0: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뭔가 석상 같은 거나 뭔가 점토로 만든 그런 작품이요.
0: 맞아요. 그런 것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 에펠탑 같은 것도 작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걸 그 생각해서 만든 거잖아요.
0: 그렇구나. 노래, 춤, 영화, 드라마, 시, 소설, 조각상 등 많은 작품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요. 오늘은 특별히 짝꿍 단어를 빨리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작품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작품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감상하다. 감상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 음악을 감상해요.
0: 맞아요. 또?
1: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보는 게 감상하는 거라고 해요.
0: 그래요. 감상하다는 주로 예술 작품을 느끼고 이해하면서 즐기고 평가하다란 뜻입니다. 주말에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했어요. 또 작품은 감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요 라고 쓸 수 있죠. 작품마다 감상할 수 있는 장소가 달라요. 미술관에 가면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또 어디에 가면 어떤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까요?
2: 박물관에 가면은 아주 멋진 작품과 옛날에 무엇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0: 맞아요. 오늘 배우는 단어가 작품과 감상하다니까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아주 유명한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이 그림 작품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3: 좌절하는 것 같아. 너무 슬퍼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저는 뭔가 이렇게 하고 놀란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실제로 이 그림의 작품은 절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 그 제목에도 잘 드러나 있지요?
1: 네.
0: 다음 작품을 볼게요. 여러분, 많은 과일과 채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요?
4: 네.
0: 작가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1: 과일과 채소를 좋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2: 저는 먹고 싶은 거를 사람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과일, 채소, 곡식으로 사람 옆모습을 표현한 이 작품은 16세기 유럽의 화가였던 주세페 아르침볼도라는 작가의 여름이란 작품이에요. 이 작가는 사람의 일생을 여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로 표현했는데요. 그중에 우리는 여름처럼 뜨겁고 활기찬 청년 시절을 여름 과일, 채소, 곡식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미술 작품을 감상한 소감이 어떤가요?
1: 이 작품 덕분에 더 다양한 그림 작품을 볼 수 있어요.
0: 맞아요. 앞으로 민준이가 그림을 그릴 때도 더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니는요?
2: 사람을 이렇게 곡식들이나 아니면 과일이나 아니면 채소들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0: 제니의 표정이 작품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작품을 감상하면서 선생님도 즐거웠어요. 그럼 오늘 배운 작품과 감상하다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4: 꺼내고
0: 펼쳐서
4: 펼쳐서
0: 우리가 배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까요?
4: 네!

0: 작품, 예술 창작 활동으로 얻은 결과물, 감상하다, 주로 예술 작품을 느끼고 이해하면서 즐기고 평가하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먼저 우리 민준이 발표해 줄까요?
3: 나는 클레이를 좋아해서 클레이로 멋진 로봇 작품을 만들었다. 나는 음악을 크게 틀고 감상하는 걸 좋아한다.
1: 나는 음악을 크게 틀고 감상하는 걸 좋아한다. 크게 틀고 뛰고 감상한다 라고 써주면 좋겠어요.
2: 네.
1: 잘했어요. 우리 제니의 글도 만나볼까요?
4: 나는 아빠랑 청바지에 물감으로 칠한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나는 음악을 자주 감상한다.
1: 오늘은 작품, 감상하다 이 두 단어를 배워봤어요. 이제 이 두 단어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0: 올해도 그린남매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1: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라라에게 물어보자.
2: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안녕. 나는 마법의 펜 라라야.
3: 안녕.
4: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계란으로 라라 치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아! 계란으로 머리치기!
5: 머리?
1: 왜냐면 계란으로 머리를 치면 계란을 까서 계란을 넣을 수도 있고 계란을 까서 계란 먹을 수도 있잖아.
5: 아, 그렇네. 계란을 머리에 탁 깰 수 있겠네.
1: 맞아. 근데 세게 하면 하나도 안 아프고 살살 하면 아프대.
5: 그래?
1: 응. 라라야.
4: 응?
1: 근데 달걀이랑 계란이랑 다른 거야?
4: 좋은 질문이야.
5: 그러게.
4: 계란과 달걀은 모두 맞는 말이야. 달걀은 순 우리말이고 계란은 한자어인데 모두 달기 낳은 알을 뜻해. 모두 표준어야.
5: 아, 그래. 계란으로 책상을 쳐서 책상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할 일을 많아지는 거? 바닥을 칠까? 끄떡 없는 걸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
1: 바닥치기 해볼까?
5: 바닥치기? 그래, 넌 그걸로 해봐.
1: 알겠어.
4: 자, 그럼 오늘도 그림을 한번 신나게 그려보자고.
1: 좋았어.
5: 책상을 그려줄게. 바닥치기는 무슨 뜻일 것 같아? 계란으로 바닥치기는?
1: 오빠가 말한 것처럼? 바닥은 끄떡 없지만 노력하는 거? 만약에 친구가 막 벽을 깨려고 막 두들리면 너 계란으로 바닥치기 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5: 허무한 노력?
4: 좋아. 그럼 우준이는? 우준이는 왜 책상이라고 생각했어?
5: 계란으로 책상을 탁 하고 치면 책상이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서 무심코 팍 하고 깨트렸는데 그 때문에 할 일만 더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하고 하자.
4: 아, 홧김에 뭔가 저질렀을 때 쓸 수 있는 말인 거야?
5: 맞아.
4: 그럼 우준이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
5: 전에 친구랑 싸워서 굉장히 화가 났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엄마도 화가 나 있을 때였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아 짜증나 그랬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를 혼내는 거야. 자기도 짜증난다면서.
4: 아, 엄마한테 버릇없이 짜증을 냈다가 혼난 경험이었구나.
5: 맞아. 그때 아 조금 괜히 짜증냈다. 후회했어.
4: 맞아. 엄마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땐 늘 말을 조심해야 되지.
5: 맞아.
4: 윤슬아.
1: 응.
4: 윤슬이는 계란으로 바닥치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1: 힘든 걸 하려고 하는데 불가능한 거?
4: 그럼 윤슬이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1: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
5: 나 같으면 저기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일로 넘어가는 게 어때요?
1: 좋은 생각인데?
5: 그치.
1: 나도 그럴 것 같다.
5: 그래?
4: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겠구나.
1: 응.
4: 자, 좋아. 그럼 오늘의 설명은 누구부터?
1: 나부터?
5: 그래, 너부터 해보네.
1: 이 달걀을 바닥에다가 짱! 때리는데 달걀이 깨지고 난 거야. 그래서 불가능한 거를 계속 친구가 노력하고 있을 때 너는 달걀로 바닥 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5: 그렇구나. 좋은 생각이네.
1: 이번엔 오빠 차례.
5: 좋아. 샥. 나는 이렇게 그랬어. 만약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 시험 성적이 안 나왔다거나 너무 화가 나서 손에 있던 계란을 책상에 탁 하고 던져버린 거야. 계란이 책상 위에서 탁 하면서 깨지면서 할 일도 늘어나고 짜증까지 난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무심코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4: 좋아.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4: 오늘의 속담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계란은 닭의 알로 세계 각지에서 이용되는 음식 재료지. 굽고 삶고 볶는 등 다양한 요리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의 음식 재료로 꼽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계란으로 요리해 본 적 있어? 계란은 껍데기가 얇아서 떨어뜨리면 금세 깨지고 말지. 그래서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고 부모님이 항상 이야기하실 거야. 그런데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떨까? 계란을 바위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던져도 계란만 산산조각 날 뿐 바위는 꿈쩍도 안 할 거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깨지기 쉬운 계란으로는 절대로 단단한 바위를 부술 수 없다는 말이야. 굽히거나 지지 않으려고 맞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뜻의 속담이지. 만약 내가 매일 운동을 하는 힘이 센 형에게 팔씨름을 하자고 한다면 형은 나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2: 나에게 팔씨름을 신청한다고? 그건 아마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4: 라고 말이야.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돼봐야 아는 법이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이는 일이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진 말라고.
5: 뜻이랑 조금 비슷해. 그러게, 윤수리 뜻이랑 많이 비슷하다.

0: 있는데?
1: 조금.
0: 많이.
1: 조금.
0: 그래.
1: 틀려도 하하하 웃는 거야.
0: 그렇지. 바로 그 정신이지.
1: 오늘의 속담은?
2: 계란으로 파김치기.
0: 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뜻.
1: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밖으로 나가서 놀아요.
1: 안 돼요. 저는 옷감을 짜야 해요.
2: 견우와 직녀. 오늘 구슬이와 함께할 친구들은 시완이, 제이, 강준이, 승현이. 좋아, 좋아. 이야기 속으로 뿅뿅.
3: 하늘나라 임금님에게는 예쁜 공주가 있었어요. 옷감을 잘 짜서 직녀라고 불렸죠.
4: 직녀야.
1: 아바마마, 오셨어요?
4: 그래, 그래. 옷감이 아주 곱구나. 이 하늘나라에서 옷감 짜는 솜씨는 네가 최고구나.
3: 임금님은 직녀가 짠 옷감을 볼 때마다 아주 흐뭇했어요.
4: 직녀야, 한 달 후에 용왕 생일잔치가 있는데 그때 선물할 옷감을 너에게 부탁해도 되겠느냐?
1: 네, 제가 정성껏 짜겠습니다.
3: 그로부터 며칠 후,

0: 옷감을 짜던 직녀는 잠깐 산책을 나왔어요.
1: 꽃이 무척 향기롭구나.
2: 와.
1: 어? 무슨 소리지?
0: 그곳에는 아주 멋진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하늘나라에서 소를 최고로 잘 모는 목동 경

0: 현우님이 보고 싶다. 누구세요?
1: 보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밖으로 나가서 놀아요.
0: 아, 안 돼요. 저는 옷감을 짜야 해요.
1: 나중에 짜고 나랑 놀아요.
0: 아, 참. 알았어요.
1: 직녀님이 좋아하니 저도 좋아요.
2: 그 다음 날에는
1: 와.
0: 현우님.
1: 아니, 직녀님.
0: 우리 소풍 가요.
1: 어떡하지? 소를 몰아야 하는데. 아니야. 직녀님이랑 같이 놀래. 좋아요. 소풍 갑시다.
2: 그 뒤로 견우와 직녀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매일매일 놀기만 했어요.
3: 뭐라고? 견우와 직녀가 매일 놀러만 다닌다고?
4: 예, 그러하옵니다. 만날 놀러 다니느라 견우는 소를 몰지 않아 소들이 다 도망갔고, 직녀님은 옷감을 짜지 않아 용왕님 생일날 선물로 옷감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이럴 수가. 당장 견우와 직녀를 불러오거라.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한 두 사람을 당장 은하수 밖으로 내쫓겠다. 단 1년에 딱 한 번 7월 칠성날에만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2: 그렇게 견우는 은하수 서쪽으로 쫓겨났고 직녀는 은하수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7월 칠성날만을 기다렸죠. 마침내 7월 칠성날이 되었어요. 하지만 은하수는 너무 깊고 넓어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1: 7월 칠성이 됐는데도 만날 수 없다.
0: 너무해.
2: 두 사람은 서로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비가 되어서 내렸어요. 폭포수 같은 비는 집과 산을 모두 잠기게 했어요.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5: 아휴, 며칠 후면 또 7월 칠성날이네. 두 사람의 눈물 때문에 또 집이 잠기겠는걸.
6: 아, 글쎄,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5: 아, 우리들이 다리를 놓아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건 어때?
2: 드디어 7월 칠성날이 되었어요.
1: 직녀님.
0: 현우님.
5: 현우 직녀님, 저희가 다리를 놓아드릴게요.
7: 우와.
1: 직녀님, 보고 싶었어요.
0: 저도요, 견우님.
2: 이렇게 해서 견우와 직녀는 까치와 까마귀들의 도움으로 만날 수 있었답니다.
8: 7월 칠석은 음력 7월 7일을 말하는데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날이래.
9: 얼마 안 남았네.
8: 견우와 직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

0: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엄청 행복하게 보낼 것 같아.
1: 일을 안 하고 또 놀기만 하면 아예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조금 잊을 것 같아.
2: 용왕님이 우리가 엄청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만나게 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
3: 사랑 때문에 맡은 일을 소홀히 한 견우와 직녀. 어떻게 생각해?
4: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좀 너무 과해서 자신이 맡은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놀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점점 더 게을러지고 벌을 받고 그래서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3: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은 옥황상제의 벌. 알맞다고 생각해?
0: 갈라놓지 않으면 견우와 직녀는 평생 일을 안 하고 일이란 것이랑 더 멀어질 거 아니야. 일을 하게 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 벌은 맞는 것 같아.
1: 나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해. 자기 일은 제대로 안 한 권우와 직녀가 잘못은 맞지만 그렇다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기 일을 다 하면은 만날 수 있게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3: 친구들, 오늘도 멋진 생각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 부디 옥황상제님의 마음이 풀어져서 견우와 직녀가 다시 행복해졌으면 정말 좋겠다.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친구들 그거 알아?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원래부터 영어를 할 수 있었대.
1: 와우!
0: 왜냐면 흩어져 있던 알파벳 글자들을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모아서 슈퍼두퍼 잉글리시 월드에 갖다 둔 덕분이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글자들이 모두 달아나 숨어버려서 우리가 영어를 잊어버리게 된 거래. 하지만 걱정 마. 새로운 슈퍼두퍼 위저드들이 숨어버린 영어를 찾아오면 우리가 다시 영어를 할 수 있대.
1: 예!
0: 우리 슈퍼두퍼 위저드를 함께 불러볼래?
1: 예! 슈퍼두퍼 위저드!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ay! Hide and seek time! Wow! 오늘은 과연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아볼까?
2: 친구들, 궁금하지? 나도 궁금해.
3: 나도!
0: Find I.
4: I?
1: Oh! Oh! 이건 big I.
4: 이건 small, 작은 I.
0: I.
4: I.
0: I.
4: I.
0: I.
4: 둘 다 I야.
2: 멜로디, 우리 빨리 찾으러 가자.
4: Okay, are you ready?
1: Yes, we're ready. 친구들도 준비됐지? Are you ready, kids?
4: Okay, Yay. 그럼 간다. Super duper magic door. Let's go.
1: Okay.
2: 간다.
5: Oh my goodness.
6: 오, 이게 무슨 일이야?
5: 아,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이구아나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4: 아, 오늘도 우리 애들 고생 좀 하겠네요. 어쩌노.
7: Let's go inside the hide and seek world.
0: Go. Fine.
8: Oh no, it's super cold.
2: Melody, 여기가 I World 맞아?
7: 맞아. I hear the letter I. Listen.
5: E.
8: 어, 들린다. 잠깐만.
7: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5: E.
2: Wow, the I sound is everywhere.
6: 어? 저거 이글루 아니야?
3: 맞아. That's right.
2: E. Igloo.
3: Yay!
8: 근데 에너지 너무 춥다. 우리 이글루 안으로 들어가자.
7: 맞아. 이글루 안은 따뜻하댔어.
2: 그래, 들어가자. Let's go inside.
0: 어? The door's closed.
8: Uh-oh. It's so cold.
7: 난 얼어버릴 것 같아.
2: Don't worry. I'm energy. 내가 해결해줄게.
7: Energy, wait!
2: Why?
7: 문만 열어야 돼.
8: 아이, 맞아. 힘 조절 잘해서 문만 열어.
2: Don't worry, I can do it. Super duper power!
3: Oh my goodness! Impala다!
7: Impala! Impala!
8: 에너지 덕분에 임팔라를 찾았지만 우리 큰일 난 것 같은데?
7: Whoa. Calm down.
2: I'm sorry.
8: 어? 어떡해. 임팔라가 병이 났나 봐.
7: You're right. I think the impala is ill.
2: 어? 일.
8: 단어를 찾았는데도 기쁘지가 않아.
7: 나도. 어떡하지?
2: Someone help us.
3: Help!
8: The ambulance is coming.
3: Here, over here.
2: We're here. Come.
8: Paula is ill.
7: Don't worry, I'll help.

0: 아이고, 쿨쿨 잘 또 잔다.
1: 내 카네.
0: 런, 런.
1: 임팔라 때문에 뛰느라고 추운 줄도 몰랐어.
2: 맞아, 맞아. 나도 깜짝 놀랬잖아.
0: 내 바보 때문에 미안해.
1: 아니야, 에너지. 너 덕분에 단어 두 개나 찾았잖아.
2: 맞아. 조금 고생했지만 그래도 빨리 찾게 됐잖아. Thank you, 에너지.
0: 역시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야. You're my best friend.
2: 배프, 배프. 근데 여기서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1: 그래?
2: 아하.
0: 들린다. 진짜네.
1: Let's find.

0: 대체 어디에 숨었길래 안 보이지?
1: 그러니까요.
2: 아무데도 안 보이네.
3: 여기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은데.
2: 구석구석 더 자주 보자.
3: 그러니까.
2: 어디지? Where are you? No?
0: 어딨지?
2: No?
0: 에너지 찾았어?
2: 아니, 못 찾았어.
0: 찾았어. 어? 오, 마이! 이구아나야!
2: 에? 에? 에? 이구아나! 이구아나!
0: 이구아나였네. 오케이, 자. 슈퍼 듀퍼, 슈퍼 듀퍼 매직 콜! 와!
2: 예, 예.
0: 얘들아, 잠깐, 그러면 우리 오늘 단어 다 찾은 거지?
3: 어, 다 찾았어. 오늘도 역시 에너지 때문에 다 찾았네.
2: Thank you.
0: 자, 그러면 오늘 찾은 단어들 우리 확인해 볼까?
3: 예!
2: Let's go! Igloo.
4: Impala.
3: Ill.
2: Iguana. Igloo, igloo.
4: Impala, impala.
3: Ill.
2: Iguana, iguana.
5: Good job.
6: Yay! We did it!
3: It was so much fun. 근데 얘들아, 여기서 끝이 아니지?
0: Ooh.
3: Do you know what time it is?
0: To sing a song!
3: It's time to sing a song!
2: Oh, yeah!
3: Let's go!
2: Let's
3: sing a song!
2: Melody!
7: 아니, 에너지 말이야. 아직도 마법을 그렇게 못하다니.
8: 뭐, 서 에너지도 옛날에 뭐 많이 부수고. 그러지 않았어요?
7: 아니, 제가요? 언제요?
8: 옛날에요, 옛날. 아, 참.
7: 자, 친구들, 아이 쓰는 법이 궁금하죠? 알려드릴게요.
8: 네, 우리 친구들 같이 써봐요.
9: Big I는 one I. Small I는 one, two I.

0: 후지산을 고쳐라. 안녕, 화성TV의 제이예요. 오늘은 얼마 전에 테라시티에 처음 온 우주보급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잠시 후 여기서 출발해요.
1: 여기는 우주보급선 PF. 엔진, 연료, 궤도 모두 이상무. 시장님, 테라시티 첫 탐사 임무를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륙허가 부탁드립니다. 뭐가?
2: 테라시티 K 시장입니다. 이륙을 허락합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카운트다운 3,

0: 안돼! 긴급 상황! 여기 PF 우주선! 예상치 못한 드라이아이스 바람을 만났습니다!
1: 안돼!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어!
2: 여러분! 모두 피해요! 기다빌더 출동 준비! 기가몬 준비 완료! 우주선은 이쯤에서 떨어질 거야! 나만 믿어!
3: 좋아! 우주선 긴급 착륙 준비!
4: 그럼 내가 우주선을 받아줄게!
5: 뭐? 스키 잠깐!

0: 괜찮아요?
1: 전 괜찮은데 우주선은요?
2: 가까스로 착륙하긴 했는데
3: 내가 해냈어! 진짜 영웅처럼 우주선을 멈춰서 왔지!
2: 무사히 착륙시킨 건가?
1: 아, 안 돼! 내 우주선이!
3: 피해가 좀 크긴 한데 그래도 99.9%는 수리할 수 있어요!
4: 아, 근데 여긴 우주선을 고칠 만한 사람도 고칠 장소도 없어요.
1: 네? 그럼 전 지구에 못 돌아가나요?
3: 하지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요. 우리 기가빌더가 있잖아요.
4: 그럼 되겠군요. 기가빌더가 우주선을 고칠 동안 부상당한 다리를 치료하는 건 어떨까요?
1: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죠.
5: 하지만 아빈, 우린 우주선을 고칠 줄 몰라.
3: 걱정 마. 내가 엄청난 전문가를 아니까.
6: 누구?
3: 한기 할머니!
7: 오랜만이구나, 아빈. 저번에 봤을 때보다 훌쩍 컸는걸?
3: 네, 여긴 기가빌더. 건설 팀원들이에요. 기가빌더, 이분은 핸디 할머니셔. 지구 우주센터에서 내 스승님이셨어.
8: 안녕하세요.
5: 반가워요.
7: 나야말로 반갑구나, 기가빌더. 그래서 무슨 일이지?
5: 좀 도와주세요, 핸디 할머니. 우주선을 고쳐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7: 어디 보자. 우주선 상태를 보니 수리할 게 많겠는데? 그러려면 장비가 잘 갖춰진 우주수리센터가 필요해.
3: 걱정 마세요. 우리가 우주수리센터를 지을게요. 준비됐지?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쿠키!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0: 기다리다 출동.
3: 자, 이번엔 우주수리센터를 만들어야 해. 건물은 양쪽으로 갈라지며 열려서 우주선이 수리를 끝내고 바로 이륙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핸디 할머니가 직접 우주선을 고치실 수 있을까?
5: 핸디 할머니랑 연락하면 고칠 수 있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면 어때?
11: 아, 할머니가 직접 조종하실 수 있게 로봇팔을 설치하면 어떨까?
3: 좋았어. 자, 건설 시작!

0: 메인 엔진이 너무 망가져서 수리할 수가 없어. 아빈, 혹시 메인 엔진 남는 거 있니? 엔진을 교체해야겠어.
1: 아, 어떡하죠? 메인 엔진은 남는 게 없는데.
2: 미안해. 전부 내 잘못이야.
3: 미안할 거 없어, 스키. 다음 보급선이 올 때 받으면 되잖아. 루루, 내 말 맞지? 다음 보급선이 곧 오는 거지?
4: 아, 정확히 말하면 24일 8시간 21분 남았어.
5: 우와, 안 돼!
2: 아주 강력한 메인 엔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
6: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차량이 고장나서 그냥 시간만 버리고 있잖아. 에? 뭐야? 너희가 왜 날 찾지, 기가빌더?
1: 포부, 우리 좀 도와줘. 메인 엔진 좀 빌려줄 수 있어?
6: 에? 뭐? 내 차량도 망가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 내 메인 엔진까지 빌려달라는 거야?
7: 차량이 고장났다고? 그럼 차량을 고쳐줄 테니까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건 어때?
4: 그래, 하지만 대신 남는 엔진을 우리한테 줘야 해.
6: 차량을 고쳐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약속 꼭 지켜. 아니면 중력광선으로 너희를 다시 둥둥 떠다니게 해주마. 지난번처럼 말이야. 알겠어?
7: 당연하지. 우린 약속은 꼭 지켜. 이따가 봐.
6: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 강력한 메인 엔진만 떼어내서 두더지 차량에 달면 고장난

0: 차량은 순식간에 끌고 정비소까지 도착할 수 있겠지. 그럼 새롭게 개발한 엔진도 시험해보겠군. 그럼 출발! 바로 이거야! 우후! 조종이 안 되잖아. 포보살이야!
1: 대체 포보는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온다!
2: 포보랑 두더지들 맞지? 안 올 줄 알았는데.
0: 제발 나 좀 세워줘!
3: 조심해! 포보를 구해야 해! 자, 기가빌더 출동!
4: 그래, 알았어, 아비!
2: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멈춰 세울 수 있어? 나한테 맡겨!
1: 후보 앞에 흙을 쌓아서 차량을 세워볼게!

이상은 절대 실수 안 해. 이번엔 내가 꼭 멈춰 세울

0: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수리했어요. 이젠 지구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1: 게다가 메인 엔진은 자칭 화성 최고의 과학자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가장 빠르게 도착하실 거예요.
2: 고맙구나, 기가빌더. 덕분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됐어. 화성에서 가져가는 물건들은 잘 전해주마. 기가빌더의 활약 이야기도 잘 전해줄게.
3: 감사합니다. 테라시티에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0: 이 덕분에 우주 고무선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어. 고마워.
4: 그건 그냥 거래한 거야. 또 도와줄 거라곤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내 스릴러 드릴러나 고쳐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0: EBS 잉글리시. EBS 잉글리시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0: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English.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1: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1: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관공! 너희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물이 잘 흐르게 해줄 거야. 세면대랑 욕조, 그리고 변기에도! 아! 그리고 물이 흐르는 관이 막히면 필요한 건 이거야! 나사 돌리개로 관을 열면 돼! 덜컹, 덜컹, 덜컹, 덜컹! 그래서 막힌 걸 뚫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배관공이거든! 나랑 같이 배관공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그럼 다 같이 막힌 관을 뚫어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덜컹, 덜컹! 막혔나봐! 안에 뭐가 끼어서 물이 잘 안 내려가는 상태야! 나사를 풀어서 관을 열어보자! 덜컹, 덜컹! 됐다! 이제 안에 뭐가 들었나 꺼내보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7, 8, 9. 안녕, 딜런.
1: 얘들아, 안녕. 배관공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0: 예.
1: 좋아.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배관을 만들자. 쏴 하고 말이야.
0: 여기가 세면대야. 여긴 관이 뜨거. 야호! 예!
1: 차르르! 이제 관을 더 길게 만들어 보자.
0: 바로 이거야.
1: 예.
0: 와우.
1: 와우. 와우.
2: 빛이구나.
0: 이건 여기로 가고.
2: 자, 됐어.
0: 야호!
3: 어지러워.
2: 비씨! 잘했어, 비씨!
1: 조금만 더. 다 됐어. 예! 이제 이걸로 관을 연결하자. 덜컹, 덜컹. 덜컹, 덜컹.
0: 탈컹, 탈컹, 센다!
2: 어? 어, 나사 돌리개가 없으면
1: 아무거나 써도 돼.
2: 나사 돌리개, 나사 돌리개.
0: 찾았어!
2: 탈컹, 탈컹.
0: 우와, 잘 돼! 야호! 내려온 물은 여기에 다 모일 거야. 쏴! 시! 천방!
1: 배관이 완성됐어! 봐봐!
0: 예!
2: 덜컹!
1: 잘 되는지 볼까? 좋아! 내가 물 틀어볼게. 면대에서 손 씻는 중이야. 자, 물 내려간다.
2: 비슈.

0: 걸렸나 봐. 밀어내려면 물이 더 필요해.
1: 물방울 공아, 너만 믿을게.
0: 모자 아직 안 나왔어?
1: 관이 막혔나 봐.
2: 가볼게.
0: 모자 찾았어?
2: 모자 같은 건 안 보여. 대신 여기 웬 선글라스가 있는데?
1: 거기 뭐가 있다고? 아, 선글라스구나.
0: 근데 모자가 아직 끼어 있잖아.
1: 그러니까 작은 배관공이 가보면 어떨까?
0: 이거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2: 오지 모자를 찾았나 봐. 오, 따뜻한 게 좋은걸. 아, 비씨 너였구나. 여기 꽉 막혔어.
1: 비씨.
3: 들리니? 들리니? 들리니?
0: 혹시 모자 보여?
2: 너무 깜깜해서 여긴 하나도 안 보여.
1: 어, 알았다.
0: 이걸 쓰면 돼.
1: 내가? 자, 그럼 꽉.

0: 곳으로 떠나볼까? 야호!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어때? 뭐 좀 보여?
1: 우리 여기 있어.
0: 대관공들이야. 어? 또 이게 있네. 내 하모니카. 그게 왜 저기 있지? 혹시 거기 한 자리 더 있어?
1: 근데 자리가 점점 꽉 끼는 느낌이야.
0: 그럼 막힌 곳을 찾아야겠네. 관 밖에서 말이야. 친구들, 어디가 막혔는지 한번 들어봐. 방금 소리 들었지? 바로 여기 있어! 우와, 찾았다! 그럼 친구들을 꺼내주자. 나사 푸는 것 좀 도와줄래?

0: 여기 있었구나. 자, 이거 잡아. 야, 데이지, 너도 나와야지.
1: 싫어, 나 그 모자 없인 안 나가.
0: 오지, 저 안쪽 좀 비춰줄래? 배관공들, 손상 안경 준비됐지? 오지 모자가 보이니? 저기 있어!
1: 거기!
0: 바로 거기!
1: 아, 그래서 꼬리가 따뜻했구나.
2: 정말 좋은 모자라니까.
0: 물이 다시 흐르잖아! 우리가 해!

0: 이제 여기 변기야. 쏴.
1: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쏴.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2: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2: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3: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4: 우와! 경호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3: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4: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4: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4: 우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0: 가볼래?
1: 네!
2: 백만숨을 하나! 백만숨을 둘!
3: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아오!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에?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자!
1: 어림없지.
0: 또한 이런
2: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0: 유리 누나,
2: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0: 그럼 뒤는 내가.

0: 보낼 수는 없지.
1: 유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섬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 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떡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0: 여기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1: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3: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0: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3: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0: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요. 찌릿찌릿.
3: 그만 둬.
0: 잘 놀다 왜 이래요?
3: 왜 이러긴. 하이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4: 하이어로보? 우와.
3: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0: 여기 어떻게 알고 왔죠? 야!
3: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헥!

0: 리플렉트 필드 가동! 자!
1: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0: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받아라, 일렉트라!
1: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2: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0: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0: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1: 오늘의 안전 교육.
2: 오늘 파이어 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0: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야.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3: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2: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0: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3: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0: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멋진데 우리 강아지들 정말 대단해.
1: 고마워요.
0: 아주 잘 만들었구나. 정성을 다했네.
2: 갈 시간이야 우리 딸들.
1: 엄마.
2: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요.
0: 어 그래 나야 좋지. 강아지들 잘 가.
1: 안녕히 계세요.
0: 블루이, 무슨 말 하려는지 할머니는 다 알아요. 할머니가 장난감 블록타워 그대로 줄 테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와서 다시 갖고 놀면 돼.
1: 만세!
0: 오, 세상에.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잘 안 보이네. 저기 저거 비구름이야?
4: 그런 것 같은데. 아, 일기예보가 제대로 안 보이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게 해님 얼굴이야.

0: 설탕 넣어줄까?
1: 도서관 보다 갈게.
2: 아, 덩컨이랑 맥주를 마셔. 덩컨은 아주 멋져. 근데 덩컨이 누구지? 안 돼.
0: 이를 어째. 빨간색 하나만 줘봐, 여보.
1: 나도 빨간색이 필요하다고.
0: 거기 많이 있잖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잘했어.
1: 와, 이제 완성이야, 여보.
0: 근데 어떻게 나가지?
1: 이게 뭐야?
0: 내일 아이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1: 하지만 오늘 경기 보고 싶은데. 잠깐, 우리 변동이야 아니야?
3: 할머니!
0: 안녕, 얘들아.
3: 블럭 그대로 두셨어요?
0: 물론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봐.
3: 고맙습니다.
0: 정말 감사해요.
3: 걱정 마. 다시 시작하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0: 그럼 당연하지, 빙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블록 쌓기를 아주 잘해요.

0: 신임요원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경기해설을 맡은 끼끼요원,
1: 그리고 전 토토요원입니다.
0: 오늘의 경기, 특별히 공끼요원이 심판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1: 와하!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0: 네, 이것은 제1회 신임요원 체육대회 현장.
1: 오늘의 종목은 배드민턴입니다.
0: 네, 공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주고받는 게임이죠.
1: 어? 말씀 드리는 순간 곰끼 심판이 등장합니다. 오!
2: 경기를 시작!

0: 다시 시작!
1: 야! 아, 쉴 수 있었는데.
0: 1대 1! 저, 다시 시작!

0: 되었습니다. 야! 좋아. 그럼 점수는 9-0.
1: 뭐? 0점이라고?
0: 어? 응? 9점 다음이 0점?
2: 0점?
3: 0점? 0점이라고?
4: 0점이래, 0점!
3: 아이, 세상에! 9점 다음이 0점?
4: 0점?
0: 이런, 이런. 잠깐, 잠깐, 잠깐, 잠깐!
5: 왜 9점 다음? 0점이지? 9. 그 다음 수는 뭐지?
0: 아. 아, 9 다음의 수. 이거 모르겠어, 곰기.
2: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1: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수는 뭐가 있었지? 1, 2, 3, 4, 5, 6, 7, 8, 9.
2: 그렇지. 그 다음 수는 뭐지?
6: 10.
2: 정답. 이렇게 10은 1과 0이라고 쓰고
0: 10이라고 읽지.
2: 또는 10이라고 읽을 수 있어.
0: 저기 봐. 지금 곰기가 어디서 있지?
6: 9.
2: 그렇지. 그럼 9에 1을 더해볼까? 오른쪽으로 한 칸 활짝.
0: 짜잔. 10. 9보다 1 큰 수는 바로 10이야. 자, 달걀판에 달걀이 9개 있어. 여기에 달걀 1개를 더 넣으면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 와우! 달걀판 하나가 꽉 찼네. 달걀판에 달걀이 모두 몇 개?
6: 10개!
2: 그래! 이 정도면 우리 곰기 요원도 10에 대해서 이해했겠지?
0: 당연하지!
5: 어? 어, 10이었어! 10! 예!
2: 자, 자, 곰기 요원! 이제 최종 점수를 알려주세요!
5: 차하! 자, 그럼 오늘의 최종 점수는? 0점이 아니라 10! 바로바로 10점! 자, 그럼 발표합니다. 오늘 경기 점수는 9-10. 최종 승자는 세인 요원!
2: 예! 예! 훌륭하고도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토토 요원?
0: 그렇습니다. 곰기 요원다운 경기였네요. 그럼 지금까지 해설의 토토 요원
2: 끼끼 요원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이 곰기처럼 10에 대해 잘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6: 누! 구! 나!
5: 좋아! 나도 10을 알아!

0: 오늘은 토토팀, 끼끼팀으로 나눠서 게임을 할 거야.
1: 좋아, 그럼 토토팀은 파란색 파이팅!
0: 끼끼팀은 빨간색 파이팅! 좋았어. 여기 방석 10개가 보이지? 이 방석이 빨간색과 파란색 각각 몇 개로 갈렸는지를 보고 어느 팀의 승리인지 겨뤄볼 거야.
1: 그렇지. 자, 요원들, 각 팀의 색깔이 위로 가도록 방석을 최대한 많이 뒤집기. 자신 있지?
0: 그럼 이번 경기의 심판도 잘 부탁해요, 공기 요원.
2: 차하, 나만 믿으라고.
0: 좋아. 토토팀, 깨깨팀 준비하시고 시작!
1: 와!
0: 와! 와! 우리 친구들! 와!
1: 와! 파란색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와! 빨라! 빨라!
0: 화이팅!
1: 와! 승윤이원 굉장히 빠릅니다!
0: 빨리 갈
1: 수 있습니다! 조심!
3: 5!
0: 4!
3: 3!
0: 2!
1: 1!
0: 네!
1: 그만! 그럼 한번 볼까? 토토팀 파란 방석이 7개.
0: 끼끼팀의 빨간 방석은 3개.
2: 자, 그럼 토토팀 7개, 끼끼팀 3개를 보면 10, 10개. 자, 오늘은 토토팀 승리! 와!
1: 자, 요원들, 오늘의 훈련 재밌었어?
0: 좋았어. 이렇게 훈련한다면 쉽을 가리는 걸 손쉽게 할 수 있지. 안 그래, 공기 요원?
2: 차하, 당연하지. 나 같은 최고의 요원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법. 우리 요원들도 이 공기의 훈련을 계속

0: Konki konki konki.
1: Who am I?
0: 내가 바로 Konki.
1: Konki.
0: Konki konki konki.
1: Who am I?
0: 우주 최고 요원.
1: Konki.
2: 내 Konki. 1, 2, 3, 4, 5, 6, 7, 8, 9, 10.
1: Okay.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Konki.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Konki.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0: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공룡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2: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3: 아, 네가 그런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어?
4: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0: 무슨 일이지? 괜찮아, 아가들아.
2: 방금 뭐였지?
3: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4: 대체 어떻게 된 거지?
5: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0: 무언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5: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0: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6: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7: 자, 가자!
1: 저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3: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뭐가 떨어진 걸까?
1: 트리코! 뭔가 보여! 이게 뭐지?
3: 빨리 꺼내서 확인해.

0: 보자.
1: 대체 누구지?
2: 처음 보는 친구인데.
1: 이봐, 일어나.
2: 물이라도 끼얹어 볼까?
3: 여기가 어디지?
2: 어우, 정신이 들어? 괜찮아?
3: 너인 누구야?
2: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1: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3: 베스타 고아! 어디 있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2: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3: 뭐?
2: 스타코어가 뭔데?
3: 돌려줘! 빨리!
2: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1: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2: 거짓말! 어서 돌려줘!
4: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놔줘!
3: 너나 떨어져!

0: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돼! 쟤들 앙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0: 너? 휴,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앙킬로사우루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너 어디로 갔지?
0: 이대로 가다간 숲이 엉망이 되고 다른 공룡들도 전부 위험해질 거야.
1: 어떻게든 이 녀석들을 막아야 해. 트리코!

0: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2: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3: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4: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3: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물? 물이라면 잠깐만. 어? 아하!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1: 잘됐다. 변신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2: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1: 토네이도!

0: 구조용 튜브 액션! 안녕! 안녕! 잘 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작전 성공! 그렇게 된 거야.
1: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2: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찾는 걸 돕는다.
0: 고마워, 티너.
3: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4: 맞아.
5: 누구 얘기야? 설마
0: 꼬지? 여기 있다. 내 스타코어.
6: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아기 공룡을 위한 특별 요리.
1: 내 스타코어가 어디로 날아간 거지?
0: 와, 찾았다.
1: 엄청 지저분하네. 우선 깨끗하게 닦아내야겠다.

0: 야, 휴, 깨끗해졌네. 왜 안 빠지는 거야? 숲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내 스타코! 안 돼! 아, 이거 놔! 스타코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놓으라고!
1: 디노는 요즘 맛있는 걸 찾아다닌다.
2: 난 요즘 아주 특별한 요리를 연구 중이야.
3: 오, 브라키의 특별 요리라니 기대되는데.
4: 어떤 요리인데 그래?
2: 들어갈 재료가 뭐냐면요.
0: 다이노 본부, 멈춰!
4: 무슨 일이니?
0: 원래 여기 이렇게 큰 숲이 있었나요?
1: 말도 안 돼! 어젠 이런 숲이 없었다. 그리고 숲이 생기려면 오래 걸린다.
0: 저기 봐! 아기 공룡들이 나무 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2: 우리가 도와줄게! 다이노윙스, 지금 바로 출동!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
3: 자, 이제 안심해. 모두 무사하니까. 어? 저런, 배가 엄청 고픈가 봐. 배고픈 게 아니었어? 공룡들이 왜 안 먹는 거지? 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네.
2: 그렇다면 내 새 요리를 공개할게. 맛있는 과일 샐러드와 덩굴즈 파스타야. 숲에서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줄 테니까.

0: 기대해. 마음에 쏙 들 거야. 여기서 기다려, 얘들아.
1: 어우, 이 숲 왠지 오싹한데.
0: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1: 절대 아니거든.
2: 안녕 얘들아.
3: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
0: 너흰 여기 스타코어를 찾으러 온 거야?
2: 아,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숲이 울창해서 잘 못 찾겠네. 너흰 여기서 뭐해?
0: 우리인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찾는 중이야. 아기 공룡들한테 특별식을 만들어줘야 하거든.
3: 아기 공룡들을 위한 특별식이라고? 우리도 도와줄까?
1: 좋지. 그럼 더 빨리 끝나겠다.
0: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흩어져서 찾아보자.
2: 좋았어.
0: 호기 아리, 샐러드에 넣을 노란 열매랑 잎사귀를 찾아줘. 트리코는 파스타용 덩굴을 구해오고 난 소스에 넣을 수액을 모을게.
2: 알았어.
4: 뭐?
2: 우와! 이 정도면 공룡 대가족도 먹을 수 있겠는데?
4: 앞이 안 보여!
1: 우와! 이야! 덩굴 천국이잖아! 덩굴이 왜 이러지?
0: 우와, 여기 예쁘고 큰 꽃들이 잔뜩 모여있네. 수액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아기 공룡들이 내 요리를 맛보면 엄청 좋아하겠지?
5: 슈퍼윙스들이 제대로 곤란을 겪고 있잖아.
3: 어? 저기 있다. 노란 열매야. 금방 찾았네.
0: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4: 아리! 위를 봐!
0: 어?
3: 꽁지?
0: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숲이 갑자기 확 커질 때 덩굴에 엉켜버렸어. 나 좀 풀어줘, 아리. 날 도와주면 같이 재료를 모아줄게.
3: 정말? 하지만...
4: 다른 친구들도 지금 위험해. 저기 봐.
3: 어떡하지?
4: 빨리 날 도와줘.
3: 알았어. 우린 오랜 친구니까.
5: 휴, 이제 좀 살겠네. 아리, 얼른 타.
3: 타라고? 날아가면 되는데?
5: 그럼 너무 늦어. 날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어서 타.
3: 잠깐 기다려. 자.
5: 준비됐지? 자, 슈퍼.

0: 어떻게 이렇게 빨라졌어?
1: 난 이제 슈퍼공지거든. 어? 거기다!
0: 구제 울프 흡착컵 액션!
1: 제발 좀 떨어져! 너무 어지러워.
0: 후기, 잎사귀는 모았어?

0: 물론이지. 둘 다 꽉 잡아. 야호! 저기 테리코야. 내가 구할게.
1: 거기서! 그건 내 거야! 야! 야, 야!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등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마법에 걸린 시계탑.
1: 사건의 시작. 평화롭던 지구 먹구름이 모여들고 검은 새떼가 공포에 떨며 날아오르더니 화산이 폭발. 폭포가 거꾸로, 동물들이 뒤로 달아나는 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걸려 한 통의 전화.
2: 놀랐나? 내가 시계탑에 마법을 걸어뒀거든. 놀라운 건 지금부터야. 곧 지구의 시간은 멈추게 될 거고, 시간과 함께 너희들의 지구도 멈추게 될 거니까.
1: 그리고 미스터리 범인이 보내온 사진. 천문 시계탑 마법에 걸리다.
3: 걱정 말아요. 번개맨이 있는 한 지구의 시간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 번개아이, 마법에 걸린 시계탑이 어디지?
4: 천문 시계탑. 천문 시계탑이 있는 곳은 체코. 체코가 검색되었습니다.
3: 고마워, 번개아이. 좋아. 체코로 번개 이동!
4: 체코는 신비한 전설이 가득한 동화의 나라랍니다. 체코 곳곳에서 전설 속 괴물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도라성은 체코의 상징이에요. 옛날엔 체코의 왕들이, 지금은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랍니다. 야외 전시장 같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름다운 체코의 달이 칼을 결합니다. 양쪽에 15개씩 모두 30개의 조각상이 이어져 있어요. 이 조각상들은 체코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랍니다. 이 동상은 얀 네포무츠키. 이 동상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답니다. 어느 날 왕이 얀을 불러,
5: 왕비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며. 그 비밀이 뭐야? 당장 말해.
6: 전 성직자입니다. 비밀을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5: 뭐? 왕한테도?
6: 네, 왕에게도 비밀을 말할 수 없습니다.
5: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4: 화가 난 왕은 얀을 카르교 밑으로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해요. 끝까지 비밀을 지켜 순교해 성인으로 불리게 된 얀은 지금까지 많은 체코인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이곳에 오면 꼭 이 동상을 만지고 간다고 해요. 이곳은 프라하 구시청사에 있는 천문 시계탑. 이 시계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네요. 매시 정각이 되면 벌어지는 신기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랍니다. 먼저 해골이 줄을 당겨 종을 울리면 기다렸다는 듯 창문이 열리고 시계탑 안의 인형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몇백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시계탑의 재미있고 아름다운 퍼포먼스에 모두들 감동 또 감동한답니다.
3: 우와, 정말 멋진 시계탑이군. 이제 정각이 되면 다시 인형들이 나타나겠지? 어? 시작되는군.
2: 인형은 사라졌다. 왜? 내가 마법을 걸었으니까.
3: 아니, 이빨 해적? 그럼 천문 시계탑에 마법을 건 자가

0: 맞아, 바로 나! 내가 시계탑에 마법의 수수께끼 함정을 파놓았지.
1: 마법의 수수께끼?
0: 내가 내는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지구의 시간은 멈추고 지구도 멈추게 되는 거지.
2: 안 돼, 멈춰 이 빠레적!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0: 왜? 번개파워 날리려고? 다 소용없어. 수수께끼를 풀지 않으면 수수께끼 폭탄은 저절로 터지고 말 테니까. 이거 어쩌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1: 어서 문제나 내시지.
0: 좋아. 마법의 수수께끼 첫 번째. 정각이 되면 나타나는 천문시계탑 인형들은 대체 누구게?
1: 천문시계탑의 인형들? 인형들. 그러니까
0: 꿈인형. 꿈인형 어때?
1: 아니야.
0: 아니면 장난감 인형은 어때? 아니면 이빨 해적은 어때?
1: 장난은 그쯤 하시지, 이빨 해적. 정답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야. 아니, 인형들이 다시 나타났잖아. 아무래도 내가 정답을 맞춘 모양이야.
3: 맞아요. 번개맨이 수수께끼를 맞춰준 덕분에
0: 우리가 살아났어요. 고마워요, 번개맨.
1: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그럼 지구의 시간은 내가 지킨 게 맞다.
0: 성급하기는 아직 아니야. 수수께끼가 하나 더 남았거든.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지구의 시간도 끝이야.
1: 협박은 그만하고 어서 문제나 내시지, 이빨해적.
0: 흠칫뿡! 이번엔 틀린 시계 찾기야. 이 중에서 틀린 천문시계를 찾아봐.
1: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어. 헷! 위쪽은 그대로인 것 같고 아래쪽이 다르잖아. 한쪽은 시계바늘이 없고 한쪽은 시계바늘이 있어. 그렇다면?
0: 그렇지, 그렇지.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라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정답은 뻔하다, 그치?
1: 글쎄, 틀린 그림은 시계바늘이 있는 쪽이야.
4: 번개맨 고마워. 정답을 잘 맞춰주었어. 위쪽 동그라미 안에는 해와 달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고 아래쪽 동그라미 안에는 계절에 따라 해야 할 농사일을 그려놓은 거야. 글자를 모르는 서민들도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든 시계야.
0: 이빨해적 작전 실패! 이빨해적 분노 폭발 선정세트! 지구의 시간을 멈추는 건 실패했지만 천문시계탑은 망가뜨리고 말 테다. 출발아, 출발아. 이야!
1: 멈춰! 졌으면 정정당당하게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비겁하군, 이빨의 적. 안 되겠어.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세계로 파워!
0: 끝까지 받쳐야지.
1: 이빨의 적, 체코의 비밀 수호대원에게로 보내주지. 야차!
0: 엄마야, 이빨의 적 살려! 여긴 어디? 난 누구? 응? 넌 누구? 이번에 볼 때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야, 잘못했어요!
5: 인형 얼굴처럼 생겼지만 체코의 전통 벌집이에요. 인형의 입안으로 벌이 들어가요. 그 안에 벌집이 숨어있기 때문이랍니다. 벌집을 인형으로 꾸며놓은 건 체코의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체코는 인형극이 매우 발달한 나라거든요. 인형들의 오페라 돈 조반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줄을 당겨서 연기하는 마리오네트 인형극이랍니다. 체코는 전설 속에 나오는 괴물 인형 등

0: 체코에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체코의 천문시계는 시계를 가까이 보기 쉽게 하려고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가짜! 체코의 천문시계는 높은 탑 위에 설치되어 있어요. 중세시대에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높은 탑 위에 시계를 설치하는 게 대유행이었답니다.
1: 체코에서 천문시계탑의 비밀을 알게 돼서 정말 즐거웠어. 친구들, 번개맨은 다음에 더 멋진 모험으로 찾아올게. 또 만나, 번개!

0: 아로라를 찾아서.
1: 이빨 회장님이 단톡방을 개설했습니다.
2: 슈퍼히어로만 단톡방 만들란 법 있어? 이빨 해적도 단톡방 있지. 마법을 행하는 자들의 모임, 마법방. 어허, 벌써 누가 들어왔네?
1: 닉네임 마녀님은 집도마나님이 입장하셨습니다.
3: 안녕, 나는 마녀. 과자로 만드지 내 거.
1: 닉네임 금은보와 해적님이 입장하셨습니다.
4: 에게게 겨우? 해적한테 보물상자가 있거든.
1: 닉네임 보석마을 엘프님이 입장하셨습니다.
5: 에게게 겨우? 우리 엘프들의 마을엔 하늘에서 보석들이 막 쏟아지는데.
1: 사진 전송 중. 마녀님은 집도마나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금은보와 해적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2: 뭐야? 왜 다 나가? 설마 나 빼고 보석 훔치러 간가? 야, 안돼! 얘들아 뭐하냐? 보물털러 가자!
6: 오늘도 지구는 안녕하겠지? 조심해요! 실례. 잠깐만, 방금 마녀랑 해적?
2: 비켜!
6: 이빨 해적까지? 다들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거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걸?
7: 네. 도와줘, 번개맨!
8: 마법사들이 몰려오고 있어!
9: 서둘러, 엘프의 고향으로!
6: 아무래도 서둘러야겠어. 번개아이, 엘프들의 고향 어딘지 알려줘.
1: 검색 불가, 검색 불가. 엘프는 전설 속의 요정입니다. 정확한 주소 검색이 어렵...
6: 어?
1: 습니다만 아이슬란드에는 엘프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6: 좋아, 힌트 고마워. 아이슬란드로 번개 이동!
1: 눈부시게 하얀 빙하의 나라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란 이름이 붙은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9세기 무렵 아이슬란드에 처음 온 바이킹들.
10: 우와, 온 세상이 얼음이네.
11: 그거 참 아이스하네요.
1: 그래서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아이슬란드에는 신비한 전설이 가득해요.
5: 안녕, 우린 요정 엘프.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우리가 자연 여기저기에 몰래 숨어 산다고 믿고 있어.
12: 누가 오네? 바위로 변신!
1: 그냥 바위지만 엘프를 믿는 사람들 눈에는 엘프가 보인다고 해요. 엘프는 전 세계에 살고 있어요. 자연의 영혼은 어디에나 있답니다. 요정 엘프 때문에 도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엘프를 사랑한답니다. 그만큼 자연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13: 도로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연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한 이곳에 엘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1: 신비한 건 요정들뿐만이 아니에요. 겨울이 되면 아이슬란드의 하늘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오로라가 떠오른답니다.
2: 듣던 대로 엄청난 보물 같은데? 어서 가져가야지.
14: 어림없어 이빨해줘.
2: 번개맨? 뭐야, 너도 오로라 보물 훔치러 온 거야?
14: 오로라는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준 우주의 선물이니까.
2: 지풍!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가져갈 방법을 다 생각해뒀거든. 이 구슬에 오로라를 가득 채우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보석이 된다, 이 말씀. 오로라의 빛이여, 악당의 구슬 속으로 슈바라 슈바라. 이야!
14: 하지 말래도 꼭 말을 안 듣는군.
2: 뭐? 뭐? 흥이다.
14: 후회할 거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0: 어? 이빨 구슬이 됐네.
14: 어디, 오랜만에 축구 실력 한번 발휘해볼까?
15: 왜 이래? 그러지 마!
14: 번개 쉬시다! 간다! 샤!
15: 야! 무서워!
14: 아이슬란드의 친구들, 걱정하지 마. 하늘의 보물 오로라를 번개맨이 지켜냈으니까 말이야. 아,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오로라는 왜 생겨나는 걸까? 왜 이곳 아이슬란드에서 볼 수 있는 거지?
1: 오로라는 태양의 폭발 덕분에 볼 수 있는 거랍니다. 태양은 가스들이 모인 둥근 공 모양이에요. 전기 입자들이 열과 빛 에너지를 뿜어낸답니다. 이 태양의 전기 입자들이 빠른 속도로 지구로 날아와 공기와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거랍니다. 아이슬란드처럼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의 겨울에 자주 볼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오로라를 신의 영혼, 하늘의 커튼이라고 부른답니다. 닉네임 마녀님은 집도마나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안녕? 나 과자집 말고 사탕집까지 생겼어.
4: 에게게 겨우? 난 보물함 말고 보물선까지 생겼는데.
1: 닉네임 보석마을 엘프님이 입장하셨습니다.
5: 에게게 겨우? 우리 엘프들의 고향에선 무리의 보석들이 그냥 막 굴러다니는데. 다이아몬드 해변 사진 투척.
16: 웬 다이아?
1: 마녀님은 집도마나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금은보와 해적님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2: 아, 뭐야? 또 나갔네? 안 돼! 다이아몬드만은 놓치지 않을 거야! 얘들아 뭐하냐? 다이아몬드 해변으로 가자!
1: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빙하우스예요. 빙하가 녹으면서 깨진 조각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난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해변이라고도 불린답니다. 1,000살이 넘은 얼음 조각들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하얗게 빛나는 얼음 조각도 있고 푸른 빛을 내는 얼음 조각도 있어요. 날씨에 따라 색깔이 달라 보이기도 한답니다.
2: 우와, 감동 감동. 저렇게 큰 다이아몬드는 세상 처음 봐. 아이고, 아이, 엉덩이 시려. 보석이 엄청 차갑네. 꼭 얼음처럼?
14: 맞아, 얼음.
2: 자, 번개맨? 이게 다이아몬드가 아니라고?
14: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귀한 지구의 보물이지. 하지만 이 빙하가 녹으면 지구가 물에 잠기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2: 지뿡! 그럼 내가 더 빨리 녹여버려야겠네. 불꽃 마법으로 빙하를 녹여라! 슈바라 슈바라!
14: 지구의 보물, 빙하는 번개맨이 지킨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이빨의 저, 너보다 더욱더 강력한 불꽃 마법사에게로 보내주지.
2: 불꽃 마법사? 그게 누구? 마녀? 해적?
14: 글쎄, 직접 한번 만나보라고. 아이슬란드의 불꽃 마법사에게로 번개 파워!
2: 엄마야! 저쪽으로 도망! 안돼! 이쪽으로 도망! 이쪽 저쪽 다 뜨거워!
1: 아이슬란드는 얼음의 섬이지만 불의 섬이기도 하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에요. 30m가 넘는 뜨거운 물기둥이 5분마다 솟아올라요. 여기선 시냇 물에 손발 담그면 큰일 나요.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랍니다.

0: 아이슬란드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아이슬란드에는 용암으로 된 코끼리가 있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코끼리 바위예요. 움푹 들어간 눈. 코끼리가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코끼리 바위는 용암이 흘러나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1: 아이슬란드에는 멋진 보물들이 참 많았어. 다음엔 어떤 보물들을 만나게 될까?
2: 거기 비켜!
3: 우리 보물 찾느라 바쁘다고! 어,
1: 조심해요! 여전히 보물들을 찾아다니고 있군. 하긴 지구에는 다양한 보물들이 가득 숨어 있으니까 말이야. 그리울 거야, 아이슬란드. 친구들, 우린 또 만나요. 번개!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뿌리 깊이 얽혀 있는 숲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난한 지중해 주변의 이 오래된 삼림지는 과거 고대 문명이 그들의 맹렬한 신들을 상상하고 동경했던 곳입니다. 신들의 성전인 올림포스에는 송진과 롱로즈, 타임의 향기가 가득했을 겁니다. 지중해의 소나무 숲엔 강렬한 태양이 끝없이 내리쬐고 바로 그 태양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모래의 땅에서 자라난 식물들 말이죠. 이 고대 신들의 고향은 다양한 나무와 덤불이 어우러져 장식되었고 마치 신화 속에나 등장할 법한 동물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바다와 무성한 소나무, 희고 뜨거운 모래가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서식지가 된 거죠. 이곳엔 고대 동물 우화집이나 연대기 혹은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존재들이 살아갑니다. 신들의 정원에 살 것 같은 동물들이죠. 따뜻하고 온화한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는 스페인 연안지대부터 흑해까지 이어집니다. 지중해의 소나무 숲은 중동과 그리스, 튀르키예, 북아프리카까지 걸쳐져 있죠. 하지만 규모와 풍성한 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바로 안달루시아 해안입니다.

지중해는 자신만의 기후를 만들어냅니다. 길고 뜨거운 여름과 짧은 봄, 격정적이면서도 온화한 겨울이 그 특징이죠. 그리고 보통 비는 잘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기후 조건 속에서 토착동물들은 다양한 생태계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숲의 나뭇가지에 숨어 지켜보고, 어떨 때는 조용히 모래밭을 가로지르며 가끔은 숲 한복판에 솟아난 호수에서 첨벙대기도 하죠.

바다와 맞닿은 해안가를 지배하며 이곳의 풍경을 결정하는 건 바로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 꼭대기에 사는 홍부리 황새들이 슬슬 동지 손질을 마무리하고 낭만적인 의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지는 암컷과 수컷이 함께 만들죠. 홍부리 황새들이 내는 매력적인 소리가 봄의 시작을 알리며 소나무 숲의 배경음처럼 울려 퍼집니다.

이곳의 소나무들은 해안 끝자락에서도 자라고 바위 사이에서도 싹을 틔우며 모래사장 한가운데에서도 솟아납니다. 지중해의 소나무 숲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 로마 신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문명이 품었던 신비한 동물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면에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현실과 상상이 결합된 전설의 숲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연 평균 기온이 20도씨쯤 되지만 여름에는 4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신화 속의 신들이 얇은 옷을 입었던 것도 지중해의 뜨거운 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곳이 다양한 파충류의 서식지가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거북부터 뱀, 흔히 볼 수 없는 지중해 카멜레온까지 있죠. 유럽에 서식하는 카멜레온은 이 소나무 숲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전설 속에서 카멜레온은 태양의 숭배자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항상 얼굴을 태양 쪽으로 두는 존재 말이죠.

실제로도 카멜레온은 신진대사가 활성화되는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광욕을 즐기기 좋은 고요하고 한적한 장소를 찾아다니죠. 고대 기록 중에는 카멜레온이 공기만 먹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곤충들에겐 무척 반가운 얘기겠군요. 하지만 현실의 카멜레온은 파리와 메뚜기를 비롯해 날아다니는 무척지 동물도 손쉽게 잡는 뛰어난 사냥꾼이죠.

크고 단단한 날개를 지닌 딱정벌레는 카멜레온의 매료가 아닙니다. 특히 거저리과에 속하는 딱정벌레는 피하죠. 이 건조한 소나무 숲은 이런 곤충들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10여 종의 딱정벌레가 소나무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황새에게도 그렇지만 기온이 온화하고 먹이까지 풍부한 지금은 번식하기 가장 좋은 시기죠. 이곳은 사막을 좋아하는 딱정벌레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오래된 모래 언덕과 완만한 구름 사이에 위치한 데다가 가끔은 석호의 탁한 담수가 적당한 습기까지 더해주니까요. 소나무에 둘러싸인 저지대에 위치한 석호는 다양한 새들을 불러모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홍학은 이 호수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줄 아는 동물입니다. 소나무 숲에서 내려온 양분이 복잡한 먹이사슬을 형성한 덕분에 호수엔 다양한 갑각류들이 살고 있고 홍학은 손쉽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봄이 오면 홍학은 먹이 사냥보다는 짝짓기로 바빠집니다. 사랑의 열정에 휩싸인 홍학은 춤을 춥니다. 조화로운 움직임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춤의 향연이 펼쳐지죠. 마치 불처럼 타오를 것 같아.

목사를 이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스페인 흰죽지 수리는 주로 거대한 숲의 한적한 구석에 둥지를 짓습니다. 녀석은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지중해 주변에 정착한 고대 문명은 이 새를 완벽한 힘의 상징으로 여겼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와 동일시되는 로마 최고의 신 유피테르와 연결짓곤 했죠. 이 군주의 새는 지중해 서식지를 누비며 산토끼와 굴토끼 또는 다른 새들을 사냥합니다. 그리스인들은 흰죽지 수리의 놀라운 시력을 동경했고 로마인들은 이 새를 상징으로 삼아 군대의 깃발을 장식했죠. 지금은 빽빽이 늘어선 소나무 군대가 바닷가 가까이서 보초를 서며 이곳을 지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자 소나무 숲에서 하는 거저리 한 마리가 풀밭으로 나왔습니다. 소나무와 거저리 둘 다 이 건조한 환경에 잘 적응했습니다. 소나무는 땅속 깊이 내린 뿌리와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적응한 바늘 모양의 잎 덕분에 뜨거운 열기와 가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피부층이 단단하고 두꺼운 거저리는 기온이 내려가야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의 다른 동물들처럼 이 녀석에게도 자신만의 전설이 있는데 흉조의 곤충이라는 다소 부당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막처럼 척박한 곳에 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거저리는 이 건조한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양의 유기분해 물을 제거하고 반대로 수많은 파충류와 조류의 먹이가 되죠. 이 소나무 숲에는 순전히 해로운 곤충도 존재합니다. 주로 어린 소나무의 잎을 갉아먹는 행렬 털애벌레는 사실상 소나무를 죽게 만듭니다. 이들은 소나무의 잎만 먹고 다른 건 일절 입에 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먹어치우고 나면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마리가 줄지어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들의 털은 피부에 닿으면 매우 강한 자극을 일으키는데 이를 이용해 적의 공격을 막습니다. 낮 동안은 부드러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더위와 외부의 공격을 피하며 휴식을 취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따로 없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집도 철옹성은 아니었나 보군요.

작지만 치명적인 공격력을 가진 기생벌이 보드라운 천막을 뚫고 들어와 휴식 중인 애벌레들 위해 알을 낳습니다. 이런 기생벌들은 배 끝에 산란관을 통해 낳은 알들을 잠든 애벌레들 위해 신중하게 배치합니다.

소나무의 가지는 다른 덩치 큰 동물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황새와 왜가리도 소나무 가지 위에 거대한 둥지를 짓죠. 머나먼 고대부터 황새는 자신의 둥지와 새끼들에게 헌신하는 걸로 높이 평가되어 온 동물입니다. 황새는 보통 좋은 품성과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의 본보기로 꼽히곤 합니다. 그리고 유해동물을 없애는 사냥꾼이기도 하죠.

황새는 자신의 서식지를 구석구석 잘 활용할 줄도 압니다. 사실 이 신들의 정원에서 멀리 벗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소나무와 호수를 오가며 손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곤충과 개구리들은 날카로운 눈과 부리를 가진 황새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황새는 저새와 이 석호를 공유합니다. 흙탕물 속에서 특별한 낚시 기술을 뽐내는 녀석이죠. 저새는 황새와 달리 시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부리가 아주 예민합니다. 신경섬유의 끝부분인 신경종말이 넓적한 부분에 집중돼 있어서 물속에서도 먹잇감을 감지할 수 있죠. 부리를 넣은 채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물속에서 맛있는 먹잇감을 건져냅니다. 저새도 소나무 가지 위에서 군락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종종 이웃인 황새나 왜가리를 마주치기도 하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바람이 몰고 오는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해안의 소나무 숲은 움직이는 모래 언덕의 고요하고도 지속적인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소나무는 모래 언덕과 힘든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모래가 흩어지지 않게 영원히 붙들어 놓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모래는 바다로 날아가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려 하죠. 모래 언덕은 언제나 든든한 협력자인 바람의 도움에 의지해 조금씩 전진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람을 타고 온 모래가 서서히 쌓여 소나무를 집어삼키고 결국 죽게 만들죠. 하지만 승리를 기뻐하긴 이릅니다. 거기서도 새로운 소나무가 돋아나 모래 언덕을 가로막을 테니까요. 이 극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 몽펠리의 뱀은 제갈 길을 갑니다. 설치류와 작은 척추 동물을 찾아 나서는 거죠. 고대 문명에서 뱀은 모든 악의 상징으로 표현됐습니다. 저 새처럼 신성하게 여기는 새의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니까요. 사실 뱀이 새끼 새들을 찾아 나무를 오르는 게 드문 일은 아니죠. 새끼 새들은 나뭇가지 사이에 숨겨진 안전한 둥지 안에서 부모가 가져올 먹이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뱀을 공격하는 새도 있습니다. 이 서식지 곳곳을 누비는 홍부리 황새죠.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 따르면 황새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다고 전해집니다. 지중해 생태계의 고유종이자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고리를 맡고 있는 몽펠리에 뱀은 이번엔 안전하게 숨는 편을 택한 듯합니다. 이곳에서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생물이 있다면 바로 스페인 흰죽지 수리일 것입니다. 소나무 위에선 새끼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올 봄엔 먹이가 풍부해 사냥의 결과도 좋았고 성체들은 두 마리 새끼를 잘 키워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로서는 엄청난 성공인 셈이죠. 스페인 흰죽지 수리는 새끼가 사냥 능력을 갖출 때까지 새끼를 돌봅니다. 아직은 어미가 고기를 찢어 새끼들에게 먹여줘야 하죠.

새들의 영역인 거대한 소나무 아래는 숲 하층부에 사는 긴털족제비의 서식지입니다. 한 녀석이 흰죽지수리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옵니다. 긴털족제비의 은신처는 모래흙을 파서 만든 형태인데 이들은 보통 이른 새벽이나 해질 녘에만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털족제비에게 소나무 숲은 완벽한 서식지입니다. 곤충과 열매가 풍부해 먹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영역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숨 막히는 한낮의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서둘러 굴로 돌아와 낮잠을 잡니다. 소나무 숲의 야행성 맹금류는 긴털족제비에게 또 다른 위협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몸집이 작은 이 칡부엉이는 그리 큰 경계 대상은 아니죠. 이 신화의 숲에 사는 야행성 새들에게도 전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떤 징조나 예언과 관련해 회자되곤 하죠. 실제로 부엉이의 감각은 매우 민감해서 매일 밤 깊은 어둠을 뚫고 마법처럼 놀라운 방식으로 생쥐나 딱쥐, 들쥐를 찾아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칡부엉이는 주로 우산소나무와 알레포소나무, 피나스터소나무 사이에 삽니다. 이 소나무들은 거친 날씨와 메마른 땅에 가장 잘 적응했고 모래흙과 잦은 가뭄도 거뜬히 견뎌내는 수종이기 때문이죠.

운이 좋은 소나무들은 평온한 석호 근처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먹이를 찾던 홍학들이 물로 모여든 작은 생명체들을 부리로 걸러냅니다. 이들의 탄탄하고 두툼한 혀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홍학의 혀를 귀한 별미로 여겼다고 하죠. 홍학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의 입맛은 변했고 혀 요리의 유행도 지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홍학은 수십 혹은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 군락으로 돌아가고 새끼들은 부모 새가 소화기관을 통해 내놓은 죽처럼 걸쭉한 물질을 받아먹습니다. 지중해 소나무 숲의 시간은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신들이 살았다는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오랜 세월 변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숲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흰죽지 수리의 새끼들은 의젓하게 자라 제 힘으로 사냥을 시작했죠. 지중해 소나무 숲도 여러 위협을 겪었지만 이곳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합니다.

언제나 녹음을 유지하는 이 숲은 기분 좋은 향기와 고대의 전설, 독특한 생태계를 품고 있습니다. 신화 속 존재들과 그들 못지않게 특별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전설과 현실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신들의 정원입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그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 들에서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그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친구 찐 있잖아. 찐이 병원에 갔다 왔대.
1: 뭐? 어디 아프대?
0: 몸에 나비 들어갔대. 근데 누나 나비 뭐야?
1: 아휴, 나비는 철이나 금 같은 물질이야.
0: 나비 몸에 들어가면 아파?
1: 그럼 너 마왕이 데려간 소년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소년!
1: 아!
0: 기억 안 나!
1: 아이고,
0: 누구지?
1: 좋아, 그럼 이 누나가 기억나게 다시 얘기해 줄게.
0: 정말 누나 최고 최고!

0: 몸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친환경 용사와 환경 파괴 마왕이 큰 싸움을 벌였는데
1: 친환경 용사, 넌 날 이길 수 없어.
2: 지구의 환경은 내가 지킨다.
1: 환경 파괴!
2: 친환경 파워!
0: 온 힘을 다해 서로를 공격했지만 무승부로 끝이 났지. 그리고 얼마 후 한 아이가 태어나자 예언자가 말했어.
3: 이 아이는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

0: 그때 마왕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야.
1: 내놔!
2: 아이고, 안주해!
3: 이 아이가 이곳을 살게 되면 나를 닮게 되겠지?
0: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이는 소년이 되었어.
4: 어, 심심해.
1: 그럼 이거 갖고 놀래?
4: 우와, 감사합니다.
0: 소년은 하루 종일 알록달록한 장난감에 갖고 놀기도 하고 먼지가 많은 더러운 곳을 지나다녔지.
4: 좀 쌓여있어요.
1: 성이 오래돼서 페인트가 벗겨진 거야.
4: 제가 좀 치울까요?
1: 에헤이! 우린 청소 같은 거 안 해.
4: 걷기만 해도 먼지가 나는걸요?
1: 먼지가 더 많이 나도 우린 청소 같은 거 안 해.
0: 그러다 식사 시간이 되면
5: 자, 밥 먹자.
1: 네!
4: 저기, 저 아직 손을 못 씻었는데요?
5: 우린 손을 절대 씻지 않아. 그렇지?
1: 네, 마왕님!
5: 알았으면 어서 먹자꾸나.
1: 네!
0: 네.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 게다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두어서 성화는 미세먼지로 가득한 날이 많았지. 그러던 어느 날.
6: 자, 드디어 찾았다.
1: 마왕님이 없을 때를 노려서 나타난 거니?
7: 그럼 우리가 상대해주지.
6: 응. 친환경 파워! 도대체 왜 쓰러진 거지? 친환경 분석! 아니, 이럴 수가. 몸속에 나비 이렇게 많다니.
0: 알고 보니 소년의 몸에 나비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8: 그랬구나. 근데도 나 우리 몸에 나비 들어가면 왜 우리 몸이 아픈 거야? 왜 우리 몸에 나비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아픈 거냐고. 왜?
0: 그건... 아, 우리 친환경 용사한테 물어볼까?
8: 좋아,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친환경 딱지. 친환경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8: 우와, 친환경 용사님이다.
6: 나는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용사.
8: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몸에 나비 들어가면 왜 아픈 거예요?
6: 그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죠. 옛날에는 나비 철에 비해 잘 녹슬지 않고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납 대신 다른 물질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플라스틱 물건이나 벽에 칠해진 페인트에 납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에도 납이 숨어있습니다. 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8: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6: 장난감을 만진 손으로 입을 만질 때.
1: 아, 여긴 어디지? 저기 들어가도 되나?
6: 나비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떨어진 페인트 가루 속에 있는 나비

0: 들어온 대부분의 나무 뼈에 자리를 잡습니다.
1: 네? 뼈에요?
0: 뼈에 자리를 잡은 나비 많아지면
2: 아이 심심해.
3: 우리 나가볼까?
1: 좋아!
0: 조금씩 뼈 밖으로 나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착향극 착향극
5: 착향극
6: 우리랑 같이 놀래?
4: 니들 뭐야? 나 산소 운반해야 돼.
6: 산소? 이리 줘봐!
4: 어이, 안 돼! 아, 내 산소! 내 산소야!
6: 받아라!
4: 안 돼! 내 산소 빨리 돌려줘! 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를 어쩌지? 빨리 돌려줘! 아, 제발!
7: 저 켈구가 산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어? 저 켈구!
4: 내님! 내님! 남들이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있어요!
7: 뭐라고? 그럼 안 되는데!
4: 돌려줘!
0: 뼈 밖으로 나온 남은 저 켈구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8: 아우, 어지러워.
0: 뿐만 아니라 몸에 들어온 나분 뇌에 또 다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6: 그럼 어떻게 해요?
0: 납 같은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친환경 물건을 사용하고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길러서 납이 몸에 들어온 것을 막아야 합니다.
6: 친환경 물건 쓰기,
3: 손 자주 씻기.
0: 어릴 때 하는 노력이 어른이 되어서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1: 네, 알겠습니다.
6: 앞으로 손 잘 씻어야겠다.
3: 맞아, 맞아. 근데 누나, 쓰러졌던 소년은 어떻게 됐어?
6: 응? 소년이 어떻게 됐냐면
0: 몸속의 납을 없애야겠어. 친환경 파워!

0: 덕분에 소녀는 건강을 되찾았고
1: 손은 잘 씻었느냐?
0: 네, 비누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1: 그럼 검과 방패는?
0: 오염물질이 적은 친환경 검과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1: 좋아, 그럼 시작하자. 친환경 파워!
0: 친환경 환경 파괴 마왕을 이기기 위해 친환경 용사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대.
1: 친환경 파워!
2: 둘이 함께 환경 파괴 마왕을 꼭 물리쳤으면 좋겠다.
0: 우리가 친환경 물건을 쓰면 쓸수록 용사와 소년의 힘이 강해질 거야.
2: 맞아, 맞아. 누나, 이제 친환경 딱지 맞추면 안 될까요?
0: 노래 잘하면 칠게.
2: 우와, 신나,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선생 유지!
1: 와, 우리 어떡이 잘하는데?

0: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0: 이야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1: 나는 아궁마왕이다. 깜짝 놀랬지.
0: 나도 안 똑같아서 놀랐어.
1: 에이 뭐야.
0: 호떡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1: 왜?
0: 진짜 아궁마왕이 나타났대.
1: 정말
0: 봐봐 진짜지.
1: 우와 재밌겠다.
0: 그럼 슈퍼 딱지맨과 진짜 아궁마왕 이야기 함께 볼까?
1: 우와 누나 최고.

박쥐는 어떻게 어둠 속에서 사냥을 할까? 평화로운 거리에 드디어 진짜 암흑마왕이 나타났어. 내가 바로

0: 내 이름은 슈퍼 딱지맨 악마. 그리고 너희들은 어쩌고 저쩌고 너희 내가 막겠다.
1: 어쩌고
2: 저쩌고 저걸 그냥
1: 그만. 과연 네가 날 막을 수 있을까. 하늘과 땅 사람들까지 모두 암흑 속으로 암흑 파워.
3: 암흑마왕이 힘을 쓰자 하늘이 어두워졌어. 심지어 사람들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지.
4: 어머, 안 보인다. 어떡해.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0: 뭐지? 아무것도 안 보여.
1: 자, 지금이다. 공격해!
5: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2: 사비야, 아니 뭐가 보여야 공격을 하지?
5: 아, 잘 봐야지.
2: 어디야?
1: 이런,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썼나?
3: 암흑마왕이 한눈을 판 사이 슈퍼딱지맨이 반짝 박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6: 오, 슈퍼딱지맨! 내가 방금 반짝 하고 떠올랐네 말이야. 2000년 어느 날 내가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 그런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0: 무슨 딱지인지는 안 보이지만 너만 믿는다. 딱지야, 내게 힘을 줘! 변신 완료! 딱지 파워를 써볼까?
1: 딱지의 힘을 사용하자 놀랍게도 악마왕이 보였지.
0: 어둠 속 악마.
1: 어라?
2: 뭔가 달라졌는데. 이거나 받아라, 암흑파워! 야!
0: 보인다, 적의 공격! 야! 받아라, 몸통박치기!
2: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0: 어디 갔지?
2: 강력한 힘을 모아 이곳을 모두 부셔버리겠다. 암흑 파워!
1: 그렇게 모두가 위험해진 순간
0: 기회는 단 한 번뿐. 받아라 딱지.

0: 이렇게 지나니.
1: 마왕님, 정신 차리세요.
2: 일단 후퇴하자.
3: 남은 마왕이 사라지자 하늘이 맑아지고 땅 위의 건물도 제 모습을 찾았어.
4: 앞이 보여.
5: 시청자여러분, 드디어 앞이 보입니다.
3: 물론 사람들도 다시 앞을 보게 되었지.
6: 슈퍼떡지맨이 어떻게 이긴 거야?
3: 응, 박쥐딱지의 힘을 사용한 거잖아.
6: 힘? 무슨 힘? 어떤 힘?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앞을 본 거야? 어두운 데인데 어떻게 앞을 본 거냐고? 어떻게
3: 하지? 아,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박쥐 딱지. 박쥐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누구세요?
7: 우린 어둠 속에
6: 배트맨.
7: 우린 어둠 속에 사냥꾼 박쥐 형제입니다.
6: 안녕하세요.
3: 슈퍼딱지맨이 박쥐의 힘을 썼더니 어둠 속에서도 앞이 보였어요.
6: 박쥐는 눈이 엄청 좋아요.
7: 안타깝게도 박쥐의 시력은 아주 나쁜 편에 속하지.
3: 그럼 어떻게 어둠 속에서 앞을 봐요?
8: 그건 우리가 초능력이 있어서 그래.
3: 초능력?
7: 초능력이 아니라 초음파.
3: 초음파?
6: 그게 뭐예요?
7: 그 초음파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마.
5: 형! 방금 전에 까마귀랑 놀려니까
8: 넌 우리랑 달라. 그리가!
5: 그랬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우리도 날개가 있잖아.
7: 날개가 있다고 다 같은 건 아니야. 까마귀나

0: 까치, 비둘기 같은 새를 조류라고 하는데 보통 날개와 부리가 있고 알을 낳은 후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면 먹이를 물어다 주지. 그런데 우리 박쥐는 알이 아니라 개처럼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 키운단다. 이렇게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동물들을 포유류라고 부르지. 그래서 우린 새와 같은 조류가 아니라 포유류다.
1: 그럼 날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0: 우리 박쥐의 날개는 손가락 뼈가 변한 것이다. 손가락 뼈가 길어지고 손가락 사이에 얇은 날개막이 생겼지. 몸통, 어깨, 꼬리 쪽에도 얇은 막이 생겨서 박쥐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란다.
1: 우와, 신기하다. 근데 박쥐는 어디에 살아요?
2: 낮에는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 있어.
0: 그리고 밤에 돌아다니지.
1: 하지만 동굴은 깜깜하잖아요.
3: 맞아요. 박쥐는 어둠 속에서 어떻게 앞을 보는 거예요?
0: 이제 초음파에 대해 설명할 때가 되었군. 동생아, 처음 사냥 연습하던 때 기억나니? 자, 오늘부터 사냥 연습이다.
2: 형, 나 무서워. 그리고 앞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0: 걱정 마. 우리한텐 초음파가 있으니까.
2: 초음파?
0: 초음파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소리란다. 그래서 인간은 들을 수 없고 우리만 들을 수 있지.
2: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데?
0: 자, 일단 이렇게 입과 코를 크게 벌리고 먹이를 향해 초음파를 발사한다. 초음파! 그 다음 귀를 쫑긋 세우고 돌아오는 초음파를 듣는 것이지. 아, 자, 해봐.
2: 응. 초음파! 그 다음에 귀 쫑긋!
4: 들린다!
2: 들린다! 들린다!
0: 우리는 먼저 곤충과 주변 장애물을 향해 초음파를 쏜 후 되돌아온 초음파를 분석하지. 이렇게 먹이의 위치를 파악하면 날개를 사용해 잡아먹는 거야.
1: 아, 슈퍼딱지맨이 박쥐의 초음파 능력을 사용한 거구나.
5: 조용히 어둠 속 아무나.
0: 말을 많이 했더니 피곤하구나. 우린 동굴 속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2: 다음에 또 만나! 안녕!
3: 안녕히 가세요!
1: 이제 박쥐 전문가가 된 것 같지?
3: 응.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아, 참! 누나 이제 나 박쥐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 누나랑 노래 잘하면 줄게!
3: 우와, 신나, 신나!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오, 예!

오늘의 주제는 종이접기? 뭘 접는 걸까? 오늘의 이야기는 별. 별은 그렇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 다섯 개의 끝이 뾰족뾰족한 이런 모양을 별 모양이라 부른다.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별을 왜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까? 바닷속 불가사리는 영어로 starfish. 이름에 별을 뜻하는 star가 있고 별 모양을 닮은 이 열대 과일의 이름에도 star가 있다. 단 하나의 의심도 없이 별은 이런 모양?

세계 지도를 펼쳐보자. 그런데 여기도 저기도 세계 국기에 별이 이렇게나 많았나? 지구촌 별 볼 일 참 많다.

흔하디 흔한 별 모양. 눈을 크게 뜨고 봐야겠다. 별은 정말로 다섯 개의 뾰족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을까? 진짜 별을 보러 날아가 보자.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보이는 수많은 별들. 실제 관측된 별의 모양은 타원형에 가깝지만 사람들은 공기에 흔들려 삐죽삐죽하게 보인 별빛의 모양을 보고 별 모양을 만들었다. 우주의 별을 직접 관측할 수 없었던 고대 그리스인들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지금과 비슷한 다섯 갈래의 별을 그렸다고 한다. 이집트인들도 별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생각해서인지 다섯 갈래로 갈라진 불가사리 모양으로 별을 그렸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별이 빛나는 모양을 다섯 갈래로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별 모양은

사실 길이가 같은 다섯 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정오각형에서 유래됐다. 정오각형의 내부에 차례차례 대각선을 그어보면 별 모양이 나타난다. 이 별 모양을 처음으로 썼던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 그는 이 별 모양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정오각형의 각 꼭지점을 연결한 별 모양에서 두 개의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하여 대각선이 5대 8의 비율로 나눠진다는 점을 발견한 것. 5대 8이면 1대 1.6. 갑자기 웬 수학? 하지만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다시 한번. 별 모양 속 대각선은 1대 1.6 비율로 나눠진다. 잠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도 1대 1.6. 오각형의 한 변과 별의 대각선 길이도 1대 1.6? 1.6이라는 이 숫자, 뭔가 비밀이 있다. 별 모양의 대각선 길이가 나타내는 정확한 비율은 이론적으로 1.618에 가깝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숫자, 찬란한 황금과도 같은 아름다움의 기준, 이름하여 황금비다. 피타고라스가 별 속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황금비였다.

가장 균형적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비율. 사람들은 그것을 황금 비율이라 부른다. 날아가는 나비의 날개에서조차 발견되는 황금 비율. 나비의 날개짓이 아름다워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꿀벌도 가슴과 배의 길이가 황금 비율을 이루는 곤충. 어쩌면 인간은 이렇게 자연에서 찾은 균형과 조화를 저절로 아름답게 느꼈던 것이 아닐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별의 모양. 그 속에 담겨있던 수학과 과학의 언어를. 별 모양을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황금비. 쉽고 자연스럽게 그려왔던 별들 속에서도 오묘한 수학 그리고 과학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잠깐 별 이야기 아직 끝이 아니다. 오각형 속에 숨어 있었던 별 모양. 그렇다면 겉면에 오각형이 있는 축구공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축구공에는 12개의 정오각형이 있다. 따라서 축구공에 있는 별도 12개.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차례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얗게 빛나는 마스크. 마스크를 살펴보자. 마스크는 얇고 양 옆에는 고무줄로 된 고리가 있다.

마스크 이렇게 쓰는 거다. 이거 하나면 얼굴 대부분이 가려진다. 무도회에 가면을 쓴 것처럼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쓸 때는 보통 언제였지? 그래, 부옇게 흐린 날씨였다. 부연 먼지를 막기 위해 쓰는 마스크. 마스크는 어떻게 먼지를 막아줄까?

조용한 책상.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뭔가 보인다. 눈발처럼 날리는 것들. 먼지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책상 위.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먼지가 있었다.

이렇게 화창한 날, 티끌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에도 먼지가 많은가 보다.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자. 마스크를 잘라서 보니 한 겹이 아니었다. 무려 세 겹. 한 겹씩 차례차례 분리해놓고 보니 가장 안쪽과 바깥쪽은 부직포 재질. 마스크에는 왜 앞뒤로 부직포가 붙어있을까? 철망 위에 구슬을 떨어뜨려 보자. 철망의 구멍보다 구슬이 더 커서 단 한 개도 철망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멍보다 작은 구슬을 떨어뜨려보면 아까와는 반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철망을 통과한다. 철망을 두 개 겹쳐보면 아까와 똑같은 크기의 구슬인데도 중간중간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린 것들이 있다. 한 겹을 더 겹치면 거의 모든 구슬이 철망을 통과하지 못했다. 빠져나간 구슬은 단 4개. 여러 방향으로 겹칠수록 구멍이 작아진 철망의 구조. 마스크의 부직포도 이렇게 불규칙하게 얽혀 뭔가 통과할 수 있는 틈이 아주 작다. 구슬을 잘 걸러내는 여러 겹의 철망처럼 마스크의 부직포는 얼기설기 얽힌 구조로 먼지를 걸러냈던 것이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화창해 보이는 맑은 날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질이 나쁘다는 건 먼지가 많다는 건데 부직포만으로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다 막을 수 있을까? 마스크를 다시 한번 분해해보자. 부직포 사이에 끼워져 있는 바로 이것. 부직포와는 또 다른 느낌. 촉감이 뭔가 익숙하다. 이건 정전기를 이용해 청소하는 청소포? 청소포에 이렇게 먼지가 달라붙는 것은 정전기의 원리 때문. 마찰로 생기는 정전기를 이용해 작은 먼지까지 붙잡는 청소포. 마스크 속 필터 역시 정전기의 힘으로 먼지를 끌어당긴다. 부직포의 촘촘한 틈이 미처 막지 못한 먼지까지 철통 수비하는 정전기 필터. 마스크는 이렇게 작은 보디가드가 된다. 마스크에 숨겨져 있던 간단한 과학은 오늘도 푸른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는 한 번씩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알뜰살뜰 빨아서 다시 쓰면 안 되는 걸까?

정전기를 띤 풍선을 가까이 하면 풍선의 움직임에 따라 고양이의 비닐 머리카락이 춤을 춘다. 하지만 이 풍선에 물을 뿌린다면 풍선의 정전기가 사라져 아무런 반응이 없다. 마스크의 핵심은 정전기 필터. 이 필터가 물에 젖으면 정전기가 생기지 않아 효과가 없다. 그렇다. 사용한 마스크를 다시 쓰려고 물에 빨면 먼지를 흡착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마스크, 아깝다고 재활용하지 말자. 단 몇 장만으로 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

0: 닥터! 어서오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1: Where's the doctor?
0: 아, 로지 선생님. 저 휴가 기간 동안에 잠시 와서 진료 봐주신 거고, 오늘부터는 제가 정상 진료합니다.

0: good job!
1: Sunday's playtime! Hello, everyone! 우리 친구들은 아플 때 어디를 가나요? That's right! To the doctor! 오늘은 레드가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신 거지?
2: Dr. Sunday!
1: Hi! What seems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였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조심하라고.
1: 저처럼 예쁜 아이가 숨을 예쁜 장소를 찾는 중이라고요.
2: 2층은 멜리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도 못 올라가요.
1: 로블리,
2: 2층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못 찾는다, 핀! 숨어야 한다, 핑!

0: 무엇이든 가능 핀?
1: 물론.
0: 그럼 햄버거 핀?
1: 마법하나니? 주문! 하지만 무슨 햄버거인지 말씀을 안 해주신 관계로 치즈버거, 버거버거, 불고기 스파이시, 킹버거까지
0: 최고다 핀핀!
1: 당연하지, 이 몸은?
2: 핀핀 녀석만 못 찾았잖아. 어쩔 수 없지 뭐. 못 찾게 딱게 꼬리 깽깽이 걸음으로 나와라. 땡! 깽깽이 걸음 안 했음.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핀.
2: 그게 뭔데?
1: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며.
0: 당신 치킨 소시지 피자 핀.
1: 마법 화가리 주문.
0: 음식이 샘 솟는 마법 화가리.
3: 근데 이런 마법템은 어디서 난 거야 핀핀? 어디 내가 안 봐?
2: 초코바, 초코바, 빈초코 케이크, 초코바,
4: 튀김, 순대, 떡볶이, 김밥, 풀세!
5: 준이!
2: 초코 다음은
3: 군자!
2: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1: 맛있는 음식 모두 전부! 마법 하나님 주문!

0: 도저! 내가 가져가면 어떡해?
1: 이래도 괜찮은 건가?
0: 어? 오! 별 만나! 아, 끝났다.
1: 준이, 응?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어?
0: 이게 다 뭐야?
2: 아이,
0: 마법 방아리야! 이제 할 것만!
3: 마법 방아리, 마법 방아리!
0: 충분히 배부르다고! 이제 할 것만!
3: 마법 방아리, 마법 방아리! 세상은 어? 넓고 맛있는 건 많고 가득 넘쳐나는 걸요!
0: 뭐? 그만하라니까!
3: 마법 방아리, 마법 방아리!
0: 토니! 어? 잡아라! 어? 야!

0: 잡을 수 있겠어?
1: 잡아야지. 친구들과 힘을 모아줘. 정량이야, 이 말썽쟁이 항아리야!
2: 말썽쟁이라니, 방금 전까지 좋아했잖아!
1: 얘들아, 지금이야!

토니, 안 되겠어. 마법엔 마법. 우리도 마법으로 상대하자.

0: 그런데 어떤 마법이 좋을까?
1: 다 먹어치우는 마법! 어? 같은 건 없겠지?
0: 여기 어디 뒀을 텐데?
1: 뭐? 내 머리에 뭘 넣어준 거야?
0: 마법을 멈추는 주문 꼭 한 번에 성공해야 해.
1: 그만이! 그만해! 주무라! 멈추라!
0: 잠깐! 이 주문은 대마법사만 쓸 수 있음?
1: 에? 뭐라고?
0: 너희도 나가야지. 뭐하고 있어?
2: 더니 어? 좀 먹기 편한 음식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0: 먹기 편한 음식?
1: 아!
0: 마법 항아리야! 정말 맛있는 음식 중에 먹기 편하고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다양한 맛까지 있는 음식으로 부탁해.
3: 마법 항아리?
4: 무슨 속셈이야?
0: 먹기 편한 작은 음식 한 가지로 바꾸면 상대하기 편해질 거야.
4: 그런 음식이 뭐가 있는데?
0: 먹기 편한 음식은 과자! 계속 먹어도 배 안 부르려면.
4: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1: 이 소리는 설마!
0: 주피 마법 스캐닝.

0: 아이.
1: 근타, 핀핀, 너희도 도와줘.
2: 아니, 뭘 어떻게 할 건데?
3: 이번 작전은 와구와구 작전.
4: 이런 재미라면 좋지 않지.
3: 기간 내는.

0: 엄청난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일이지요?
1: 우리 뭐 했지? 아, 숨바꼭질이야!
0: 숨바꼭질 할 때 그런 소리는 안 나요. 아무 일도 없는 거지요?
2: 그럼요, 그럼요. 아무 말썽 안 피웠죠.
0: 그럼 사이좋게 착하게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3: 네!
2: 간신히 작게 만들었다. 휴!
0: 아니, 이 마법 항아리가 어디 갔지?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두리 씨? 아, 지금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아, 제가 나중에 다시.
1: 네? 미란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미란 씨, 모미란 씨.
0: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갑자기?
2: 아이고, 이걸 어째? 나 고양이를.

0: 다친 것 같아.
1: 고양이를요? 어? 안 보이는데. 아,
0: 거기선 안 보이지. 당신이 나가서 좀 살펴봐주면 안 될까? 나 옛날부터 피 보면 어지럼증 오잖아. 돌아갈 때 운전 실수하면 어떡해? 어?
1: 무서운데.
0: 그 뒤쪽도 봐봐. 어?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2: 안 봤습니다, 부장님. 단톡방도 확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3: 내려서 찾아봅시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으니 주차장부터. 정말.
2: 모미라님 괜찮아 보이는데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3: 글쎄요, 저 미소가 난 어째 쎄한데요?
2: 네?
3: 아닙니다. 기왕 온 거 공연장 입장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죠.
0: 공연이 3시간이랬지?
4: 아,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일이 오리진 생일이라 12시 땡하면 다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야 하거든요. 5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5: 잠시 후 입장을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은 로비로
0: 그래,
5: 모여주십시오.
0: 오히려 잘 됐네.
4: 네?
0: 자, 가방. 그럼 난 간다.
4: 저기, 고마워요, 여보. 티켓도 구해주고 데려다주고 가방까지 들어주고 꼭 옛날 당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
3: 네, 모미라 씨. 갑자기 전화 끊어서 놀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6: 아니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두리 씨, 아까 왜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7: 둘이랑 꿈을 꿨다고 하세요.
3: 실은 미란 씨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꿔서요. 하도
6: 생생한 꿈이라 걱정했는데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4: 제 걱정해주신 거예요, 두리 씨? 근데 어쩌면 그 꿈 길몽일지도 몰라요.
3: 길몽이요?
6: 지난번에
4: 두리 씨한테 말했던 제 꿈 이루게 될 것 같아요. 제 미용실이요.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 주말 지나면 도장 찍기로 결심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죠. 혼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한다는 게
7: 사실 저한테 혼자서 하신다고 한 거 맞죠?
4: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두리씨 꿈이 길몽 맞겠죠?
3: 네, 분명히 길몽 맞을 겁니다. 미용실 오픈하면 꼭 머리하러 가겠습니다. 콘서트 재밌게 보시고요.
4: 네, 오늘 오리진 키 제대로 받아서 도장 찍으러 갈게요.
8: 입장 전에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려요.
4: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두리씨.
9: 드디어 끝났네요, 부장님. 미라님도 행복, 회사도 행복, 다 해피엔딩이네요.
3: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은 별일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지만요. 사무실로 갈 건데, 소은 씨는요?
2: 저는 가시다가 가까운 지하철역에... 잠깐만요, 부장님. 법무팀에서 왜 이 시간에... 네, 정 실장님.
9: 아, 비구역 계약이요? 수요일 내로 소유주 본인이 직접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2: 소유주 남편이요? 그쪽은 서류가 미비해서...
9: 네?
2: 나가람 씨가 2시간 후에 계약하자고 했다고요?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고요?
3: 인감 도장을 위조했거나 훔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들었잖아요.
2: 모미란 씨, 폰도 꺼져 있는데 어쩌죠?
3: 아직 나가람 씨가 여길 빠져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죠. 소은 씨는 회사로 돌아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세요.
9: 그런데요, 부장님.
2: 찾을 수 있을까요?
10: 미란아! 언니들!
11: 어떻게 된 거야? 못 온다더니.
4: 수선 아빠가 티켓을 구해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11: 어머!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대?
10: 아, 언니!
11: 아유, 우리도 이만 줄 서러 갈게. 끝나고 같이 가게 연락해.
4: 네, 언니. 잠시만요. 당 떨어지지 않게 사탕 하나씩.
11: 왜? 어? 사탕 없어? 없으면 됐어.
4: 도장이 없어졌어요, 언니. 없어. 진정?
11: 무슨? 네가 갖고 다니던 인감 도장 말하는 거야? 진정해. 도장 잃어버렸다고 당장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니까 침착하게 찾으면.
4: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응? 수선 아빠가 훔쳐간 거야.
11: 자, 여러분. 가자, 미란아. 언니가 도장 찾아줄게. 어디 잡히기만 해봐. 머리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4: 그럼 언니들 콘서트는요?
11: 지금 콘서트가 문제야? 언니들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4: 미안해요, 언니들.
12: 뚝! 자, 보석 언니. 드디어 언니의 재능을 펼칠 때가 왔어.
11: 나? 무슨 재능?
12: 언제 어디서나 남자를 찾아내는 재능. 걱정만 미라나. 난 보석 언니처럼 남자 잘 찾아내는 사람 못 봤어. 여기 거의 다 여자들이니까 일단 남자만 찾아내는.
11: 날 뭘로 보고 말도 안 되는.
13: 말도 안 돼. 아유, 아유, 알았어. 내가 해볼 테니까. 이 능력에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둬. 그건 바로 잘생긴 남자만 인식된다는 거.
14: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주차장으로 가려면 분명히 이게...
13: 어, 뭐야, 아저씨!
0: 아저 좀 비키라고. 아니, 아빠 죽게.
14: 그, 거기 아저씨! 늘어둬야 해.
13: 아저씨, 잠깐만요!
14: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13: 헐! 님들! 저 아저씨가 방금 오리진 욕했대요! 그 안티바론 명예훼손 그런 거요!
0: 온통 미친 인간들 뿐이구만. 빨리 빠져나가야지. 원.
15: 저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14: 에? 그러니까 방금 오리진 안티팀 조사는 못했는데.
13: 오리진 라이브 더럽게 못한다고! 어쩌든 없으면 앨범 못 낸대요!
15: 뭐야?
13: 아니 미쳤나! 저도 들었어요! 오리진 탈모 수술했대요! 정수리에만 3만 번씩 묻다가 했어요.
15: 아저씨 지금 뭘 했어? 팬들이 순위 조작했다고?
0: 예? 아, 제가
15: 아저씨 언제... 유비통 팬이지?
16: 맞네! 우리 오리즈 분열시키는 원스파이 맞네!
0: 아, 저 아니에요?
13: 어디 있어? 나도 유비통!
14: 조선님, 여긴 어떻게...
4: 내 초능력에 약점은 없다고만 하듯이.
14: 네? 미란님은요? 드릴 말씀이...
8: 5분 뒤 입장 마감입니다. 모두 서둘러주세요.
0: 여보, 아니야 여보. 여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당신이 포장을 뚫었.
14: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5: 유니버스 그룹 오서훈 씨 맞으시죠?
14: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4: 네, 제가 B구역 소유주 모미란이에요.
17: 정말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보사장님. 부군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4: 제 땅이니까 제가 와야죠.
17: 그럼요. 이 땅의 진가를 30년 전에 알아보신 분답습니다.
18: 아, 네. 이제부터는 저와 계약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4: 잠깐만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17: 편히 말씀해 주세요, 모사장님.
4: 도토리 문화센터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18: 아, 그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희 더 유레카의 돈앤매너에는...
17: 그렇게 하시죠.
4: 정말요?
17: 사실 저희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곳을 없앴다간 쇼핑몰 오픈부터 미움을 받게 될 테고. 아, 오히려 잘 됐습니다. 문화센터 건물이 노후화됐으니 우리
14: 무슨 꽁꽁이지.
9: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정산까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중간중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4: 감사해요, 서훈 씨. 그럼 전 가볼게요. 참, 두리 씨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9: 네, 부장님께도 꼭 전달해드리겠...
15: 네?
14: 그럼 이만...
4: 저기, 혹시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13: 아, 저기 유니버스 직원분이랑 같이 계시던 테이블 맞죠?
4: 네?
13: 단골이시라 기억하거든요, 고두리 부장님.
4: 아... 이렇게 늦게 연락드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19: 저희 부장님 덕분이죠 뭐. 끝까지 미란님을 믿고 기다리셨거든요.
4: 혹시 그분도 오늘 계약 자리에 오시나요?
19: 아니요. 저희 부장님은 급한 출장이 있으셔서.
4: 그거 참 아쉽네요.
20: 이거 봐라 이거. 말 못하는 식물들도 하예쁘다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15: 나 좀 내버려 두라고!
14: 그만 갈게요.
15: 아, 벌써? 아, 자고 가지 왜?
14: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15: 어?
14: 반찬은 하나한테만 갖다 줄게요. 난 어차피 가져가 봐요.
20: 좋아. 옛날엔 사는 게 바빠 몰랐지. 근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래도...
14: 가요. 아, 오다 보니까 이 동네 문화센터 생겼던데 식물 기르기 강좌도 있더라고요.
20: 어? 아, 그래.
21: 관리실에 신고도 없이 새벽에 이사를 나가셨어요. 저희도 아주 곤란합니다.
14: 모두 다르게 산다. 삶은 대체로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을 나눠주지만 누군간 그걸 함부로 쓰다 잃어버리고 누군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쓰고 누군가는 잘 다듬어
22: 살며시 다가간 그대
14: 스스로를 구원한다.
9: 비 오는데 들어가 계세요, 부장님. 사다 드릴게요. 어차피 고기 가실 거잖아요. 맛없지만 포인트 두 배인 김밥집.
14: 아니요, 오늘은 전복 솥밥 먹으러 갈 겁니다. 조금 걸어야 하니까 도보 포인트 어플 켜세요.
9: 네, 부장님.
21: 사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말입니다. 정말로 그대로

0: 주실 겁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1: 멍청하긴. 문이 열려있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2: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타기3 송수지 회원의 정보는 1년 전까지 실쓰기 교실 회원이었다 그것뿐이군요.
3: 네, 세미 회원님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흔적이 뚝 끊겨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기라도 한 것처럼요.
2: 1년 전에 수업을 들었으니 기억하는 사람이 센터에 있을 겁니다. 여러 회원들과 접촉할 방법만 있다면...
4: 마이크 테스트요. 예예.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위원장 지옥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트만해도 군데군데 험하니까 일일조로 출발해주세요. 눈여겨본 회원 있으면 이참에 친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시간 후에 팔각정에서 볼시래.
5: 아 저기 혼자 회원님 나랑 같이. 어머 경수 회원님 짝없으면 나랑.
6: 잘 안 들려.
2: 저랑 가시죠. 어?
5: 드리 회원님! 숲에 오면 참 재밌어요.
2: 세미 회원님도 송수지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셨죠?
5: 네,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잘... 어머나, 저거! 드리 회원님 손!
2: 제가 걔도 아니고 손은 왜요?
5: 손! 선물! 머리숱 많은 녀석이 상수리나무 도토리, 털모자 쓴 애는 신갈나무, 얼굴 홀쭉한 아이는 졸참나무 도토리예요. 다르게 생겼죠?
2: 아, 도토리는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5: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다람쥐들은 겨울을 나려고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는데 문제는 건망증이 심해서 숨겨둔 곳을 잊어버린대요. 10개 묻으면 9개는 못 찾는다나.
2: 그거 참 안 됐네요.
5: 근데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랍니다. 잊혀진 도토리들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참나무 숲을 만드는 거니까.
2: 아, 재밌는데요?
7: 자, 오늘의 식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옆에 왕잠자리 안경은 진정순. 오늘의 목표는 송수지에 대한 탐문조사. 그리고 저들의 호감에 사야만 한다.
5: 참 맛있네.
8: 부장님, 시니어 유머 모험집은 절대 안 돼요.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싹싹한 인사. 그거면 충분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7: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2: 네? 실패인

0: 끝없는 싸움 속에서 생명의 빛이 꺼져가던 어느 날. 흙, 바람, 물, 불의 수호자들이 나타나 우주는 평화를 되찾는다. 수호자들은 우주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힘이 담긴 에너지잼을 비밀의 장소에 숨긴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춘다.
1: 어둠이 찾아오면 다시 돌아오겠다.
0: 그리고 오랜 전설이 잊힌 지금 에너지잼을 손에 넣어 우주를 지배하려는 사악한 기운이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2: 오랜 전설과의 만남. 오랜만에 남산 놀이터에서 노니까 정말 재밌다.
3: 맞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4: 조금만 더 놀자. 10분만. 아니, 딱 5분만.
2: 안 돼. 하나 누나가 걱정한다고. 어? 로기가 어디 갔지? 아, 로기가 없어졌어. 로기! 로기!
4: 유령 등장이요.
2: 이 목소린 로기?
3: 뭐야, 놀랐잖아.
4: 방금 타요 표정 봤어?
2: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3: 맞아, 이번 장난이 심했어.
4: 내가 뭘? 어? 어? 어?
2: 뭐지? 산불은 아닌 것 같은데.
4: 가서 확인해보자.
2: 어? 로기!
3: 어, 로기 돌아와!
2: 못 말려. 내가 빨리 데리고 올게. 로기!
4: 어, 이럴 때 카티뷰를 찍어야 하는 건데.
2: 로기 돌아와! 이러다 하나 누나한테 다 혼난다.

0: 저런 거 처음 봐.
1: 저게 대체 뭐지?
2: 가까이 가서 보자.
1: 안 돼, 로기.
0: 무서우면 넌 안 와도 돼.
2: 나도 안 무섭거든.
1: 같이 가.
3: 어?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니?
0: 이상한 빛이 보이길래 따라왔어요.
1: 바로 저 앞이요.
4: 빛이라고? 무슨 빛?
1: 어? 어디 갔지?
0: 좀 전까지 엄청 밝은 빛기둥이 있었는데. 와, 우리가 야간 공사를 하느라 쓴 조명을 본 모양이구나.
5: 별거 아니니까 이제 내려가자.
6: 자, 빨리빨리.
1: 왜 안 오는 거야?
7: 아, 저기.
8: 얘들아!
1: 어? 어떻게 같이 와요?
9: 공사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지.
1: 그랬구나.
7: 그런데 그 빛은 뭐였어?
1: 응, 공사장 조명이었대.
0: 분명 조명은 아닌데. 마치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같이 생겼네.
6: 아, 맞다. 어? 내일 중장비 타워 오픈식엔 다들 올 거지?
10: 초대형 포크레인과 새로운 장비들도 볼 수 있으니 꼭 구경하러 와.
1: 와!
7: 꼭 갈게요.
1: 기대돼.
5: 그러려면 얼른 가서 자야지. 어서 내려가자.
1: 예. 난 일찍 가서 배 앞에서 볼 거야.
7: 나도.

0: 그나저나 닉스님은 언제 깨어나시는 거지?
1: 에너지가 다 회복되려면 아직이야.
0: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에너지잼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내가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1: 우리가 찾아온다고? 안 될 게 뭐 있어? 한번 해보자.
0: 뭐라고?
1: 닉스님도 깨어나시면 칭찬하실걸. 그쵸, 닉스님.
0: 그럼.

0: 통장 정도는 지켜주시려나?
1: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출동이다!
2: 꼬마 버스 타요!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3: 고마워, 타요.
4: 타요!
2: 아, 얘들아!
5: 운행은 끝났어?
2: 응. 다들 중장비 타워 오픈식에 갈 거지?
5: 당연하지.
6: 난 못 가. 어? 가봐야 할 때가 있거든.
2: 어? 어디 가려고?
6: 어제 남산에서 본 이상한 빛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해.
2: 그건 공사장 조명이었다잖아.
6: 헥! 명탐정의 눈을 속일 순 없지. 좀 더 조사해봐야겠어. 같이 갈래?
2: 나는...
6: 누가 겁쟁이 아니랄까봐.
2: 겁쟁이 아니거든. 같이 가면 되잖아.
5: 얘들아.
7: 어두워서 안 보여.
8: 빨리 보고 싶은데.
5: 언제 시작하지? 저기 봐.

0: 새로운 중장비 타워 정말 멋진데?
1: 고마워. 얘들아, 타이와 로기는 어디 있니?
2: 남산에 갔어요.
3: 어? 거긴 왜?
4: 어제 본 빛이 이상하다고 더 조사해본대요.
3: 뭐?
5: 이런...
6: 당장 가봐야겠어.
2: 빌리, 선생님! 이거 봐! 봉봉이 세죠? 봉봉 가서 중장비 달래야.
5: 그래.
7: 분명 이 근처였는데. 지금은 왜 아무것도 없지?
2: 그것 봐, 공사장 조명이라니까. 응. 빨리 돌아가자.
7: 아휴, 그럴 리가 없는데. 에? 이게 무슨 소리야?
2: 아까부터 참았다니.
7: 으이그. 또야?
2: 이번엔 나 아닌데. 어?

0: 아유, 어떻게 됐어? 괜찮아?
1: 이제 조용해졌어. 휴.

0: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주인? 내가? 여긴 어디지?

0: 난 누구니?
1: 아,

0: 새로운 전설의 시작.
1: 넌 누구? 어?
2: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넌 뭐하는 꼬만데 이 신성한 곳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0: 난 타요야. 그런데 꼬마라니, 네가 더 꼬마 같은데.
2: 뭐? 이래 봬도 난 천살이거든.
0: 그래? 네가 천살이면 난 천살 더하기 천살이거든.
2: 내가 어린애랑 뭐하는 건지.
3: 잠깐, 그런데 용사님들은 어디 가셨어?
0: 용사님?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2: 용사님! 어? 용사님들!
4: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3: 로기네? 로기, 어디야?
5: 하나 누나, 큰일 났어요. 타요가 갑자기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3: 그게 무슨 말이야?
6: 설마, 지금 어디 있니?
5: 남산에 있어요.
6: 하여튼 서둘러야 해.
4: 알았어.
7: 지금 구조대가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5: 네. 어떡해.
8: 가요.
5: 겁쟁이는 타요가 아니라 나였나 봐.
3: 어? 벌써 구조대가? 어?
2: 어디 계시지? 빨리 용사님들을 찾아줘.
0: 내가 왜? 네가 찾으면 되잖아.
2: 난 그럴 수가 없어. 닉스 일당의 공격에 몸이 사라져버렸거든.
0: 닉스? 그건 또 누군데? 알아듣게 좀 말해봐.
2: 내 이름은 루아야. 난 가이아 행성에서 왔어. 내 임무는 네 개의 에너지 잼을 지키는 거였어. 어느 날 젤로스별의 닉스 일당이 에너지잼을 노리고 공격해왔지. 에너지잼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통로를 만들었고, 난 그 통로를 따라 지구까지 도망쳐왔어. 하지만 닉스 일당은 끝까지 쫓아와 공격했고, 난 이렇게 에너지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렸지.
0: 와, 나도 봤어. 그게 진짜였구나.
2: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어?
0: 응. 그런데 그 전설의 용사가 누구야?
2: 아직도 모르겠어. 바로 저기 있잖아.
0: 이건... 설마...
9: 에너지 잼을 내놓으시지!
2: 어림없는 소리! 너희는 에너지 잼을 가질 자격이 없어!
4: 뭐?
9: 뭐해? 당장 찾아!
2: 어서 도망쳐!
9: 어디 숨겼어?
2: 그만 둬! 에너지 잼은 여기에 없어!
9: 누가 속을 줄 알고? 샅샅이 찾아!
4: 괜찮니, 타요?
0: 다들 여긴 어떻게 왔어요?

0: 있고.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걸?
1: 에너지 제 맙신 절대 못 가! 공격!
2: 간신! 중장비 레이저러스! 단단한 대지요! 세상을 떠받칠 강력한 힘을!
3: 휘몰아치는 폭풍이요! 끊이지 않는 순환의 바람을! 하! 솟구치는 물줄기야!
4: 타오르는 화염이야!
3: 생명의 파도를!
4: 소멸의 골길을!
3: 도망쳐 보시지. 이때다. 내가 상대해주마.
4: 당장 너희 별로 돌아가.
1: 그럼 이건 어떠냐?
5: 로기.
3: 지산 녀석들.
0: 로기.
1: 이제 어쩔 테냐?
0: 나한테 몸이 남아 있었다면 도울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하는 거야? 걱정 마. 그러다 들키겠어.
1: 응? 뭐야?
0: 빅 받아라!
1: 엄청나다.
3: 살려.
0: 자, 가자 로기. 로기, 정신 차려. 로기는 괜찮아요.
3: 잘했어, 다요.
4: 이제 우리에게 맡겨.
1: 이런 더러운 방법을 쓰다니.
6: 가만 안 두겠어. 잡아.
7: 이게 내 차례다. 어떻게 된 거지?
4: 내가 말려줄까?
1: 닉스님한테 다 잃을 거야.
6: 죽어보자.
0: 다신 오지 말라고.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멋졌어요. 내가 알던 빌리랑 맥스 맞아요? 포크랑 크리스도 못 알아보겠어요.
4: 오늘 본 건 비밀이야. 비밀을 지켜줄 수 있지?
0: 그럼요. 쥐잇.
8: 여기가 어디지?
0: 로기, 정신이 들어?
8: 근데 이상한 소리 안 들려?
0: 무슨 소리?
8: 응? 어?

0: 어디로 사라졌지?
1: 다요! 어? 로기! 어? 괜찮아? 다친 데는 없니?
0: 네! 어? 로기!
2: 하여, 여기는 또 어디야?
1: 로기, 어떻게 된 일이야?
2: 깡통같이 생긴 괴물들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어쩔 수 없다.
0: 아무래도 로기가 꿈을 꿨나 봐요.
2: 저기 하유, 그동안 겁쟁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사실 진짜 겁쟁이는 나였는데.
0: 아니야, 로기 네가 신고해준 덕분에 오히려 무사할 수 있었어. 고마워, 로기.
2: 하유, 역시 넌 내 진정한 친구야.
0: 그렇게 매일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 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타이어 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묵직한 게 좋은걸?
1: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2: 알았어!
0: 뭐야?
1: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1: 하! 이런... 하!
0: 태호야!
1: 나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3: 하지만...
4: 피닉스 액션! 차! 아!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3: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4: 어딜? 으차! 으차차!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3: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3: 이안!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3: 하?
4: 어디?
3: 정말 고마워 얘들아.
4: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3: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됐어.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야,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0: 멀리 도망쳐야 해요.
1: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목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2: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3: 안전!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코딩을 하고, 번역을 하고, 질병을 진단하죠.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일을 AI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죠. 제가 지금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배우는 AI의 진행을 맡게 된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AI와 함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볼 건데요. AI는요, 조금만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아두면 거의 모든 곳에 말도 안 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배우는 것만으로도 내가 뭘 하던지 간에 10배, 100배, 10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일단 가장 먼저 AI가 뭔지부터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AI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단어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직역하면 인공적인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I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지능을 어느 정도 흉내낸, 인간이 그것을 대체하기에 만들어낸 지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그때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AI 때문에 들썩들썩 했던 때가 있어요. 바로 이세돌 사범님이 구글이 만든 알파고와 대결을 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둑에서 1인자였던 이세돌 사범님이 인간이 만든 AI한테 패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공지능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관심이 커졌었거든요. 그럼 AI가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AI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다

다만 학습 방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지능, 우리 인간의 본따서 만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학습시켰냐면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AI한테 고양이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고양이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고양이는 털이 복슬복슬하고 삼각형의 귀가 있고 동그란 눈에 수염이 있어. 우리가 이걸 고양이라고 할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웰시콕이라는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 봤더니 어? 얘도 귀가 삼각형이고 북슬북슬하고 눈이 동그랗고 수염이 있는데 얘 고양이야? 그래서 아, 이렇게 하나씩 특징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는 AI를 학습시키는데 한계가 있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 대신에 고양이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굳이 우리가 특징을 설명하지 않아도 고양이 사진을 많이 본 AI가 학습을 하더니 알아서 고양이의 특징을 학습하고 구별을 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대학교 팀이 만들었던 방식을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러닝은 학습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딥 러닝의 발견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AI가 갑자기 똑똑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AI라고 하는 것 떠올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텐데 대표적인 걸 고르자면 뭐 많은 친구들이 Chat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LLM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단어예요. 그치만 해석하면 아주 간단해. 이것도 영어 약자인데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중요한데 언어.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은 AI의 한 종류인데 그 중에서 언어를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라는 거죠. 언어가 왜 중요할까? 인간은 살아가면서 소통하는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일을 시키거나 내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문제를 풀거나 할 때 다 언어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작업을 도와주려면 언어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이 다 언어를 잘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거고 ChatGPT나 제미나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우리가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로 좀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LLM이고 나는 이미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춤추는 영상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거기서 더불어서 음악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하고 기능이 점점 추가가 되면서 원래는 언어만 했던 AI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AI들은 다 멀티모달의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ChatGPT나 제미나이의 기본 작동 원리는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과를 땡땡땡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먹었어라는 단어가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인간이 했던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해주는 게 AI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문을 잘 하는 것이다.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다음에 올 단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예측할 수 있게 질문을 잘 해주는 거예요. 즉 AI에게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법을 영어로 프롬프팅이라고 해요. 프롬프팅.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뭐 질문을 한다, 나 AI한테 뭔가 쓰고 있어 할 때 나 프롬프트 쓰고 있어 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숙제에 대한 답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이거 풀어줘.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만 넣는 것보다 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일까지 이거를 해결해서 가야 해. 근데 난 이 문제가 요런 포인트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아. 내가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할수록 AI가 뭐라고요? 뒤에 올 단어나 문장을 예측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말을 잘할수록 AI도 내가 원하는 답을 구체적으로 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역할극이에요 할 수도 있는데 AI한테 AI야, 네가 지금 나와 같은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쓴다면 어떻게 해볼 것 같니? 역할극이 들어가는 순간 AI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페르소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역할극을 하는 걸 사실은 AI한테 페르소나를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AI는 지금 뭐든지 될 수 있는 존재니까 나에게 필요한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네가 지금부터 나의 과외 선생님이야 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고, 또는 내 역할을 대신해주길 바란다면 네가 지금부터 초등학교 5학년 나라고 생각하고 영어 발표를 도와줘, 이렇게 페르소나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AI는요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AI도 다 알지는 못해. 세상에 뭐든지 다 아는 존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가끔 잊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I의 답을 100% 믿지는 말자. 어디까지나 판단과 생각의 마무리는 우리 인간들,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거니까요. AI의 생각은 그냥 참고만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절대 AI한테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학교 몇 반 몇 번 이름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함부로 AI에게 말했다가는 인터넷 세상에 퍼질 수도 있다. 나와 관련된 개인적인 것들은 좀 숨기고 진짜 질문만 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친구들이 AI를 써봐라고 하면은 그냥 AI한테 작업을 다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점점 똑똑해지고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잘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는 건데, 그걸 AI한테 다 맡겨버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AI한테 뺏기는 거야. 어디까지나 정말 AI에게는 도움만 받고 결국 문제를 풀고 숙제를 하고 공부를 하는 주체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AI 윤리입니다. AI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뒤에 우리에게 답을 내주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AI가 만든 결과물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을 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학교 뭐 독후감, 과제, 뭐 101장 글짓기 대회 이런 데 제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AI는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지능을 본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적절하게 윤리를 지켜가면서 잘 쓰면 나 혼자 하던 일을 이 AI, 인공지능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평소 나의 효율의 10배, 100배, 1000배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숙제가 있습니다. AI 만약 써본 적 없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툴이든 좋으니까 ChatGPT 제미나이 켜서 로그인하고 다양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뭐든지 좋아요. AI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이 이후 강의를 듣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허승범이었어요.

0: 차고지에 아침이 밝았어요.
1: 저도 좀 봐주세요.
2: 아, 전 엔진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3: 잠깐만 기다려. 이번엔

0: 그래.
1: 어디?
0: 자, 다들 가자.
2: 다녀오겠습니다.
0: 아침은 언제나 정신 없다니까.
2: 다행히 늦지 않았네. 안녕, 구리야.
0: 나요. 있잖아. 언제나 태워줘서 고마워.
2: 갑자기 왜 그래?
0: 엄마가 알려주셨는데 고마울 땐 말로 표현하면 모두 기분이 좋아진대.

0: 둘이 말대로 정말 기분이 좋아졌는가? 어? 길이 잔뜩 막혔잖아. 손님들이 늦겠어. 어?
1: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0: 고마워요.
1: 그렇게 얘기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도움 줄 수 있어서 싱글벙글 즐거워요.

0: 다이어 덕분에 기분이 좋은걸?
1: 왜 그래, 패트?
0: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1: 그래? 그럼 정비소로 가보자. 어때, 하나야?
2: 큰 문제는 아니야. 금방 고쳐줄게.
1: 아, 다행이다.
2: 그럼 시작해볼까? 자.
1: 아. 패트, 어서.
0: 저기, 하나야.

0: 오늘도 바쁜 하루였어. 어?
1: 반갑습니다.
0: 다들 수고 많았어.
2: 저기 하나 누나.
0: 어?
2: 아, 항상 돌봐주셔서
1: 정말 고맙습니다.
0: 새삼스럽게 왜 그래?
2: 아침에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서요.
3: 하나 언니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

0: 고마워. 덕분에 피곤했던 게 싹 없어졌는걸.
1: 세탁이 오잖아.
2: 하나 누나, 저 갑자기 타이어가 고장난 것 같아요.
3: 저도요.
0: 너희들 꾀병 부리면 모를 줄 알고.
4: 우리 친구들도 고마울 땐 꼭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0: 향긋한 냄새?
1: 우와!
0: 이쪽에서 향기가 나는데?
1: 우와! 우와! 살려주세요!
2: 숲의 향기 정말 상쾌하다니까.
3: 도와주세요! 살려줘요!
0: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4: 어? 난초꽃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어서 가보자.
0: 너무 힘들어.
5: 어리잖아. 조금만 기다려. 핑, 그린 파워, 변신, 그물 발사. 구멍이 너무 좁아.
4: 우리도 도와주자.
0: 너무 고마워 얘들아. 자자, 하트 하트 뿅뿅.
6: 하트 하트 뿅뿅? 그것보다 어쩌다 꽃 안에 갇힌 거야?
5: 당연히 꿀을 따고 있었겠지. 벌이잖아.
0: 아니, 우리 난초벌들은 꿀보다 더 위대한 걸 모으지. 바로 사랑의 향수야.
2: 사랑의 향수?
0: 응, 우리 수컷 난초벌들은 자연 속에서 여러 가지 향수를 모아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거든. 그리고 그 향수를 이용해서 짝을 찾는 거야.
2: 아하, 그럼 너도 짝이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
0: 어? 아이, 참, 몰라. 나도 모르게 그만, 괜찮아.
5: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 봐.
0: 몰라, 난 세상을 사랑스러운 향기로 가득 채울 거야.
2: 그거 멋진데?
4: 우리도 도와줄게.
0: 완성이야! 향을 맡아볼까?
7: 향긋해!
2: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아!
0: 이게 아니야! 1%가 부족해!
5: 정말? 난 100% 향기로운데.
0: 아니라고! 세상을 채울 사랑의 향기는 하나가 더 있어야 해! 이 냄새는 아니고. 어? 이 냄새는? 어? 저기야!
4: 어? 같이 가! 조심해! 높은 곳이라 바람이 강해!
8: 벌써 일주일이나 못 잤어! 오늘은 꼭 자야 해! 자야 한다! 꼭 자야 해! 누구야? 뭐야?
0: 도착했어! 이제 마지막 향수를!
5: 잠깐만! 저기!
2: 아, 도마뱀이잖아!
8: 감히 내 잠을 깨우다니!
0: 왜 이러지? 내 날개! 아, 우리도 날개가 찢어졌어!
5: 도망쳐!

0: 어디 갔지?
1: 안 보여. 돌아간 것 같다.
0: 여기 있었구만.

0: 잠을 방해하다니 혼내주마.
1: 잠깐만, 잠을 방해했다고? 혹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향수로 진정시켜보자.
2: 향수로? 어, 알았어, 해볼게.
3: 어, 너무 위험해. 날개도 다쳤잖아. 정말 할 수 있어?
2: 물론 할 수 있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니까.
3: 이게 무슨 향이지? 향긋한데? 어쩐지 잘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향기 꽃나라에서 날 것 같은데.
4: 와, 성공이야. 난 초보라. 정말 대단해.
2: 응, 이제 향수를 완성하자.
5: 정말 하트뿅뿅이야!
4: 와, 좋은 냄새. 이 향수 네가 만들었니?
2: 물론이지. 내가 도마뱀으로, 아니 난초꽃으로.
4: 멋지다. 같이 꿀 먹으러 가자.
2: 응, 좋아. 너희들 덕분에 사랑의 향수를 완성했어. 다친 날개도 치료해주고. 정말 고마워, 하트뿅뿅이야.
6: 응, 친구가 생긴 걸 축하해, 하트뿅뿅.
7: 자연은 정말 신비롭다니까. 꿀이 아니라 향수를 모으고 그걸로 짝꿍을 찾는 벌이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3: 그것도 몰라? 사랑이지. 사랑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잖아.
5: 뭐라고?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풀리랑 꼭꼭 약속!

0: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1: 구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와우. 우와.
2: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1: 구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0: 것이다.
1: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2: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1: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2: 섬으로 해보자.
1: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3: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너무 재밌다.
1: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3: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2: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이런.
1: 다들 어디 갔지?
4: 워커블럭 호흡. 1, 2, 3, 4, 5, 6, 7, 8. 호흡. 이제 좀 살겠네.
2: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5: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2: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경!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6: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3: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2: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6: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1: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4: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7: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매니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5: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4: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3: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8: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9: Huh?
8: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of a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대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봄기운 완연한 5월의 어느 날, 새나개가 만난 오늘의 주인공은?
1: 안녕하세요. 새나개입니다.
2: 네, 어서오세요.
0: 조용한 걸 보니 꽤 얌전한 녀석인가 본데요. 어라? 강아지가 아니라 토끼네요. 깡충깡충 토끼들이 한가득. 심지어 전용 방까지 만들었답니다.
2: 실험 토끼 구조한 아이가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고 또 앞발이 하나가 온 토끼가 여기 있어요. 봄비라는 아이고요. 이렇게 두 아이가 있고.
3: 아이고 탱아, 아유 이상해요. 우리 탱이라고 천재탱까지.
0: 어린 시절 키우던 토끼를 안타깝게 떠나보낸 장화 씨. 그 이후 아프고 다친 토끼를 보면 차마 지나치지 못했다고요.

0: 그렇게 하나 둘 구조해서 돌보다 보니 어느새 방을 네 줄만큼 토끼 가족이 늘었습니다.
1: 뒷다리를 아예 못 쓰진 않아요.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어서 희망을 갖고 이제 재활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이제 좀 조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모두 아픈 토끼들이라 손이 많이 가는 건 기본. 그런데 요즘 들어 유독 더 신경 쓰이는 토끼가 있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앙증맞을까요?
1: 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에 얘를 돌보려고 얘를 이렇게 얘가 뒷다리를 못 쓰니까 정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딱 들었더니 밑에서 뭐가 막 굉장히 꾸물거리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커먼 게 꾸물거려가지고 보니까 아기를 낳았더라고요.
0: 구조된 후 새끼를 낳았지만 몸이 불편한 탓인지 육아를 거부한 엄마 토끼. 결국 정화 씨가 직접 새끼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밤잠 설쳐가며 분유를 먹이고 보살핀 끝에 폭풍 성장한 아기 토끼.
2: 이 맛이요. 한 방울도 안 남길 거예요.
0: 정화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새끼 토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그런데 여기도 토끼, 저기도 토끼! 토끼만 가득한 이곳, 저희 번지수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3: 토끼만 돌보시는 건가요?
1: 토끼도 있는데 그 다른 공간에 강아지도 같이 돌보고 있어요.
0: 정원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집 근처 아파트 상가. 강아지를 돌보는 곳이 있다더니 상가에는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그런데 상가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알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저희 집이 꽉 차니까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집 아래에 있는 상가 건물인 거예요.
0: 아픈 토끼를 더 많이 돌보고 싶어서 상가까지 임대를 했다는데요. 토끼를 위한 통 큰 투자. 정말 토끼 사랑이 남다르시네요.
1: 여기는 이제 격리실인데 격리실 내지는 이제 어떨 때 이제 필요한 이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소 발생기가 있고 중이염 때문에 고개가 제가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 돌아가서 이제 중이염 수술을 하고 났는데 또 다시 중환자실 가게 돼가지고 다 하니까 그때 한 800 얼마 나오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뒷다리로 귀를 긁어서 귀지를 파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얘는 못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이게 부드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3: 이게 조직이 토끼 조직인가요?
1: 이게 이거는 땅콩잎, 네, 그리고 이거는 냉이, 건조된 과일도 그냥 간식으로 줘요. 그리고 이렇게 아카시아 말린 거? 와, 이런 거 애들 진짜 좋아해요.
0: 이야,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한때는 상처받고 버려졌던 토끼들. 다행히 정화 씨를 만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토끼들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다는 강아지들. 이 녀석들을 돌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1: 이제 그 실험 동물을 구조하는 단체 그 토끼들을 데리러 갔고 가서 이렇게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쭉 둘러보다가 보니까 개체카드에 신부전. 그리고 이제 복수를 뺀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전인데 복수가 찬 이력이 있어. 그럼 얘는 조금 내가 데려와서 좀 돌봐줄 대상이 되겠네 하고 데려온 애가 섀도우예요.
0: 세심한 돌봄이 필요했던 섀도우. 위태로웠던 상태는 정화 씨의 정성 덕분에 조금씩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1: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오고 나서 지금 이제 막 1년이 됐는데 사실은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0: 아, 건강해져서 다행이네요.
1: 그레첸이라는 애인데 얘는 들어왔을 당시에 이제 치매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이쪽은 이제 안구로라고 그 녹내장의 그냥 마지막 단계에서 안구가 이렇게 위축된 상태. 초음파에서 보이는 양상이 이제 악성 종양에 이제 준하기 때문에 간암 의증으로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저희 단체 인계가 된 아이인데 한 달쯤 지나서 보니까 그 종괴가 이렇게 괴사

0: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1: 조이의 입속에는 악성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자라고 있는데요.
0: 이렇게.
1: 노견에 심장병까지 있어서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픈 개들이라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0: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한 경험도 있고, 저는 이제 환자를 보는 것 자체는 이렇게 이상하거나 저한테 이제 낯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한 애보다 그 뭐랄까 이 환자가 더 좋아요. 채나 가볼까? 가볼까 채?
1: 의사인 정화 씨에겐 동물도 사람과 다르지 않답니다. 아픈 녀석들을 내 환자처럼 보살피고 있다고요.
0: 똥 있어. 지금 똥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막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힘이 떨어지니까.
1: 치매로 배변 조절이 어려워 늘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는 그레첸. 그래서 위생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0: 고생했지.
1: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돌봄. 작은 상처 하나도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세심하게 살핍니다. 보호자가 없는 유기견 그레첸을 정화 씨는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고 있는데요. 그레첸을 돌보는 사이 조이에게 이상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0: 애가 잘 먹지도 못하고 물 때마다 이 말하자면 악성 조직은 혈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서져요. 그래서 피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침에 섞여 나오는 피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냥 선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조이야. 조이야. 먹어볼까요? 조이 먹어볼까요?
1: 입속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조이.
0: 너무 불편해. 아유, 너무 먹는 게 너무 불편해. 넘길 수가 없어요. 이게 씹는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임종 돌봄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일상의 돌봄이 아니라 이제는 임종 돌봄이라는 거는 불편함에 약간 초점이 더 맞춰져 있죠. 애가 너무 불편해 하진 않는지 어떤 상태에서 편안한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건데 그렇다고 애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거예요.
1: 비록 삶의 끝이 보이지만 정화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해나갈 생각입니다.
0: 조이야. 조이야, 미안한데 이거 좀 다시 해볼게. 조이야, 괜찮아. 괜찮아.
1: 안쓰러워라.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지켜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분주해지는 정화 씨의 손길. 조이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돌봄이 계속 이어집니다. 유기견으로 떠돌다 안타깝게 병까지 얻은 녀석들.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외롭지 않길 바라며 정화 씨는 매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엔 정화 씨 말고도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 안녕하세요.
1: 익숙하게 들어와서 능숙하게 동물들을 살피는 이분. 대체 누구신가요?
0: 저희 활동가님이세요. 저희 이 신도가 돌아가는 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1: 아픈 동물 돌보려고 직원까지 고용한 정화 씨. 본업인 의사 일을 해야 이곳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땐 직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0: 한 달에 일단 쉽게 말해서 숨만 쉬어도 나오는 비용은 한 800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애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병원비까지 하면 800에서 1200 사이

0: 따는 것 같아요.
1: 열심히 일해서 그럼 지금 다 하고 계신 거예요?
0: 네, 열심히 일해서 충당해야죠.
2: 그레첸의 산책 시간. 치매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나름의 산책법이 있답니다.
0: 여친.
1: 다리 밑으로 들어왔어요.
0: 네, 네, 잘 껴요. 아, 귀여친. 좋아요. 좋아요, 귀여친.
2: 어딘가 틈만 보이면 꼭 끼어 있고 싶어 한다는 그레첸. 오죽하면 별명이 끼여친이랍니다.
0: 어쨌든 제가 저 상태에서 편안해야 한다는 걸 제가 아니까 꼈으면 바로 빼주진 않아요. 이제 불편하다고 소리 내면 이제 그때 가서 빼주고.
2: 빈 틈만 발견하면 그대로 직진. 아, 대체 어디 가는 거야? 애지중지 돌봐온 만큼 그레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정화 씨.
0: 아이고, 알았어요.
2: 손이 많이 가는 녀석들이라 돌볼 일이 끊이지 않지만 그만큼 큰 행복을 준답니다.
0: 근데 이제 기저귀는 보통 사람은 아가들이 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애견을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애기 같고. 그래서 저는 얘를 돌보면서 이제 아, 친애견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너무 그냥 아가 같은 비주얼.
2: 이번엔 종양으로 힘겨워하는 조이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는데요.
0: 안녕하세요.
3: 제가 3일 전에 봤을 때보다도 훨씬 크기가 더 커진 것 같고 전에 봤을 때는 빨갛게만 보였었는데 지금 조직의 괴사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 얼마 남아있지 않은 조이의 시간. 끝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0: 저는 죽음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감정적인 제가 이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게 매 순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지속하기 힘들 거예요. 이거를 또 이렇게 전문가한테서 또 듣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보호자의 마음이 돼버리네요.
2: 언젠가 다가올 이별에 슬퍼하기보다 조이의 남은 하루하루를 행복으로 채워주고 싶은 정화 씨.
0: 아, 풀만 찾아왔어요. 얘가 풀 좋아해가지고. 동물 호스피스에서 쓰는 이렇게 약어 중에 하나가 좋은 날이 더 많냐, 나쁜 날보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저는 하루에 한번 산책을 30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얘한테 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요.
2: 가족에게 버림받고 질병으로 또 한 번 외면받는 중증 질환 유기견들.
0: 호스피스? 아픈 동물을 돌보는 거야? 유기견? 이게 무섭고 마음이 무겁고 얘네가 얼마나 아플까? 그게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일인 거를 정말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부디 녀석들에게 꼭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 반려견들과 산책 나온 줄 알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요 귀여운 녀석들과 보호자가 함께 가는 곳이 있답니다.
4: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지금 매장 출근 시간 돼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출근하고 있어요.
2: 이보다 더 즐거운 출근길이 또 있을까요? 반려견을 데리고 도착한 이곳은 보호자가 운영 중인 카페인데요. 출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5: 새해 들어와. 주인이 안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2: 집보다 카페를 더 좋아하는 새해와 출근 멤버 3식이 5식이까지 보호자의 일터에 머무는 반려견 삼총사. 어라? 저기 보이는 건 뭐죠?
4: 돼지네요?
5: 네네.

0: 핑크색 얘는 이제 피글렛 여자아이고요. 저 뒤에 등 검은 애는 이제 피기라고 했던 남자아이입니다.
1: 어떻게 돼지를 또 이렇게 키우게 된 거예요?
0: 엄마 아빠가 이제 실험용 돼지인데 네. 이제 또 의도치 않게 임신을 해갖고 새끼를 뱄다 그래서 이제 좀 자기네들이 두기에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좀 데리고 가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키우게 됐죠.
2: 돼지들도 강아지들처럼 보호자의 반려동물로 지내고 있는데요.
0: 피기, 들어와. 돼지가 똑똑해가지고.
1: 부르니까 오는 거예요?
0: 네.
1: 알아들어요?
0: 다 알아들어요. 피기. 앉아도 하는 돼지예요.
1: 네? 앉아한다고요?
0: 네, 간식 있으면 앉아하는데. 앉아. 앉아. 앉아. 옳지. 옳지. 앉아.
3: 응? 앉았으니까 얼른 맛있는 거 주세요.
0: 여기도 앉아. 앉아.
2: 어? 양도 있네요?
0: 흑비양이에요, 흑비양. 요새 전 세계 이 21만 마리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네.
1: 개 세 마리, 돼지 두 마리,
0: 네.
1: 양 두 마리. 또 있나요, 동물이?
0: 아, 예, 더 있습니다.
1: 더 있어요?
0: 네, 저희 매장 마스코트.
2: 아. 마지막으로 등장한 더 놀라운 동물. 아니, 알파카 아니에요? 남미 고산지대에 주로 사는 초식동물 알파카. 와,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4: 아니, 지금 약간 외국에 와 있는 느낌이 났는데요?
0: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알파고 남자아이고요. 좀 약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알파카니까 이번에 광고 촬영도 GD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웬만한 분들은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G드래곤과 함께 광고에 출연한 알파. 야, 너 스타였구나.
0: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저 알파의 딸이에요.
2: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온 아빠 알파와 달리 한국에서 태어난 감마. 바로 이 카페에서 세상을 처음 마주하고 걸음마도 시작했는데요. 보호자의 사랑 속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0: 아기 때부터 사람들이랑 같이 자라가지고 다른 알파카들에 비해 좀 많이 순하죠. 다른 애들은 만졌다 하면 침 뱉고 하는데.
2: 어휴, 너 정말 순둥이구나.
0: 가자. 아, 제 알파 손님들 없길래 좀 산책 좀 시키려고 나왔습니다.
1: 알파도 산책을 해요?
0: 네, 이거 목줄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한 번씩 산책 이렇게 나오면 좋아해요.
2: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알파. 아고,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진귀한 모습인데요.
5: 우리나라에서 이거 저기 자라진 않죠? 외국에서 데려온 거예요?
0: 네네.
5: 어디 나라에서 했어요?
0: 호주에서요.
5: 예?
0: 호주요.
5: 아, 호주. 나도 호주 한번 갔다 왔는데 뭐 캉가루 뺏긴 못 봤는데 이건 처음 보네.
0: 기다려.
5: 이게 양과예요?
0: 아니, 낙타과예요.
5: 아, 낙타과예요. 이건 되게 순한 것 같네. 털은 꼭 그냥 양털 만지는 것 같아. 양털 이불.
0: 네. 응? 양털보다 비싼 털이고.
5: 어, 그래요? 아무래도 영광이다.
0: 수고하세요.
2: 강아지 산책과는 사뭇 다른 알파카 산책. 간식도 셀프로 해결하네요.
1: 반려견 산책하고 다르게.
0: 네.
1: 풀을 먹네.
0: 강아지들은 냄새를 맡고 얘는 풀을 먹고.
1: 산책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네요.
0: 네.
1: 알파카는 어떻게 이렇게 키우시게 된 거예요?
0: 아니, 저거 호주 유학 당시에 이제 거기에서는 알파카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이 몇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저거 좀 봐가지고 이제 저도 한국에서 좀 이제 알파카를 좀 데리고 와서 반려동물로 좀 키우고 싶다. 그리고 약간 그 호주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해서 이제 농장에서 데리고 왔어요.
2: 처음엔 도시에 살면서 알파카를 키웠던 보호자. 밖에 나가면 구경꾼들이 몰려왔

0: 많아서 외출이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결심한 귀촌. 알파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보호자가 일도 할 수 있는 카페를 열게 됐답니다. 어, 여기 새도 있네요. 앵무새들이 이곳에 살게 된 딱 한 사정이 있었는데요.
1: 친구들은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 이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 키운다고 해서 이제 이쪽에 두고 좀 보면서 살고 싶다고 그래갖고 오게 됐어요.
0: 갈 곳 없는 녀석들을 받아준 보호자. 알파카가 있는 카페라면 다른 동물도 맡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주변의 부탁을 하나 둘 들어주다 보니 어느새 동물 대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입양한 건 삼식이뿐.
1: 자, 하이파이브. 삼식이 또래. 아우, 옳지. 삼식이 돌아, 돌아. 옳지. 삼식이 부이. 옳지. 코. 옳지. 앉아. 빵. 아빠 사랑해요. 아.
0: 보호자는 첫 반려 알파카 파카를 안타깝게 떠나보낸 뒤 그리운 마음에 파카처럼 새하얀 털의 삼식이를 가족으로 맞이했는데요. 보호자뿐만 아니라 카페 손님들에게도 애교 만점. 파카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삼식이.
2: 삼식이 앉아.
1: 앉아, 삼식. 옳지. 기다려. 옳지. 삼식이가 저렇게 영업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심심하지 않게 있다 가시더라고요.
3: 영업왕이네요.
1: 네, 저희 거의 매니저입니다. 부사장급.
0: 삼식이가 영업왕이라면 피기와 피글렛은 돼지답게 식탐왕. 킁킁거리며 먹이를 찾아다니는 게 이 녀석들의 일상이라고요.
4: 오, 맛있겠다. 한 입만요, 한 입만. 꿀맛, 꿀맛.
5: 얘가 내 거 먹었어. 삼식, 얘가 뺏어 먹었어. 삼식, 얘가 먹었어. 출동한다.
1: 뭐야? 모독의 막내.
5: 삼식이가 지켜주는데?
0: 뭐야, 삼식아. 너 정말 피기가 사고 못 치게 막아주고 있는 거야?
5: 맨날 알파카 오면 사람들 무서워하면 막아주고, 네. 사고 치면 막아주고, 다른 강아지들이 사고 쳐도 막아줘요. 오. 그래서 삼식이 보러 자주 와요.
2: 아! 어떡해!
4: 어머나 세상에! 이게 웬 떡이야?
1: 잠시만요. 야, 피글렛 그거 먹지 마. 삼식아, 대신 내보내. 내보내. 내보내. 내보내.
0: 먹성 좋은 돼지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삼식이. 삼식이 호통에 깜짝 놀란 돼지들 서둘러 도망치는데요.
4: 진짜 꿀꿀 먹는 게 죄냐?
3: 삼식이 돌리니까 네. 삼식이가 바로 그냥 내쫓네요. 네,
1: 삼식이가 여기 공기반장이어가지고 애들이 사고치거나 뭐 하면은 부르면 이렇게 와서 저지를 해줘요, 저 대신. 박병이, 박병이.
0: 아, 이제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어딘가 불안한 감마의 움직임. 감마야, 너 그러다 삼식이한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6: 감마야! 감마! 그거 왜 뜯어, 그거 또? 감마! 나가! 감마, 나가! 감마, 나가! 해보내! 해보내! 해보내!
0: 순식간에 상황 종료! 말썽부리다가 삼식이한테 쫓겨나기 일쑤라는 동물들.
1: 진짜 저 돼지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0: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고뭉치 돼지들.
7: 안에 돼지 밥이 있는데 밥 시간 되면 밥 달라고 앞에 나와 있어요.
3: 맨날요?
7: 네. 시간 맞춰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0: 제지가 창고 앞에 다가가려는 순간 불이 나게 달려와 제지하는 삼식이. 어딜 감히 넘보는 거야?
1: 아, 쟤 또 왔네, 또 왔어. 아우, 미워 진짜.
0: 그래도 얼씬거리자. 안 된다고 했지. 저리 가란 말이야. 식량 창고에 난입한 전적이 있는 돼지들. 그 이후부터 삼식이는 더욱 철두철미하게 창고 앞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녀석들 삼식이 철통망어에 꼼짝 못하네요.
2: 삼식이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저 앞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3: 돼지들이 계속 들어오려 그러면은 저가 엉덩이 때리면서 오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어쨌건 앞에서 저렇게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고 돼지들이 들어오려 그러면은 지져갖고 내보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고 따라하는 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호시탐탐 식량 창고를 노리던 돼지들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으니 고지가 바로 코앞. 침 꼴깍 삼키며 돌진하려는 그 찰나.
3: 야, 캐기! 내보내.
0: 삼시가 출동 명령이다. 아빠의 SOS가 떨어지기 무섭게 맹렬하게 돌격하는 삼식이. 즉시 현장 접수 완료.
4: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창고는 절대 출입 금지야. 당장 나가. 묵.
0: 삼식이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쫓겨나는 불쌍한 꿀꿀이들. 오늘도 작전 실패입니다.
1: 삼식이 녀석 때문에 돼지 체면 다 구겼네.
3: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0: 드디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돼지들의 식사 시간. 계속 못 먹게 해서 서러웠지. 얘들아, 이제 마음껏 먹어. 그날 밤.
3: 가! 아휴, 이것 때문에 안 가네. 가. 집 들여보내. 음식이! 가자. 엄마 집으로 가자. 아빠 집으로 몰아, 집으로.
0: 카페에서 삼식이가 맡은 임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3: 아빠 집으로 몰아. 아빠 들어가게. 옳지. 잘했어.
0: 어우, 이 정도면 삼식이 월급 줘야겠는데요?
2: 삼식이가 좀 큰 역할 해주네요.
3: 저가 막 뛰어당길 거를 대신 뛰어가지고 애들 막 잡아주고 하니까. 그래도 좀 한시름 놓이죠. 아우!

0: 알지. 뽀뽀. 뽀뽀. 뽀뽀. 뭐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1: 다음 날.
0: 옳지, 옳지. 잡은다. 잡은다, 잡은다.
1: 오늘은 양 미용하는 날.
0: 시원하겠다.
1: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여름철 열사병에 걸리기 십상이라고요. 힘들어도 동물 관리는 정성을 다한다는 보호자. 그 덕에 다가오는 여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보호자를 따라 나선 삼식이. 너도 카페 일손 도우려고 나온 거니? 어? 아, 그런데 삼식아, 너 알파한테 왜 그러는 거야? 가만히 있는 알파를 자꾸 못 살게 구는데요.
0: 아, 그 삼식이가 알파를 맨날 괴롭혀가지고.
2: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자,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옳지.
1: 알파도 짜증이 나는 모양입니다. 알파 앞에서 돌변하는 삼식이. 의젓하고 기특했던 녀석 맞나요?
0: 네, 알파가 눈앞에 앉아만 있다 하면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또 시작했다 또.
1: 결국 인내심 폭발한 알파. 너도 당해보라는 듯 반격에 나서는데요. 어, 제발 좀 그만 좀 귀찮게 하라고. 어? 아유, 진짜.

0: 줄 모르는 알파와 삼식이의 신경전.
1: 일단은 알파가 너무 싫어하니까 저 아무리 삼식이한테 그만 괴롭혀 그만 괴롭혀 이렇게 얘기해도 듣는 채도 안 해요. 잠시 도망갔다가 또 안 보이는 사이에 와가지고 또 알파한테 궁뎅이 들이밀고 있고 알파 입장에서 좀 많이 신경질을 내죠.
0: 또 가만히 앉아있는 알파에게 향하는 삼식이. 어라?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행동? 엉덩이는 왜 알파에게 들이대는지 도통 알 수 없는 삼식이 마음.
2: 아, 얘 또 귀찮게 하네 진짜. 아유.
0: 결국 아유. 아유, 침이나 빠져라.
1: 아, 이제 침 냄새가 너무 독하니까 저기 응꼬 냄새 맡아갖고 좀 독한 맛 좀 보라고 저러는 거지. 얘가 하도 당해가지고. 삼식,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거기 하늘이 가자. 야, 손님 들이는데 집에. 삼식, 일로 와.
3: 깜짝이야.
0: 삼식이 때문에 괜히 봉변 당한 제작진. 순한 알파가 연신 침을 뱉는 걸 보니 스트레스가 꽤 쌓였나 봅니다. 알파와 삼식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과연 녀석들의 속마음은?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안녕.
5: 제비에서만 보시고 있는데 침 올라오게 되네요.
4: 아유, 귀여워라. 아, 너무 이쁜데요?
5: 네, 되게 더 좀 순하고 착해요.
4: 좀 어린 친구도 있네요. 손자들이 또.
5: 네, 맞아요.
4: 아유, 표정이 너무 좋다.
3: 안녕. 안녕.
4: 야, 동물원에서만 보던 친구들이 있네. 어, 뭐야, 돼지도 있어.
5: 네.
4: 저 친구들 이름이 뭐예요?
5: 저는 픽이요.
4: 픽이?
5: 네. 그래, 이제 앉아하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하늘을 못 본다, 막
4: 맞아요.
5: 그런 말도 있어요.
4: 돼지 목 때문에 이거 못 본다, 막 이러잖아요.
5: 얘가 유일하게 하늘 보는 돼지지 않을까.
4: 아, 앉아서.
5: 네.
4: 앉아.
5: 앉아. 앉아. 옳지.
4: 앉아. 옳지. 야, 너 진짜 하늘 볼 수 있겠다.
0: 자. 강아지처럼 사람을 잘 따르는 동물들의 매력에 푹 빠진 설쌤.
6: 알파카는 동물원 말고는 처음 보시죠?
4: 너 동물원 말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못 봤죠? 얘네가 제가 알기로는 이 바디랭귀지가 조금 비슷해요. 강아지들이랑. 그래서 귀 같은 경우에 이게 귀 뒤로 넘기고 고개를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약간 긴장한 상태고 지금처럼 귀가 이렇게 앞으로 가 있는 거 호기심 있는 상태고 또 알파카도 개들이랑 비슷하게 되게 무리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라고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같이 사는 존재 내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0: 이때 설쌤의 눈길을 사로잡은 동물들의 행동.
4: 아, 근데 신기하다. 아이들이 저렇게 높은 소리를 내거나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피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없어요. 지금 부산한 거를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뭔가 보상받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물은 어쩔 수 없거든요. 싫으면 도망가고 좋으면 가는 건데.
1: 막 이런 데 혼자 앉아있다가 네. 이제 사람들 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4: 간식 시간인 거야.
7: 삼식아! 삼식아! 이제 간만 봐라.
0: 카페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삼식이가 출동했죠. 특히 사고 뭉치 돼지들은 삼식이의 주요 감시 대상이었는데요. 워낙 먹성이 좋아서 매일 식량 창고를 노리는 돼지들. 삼식이는 기특하게 그 앞을 지켜주고 있었는데요. 삼식이의 철통 방어에도 그칠 줄 몰랐던 돼지들의 식탐.
7: 야, 피기! 삼식이 틈식이
0: 끝까지 창고를 사수한 삼식이.
7: 삼식아, 눈 잘 막고 있었죠? 응? 돼지들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죠? 잘했죠. 잘했다, 잘했다, 뽀뽀.
8: 뭐라, 해봐, 뭐라. 해봐, 뭐라.
4: 오,

0: 얘는 이걸 자기 일이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
1: 응? 저도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알파야, 들어가자, 이러면 어느 순간 나와가지고, 뒷다리 깨물고 막 해가지고 들여보내더라고.
0: 오, 뒷다리, 얘는 사모예드의 탈을 쓴 보더콜리 기질이 있는 아이네. 그게 실제로 그러거든요? 뒷다리를 안 다칠 정도로 살짝살짝 네. 깨물어서 앞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한테 내가 이런다고 얘가 하겠냐고, 세상이가. 어? 세상이는 천년만년 내가 아무리 세상아! 막 이래도 절대 안 해요.
1: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양 데리고 와. 양 데리고 와. 옳지, 옳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가자. 옳지, 옳지. 몰아. 몰아가, 몰아. 옳지, 옳지. 집 들여보내. 집 들여보내, 집. 집 들여보내. 아빠 집으로 몰아. 아빠 들어가게. 아빠 들어가게. 옳지. 잘했어.
0: 관리인이네. 알바 공짜로 쓰시는 거예요.
1: 인건비 하나 줘.
0: 네, 그냥 사료 주면서 인건비 줄였네.
2: 신기한 건 삼식이가 하는 모든 행동은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건데요.
1: 감마야. 감마. 그거 왜 뜯어 그것도. 감마 나가. 감마 나가. 감마 나가. 그 내보내. 내보내. 내보내.
0: 아, 얘는 본능적인 행동이 아니야. 이게 본능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더콜리들이 현대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게 사람 애들 몰거나 킥보드 몰거나 아니면 낙엽 쫓아다닌다거나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2: 새나개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본능으로 인한 문제 행동. 본능적인 행동이라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0: 봐봐. 항상 얘기할 때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고 나면 꼭 보호자님 봐요. 네.
2: 본능이 아닌 보호자의 지시를 따르는 삼식이.
0: 계속 우리 보호자님 눈치 보고 하고 나서 쳐다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개들만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더 개들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보면 개들보다 똑똑한 애들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돼지도 더 똑똑할 수 있고요. 아니면 까마귀도 엄청 똑똑해요. 근데 사람은 왜 모든 동물들 중에 개를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냐면 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요. 근데 그중에서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보호자의 마음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1: 아,

0: 알지. 뻣뻣. 알지.
1: 삼식이는 보호자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애 같아요.
2: 그런데 유독 삼식이가 보호자의 말을 안 듣는 순간이 있었죠.
0: 삼식이가 알파를 맨날 괴롭혀가지고. 안 돼. 삼식, 그만.
2: 삼식이의 계속되는 괴롭힘에 알파도 뿔이 났는지 깨물고 침까지 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 알파가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0: 그래갖고 얘한테 막 침 뱉고 깔아 뭉개고.
1: 그러네요. 알파는 좀 귀찮네.
0: 얘 저렇게 깔아 뭉갤라고.
1: 근데 얘는 즐거워. 이걸 좋아하네. 지금 요 보시면 대표적인 걸로 긴장한 상태가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혀예요. 몸이 이완되어 있고 그러면 혀도 근육이잖아요. 그럼 혀 근육도 이완되면서 애들이 즐거울 때 옆으로 빠져요. 저 엉덩이 쪽 갖다 대고.
2: 서로 냄새를 맡으며 교감하는 개들. 엉덩이를 들이미는 행동은 친밀감의 표현이라는데요.
1: 아니 삼식이가 알파를 되게 좋아하네. 아니 제 생각에는 약간 사람들한테 하는 행동을 알파한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0: 아 그래요?
1: 이게 우리 아까 있을 때 지금 삼식이 저러고 있잖아요. 네.

0: 더 친해요. 그러니까 같은 견종을 더 좋아해요. 왜냐면 태어나서 눈 떠서 처음 본 게 엄마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지랑 제일 비슷한 아이가
1: 색깔, 네.
0: 하얀색의 털 뽁질뽁질한 알파. 이거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는 내 그 감정이라서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볼 때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지 않았어요?
1: 네.
2: 새끼 때부터 유독 알파 곁에 붙어 있는 걸 좋아했다는 삼식이. 자신처럼 풍성하고 하얀 털의 알파를 엄마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감정이 계속 이어져 온 건데요. 하지만 알파의 마음은 좀 다르죠. 끊임없는 삼식이의 관심 표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알파.
3: 시작이야 또.
0: 야, 일할 때랑 놀 때랑 달라. 오, 침 뱉는다, 침 뱉는다. 사실 아주 이상적인 놀이는 아니에요, 지금. 원래 동물들의 놀이는 사람과 똑같이 한 아이가 뭔가 먼저 시작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같이 노는 반응이 있는 게 가장 좋은 놀이예요. 근데 지금 삼식이랑 우리 알파는 그렇진 않아 보여요.
1: 티키타카가.
0: 네, 맞아요. 정확해요. 티키타카가 되지는 않아요.
2: 다가가고 싶은 삼식이와 거리를 두고 싶은 알파.
0: 아, 근데 등치로 안 돼. 얘도 착한. 그렇지.
3: 일로 와. 삼식.
0: 삼식이가 알파의 싫다라는 표현을 잘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괴롭힌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보호자님이 보시고 들어가라고. 네, 알파를 그냥 좀 삼식이랑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공간에 넣어주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이다. 네, 제일 좋고 현실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기야 스스로 들어갔어. 귀찮아 이제.
2: 관심이 과할 땐 잠시 거리두기. 스트레스 줄일 수 있겠죠?
1: 애들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주셔갖고 이해는 확실하게 된 것 같고요. 알파가 싫어하면은 좀 저렇게 개인 공간에 좀 넣고 좀 쉽게끔 하고.
0: 네.
1: 삼식이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네.
2: 이제야 알게 된 녀석들의 속마음. 얘들아,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4: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
5: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냐,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밖을 내다보고 앉아 있어요.

0: 할아버지 옷 같은 것도 자기가 파헤쳐서 집 안에 넣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안쓰러웠죠.
1: 호피! 또 여기 와 있어? 왜 자꾸 여기 와?
0: 지금까지 뽀삐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저희랑 잘 적응해서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2: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0: 믿고 먹는 이재훈 셰프의 스페셜한 조합 한상.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밥상 위 소소한 행복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요리. 돼지 다리살을 이용해 가성비 최고. 은은한 깻잎향까지 매력적인 깻잎 간장 불고기부터 더운 여름을 물리칠 한 줄기 빛과 같은 시원한 반찬. 개운한 오이와 새콤한 양념의 환상 케미. 오이 깍두기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비타민 광이고요.

0: 안녕하세요. 이재훈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1: 자, 셰프님. 네네. 이 불고기 요리는 만들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양념장부터 불조리까지 은근 함정이 많은 메뉴예요. 자, 이 깻잎 간장 불고기의 비법이 담긴 재료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0: 일단 돼지고기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불고기 재료는 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돼지고기 거리, 네. 그리고 양파, 그리고 깻잎, 예. 대파, 그리고 양념장으로는 예. 간장, 네. 설탕, 후추, 그리고 맛술, 참기름, 그리고 생강이 좀 들어가고요. 네. 간마늘과 깨소금이 들어갑니다.
1: 이 고기 요리는 누린내 잡는 게 관건인데 네. 이 재료를 보니까 누린내를 꽉 잡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자, 누린내까지 깔끔하게 잡은 만점짜리 레시피로 완벽한 불고기 요리 만들어볼까요? 자, 그럼 오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깻잎 간장 불고기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뭐니 뭐니 해서 제가 깻잎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오늘 이 요리 재료가 너무 좋아요.
0: 이 사실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할 때 그 예.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제 깻잎을 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깻잎의 향에 너무 매료되더라고요. 외국에는 깻잎이 없거든요.
1: 그러게요.
0: 이 굉장히 독특하고 알싸한 향의 이 깻잎을 살짝 한번 얇게 썰어 주시고
1: 이 깻잎은 고기와 정말 잘 어울리는데 오늘은 네. 이 쌈으로 먹지 않고 네. 함께 볶아 먹을 거죠.
0: 맞아요. 그렇게 되면 누린내도 훨씬 더 없어지고 예. 이 깻잎의 특유의 향이 고기 양념에 배어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요 양파도 네. 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요. 네.
1: 자, 양파가 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0: 네, 이렇게 한 1cm, 0.5cm 예. 정도로 썰어주세요.
1: 너무 잘지는 않게.
0: 네.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대파도 한 줄기 정도를 비슷한 사이즈로 예.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 이 대파, 양파는 우리가 모든 요리를 할 때 거의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채소는 준비가 다 됐고요. 예. 두 번째 고기를 살짝 제가 지금 한번 이 페이퍼 타월을 이용해서 살짝 한번 눌러줄 건데 네.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고기 겉면에 이제 핏기들이 상온에 오랫동안 노출돼가지고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같이 날이 더울 때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고기를 한번 씻어주는 것도 좋은데 번거로우시다고 하면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핏기만 제거해 주셔도 정말 맛있게 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이 핏기와 누린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네. 이 음식을 하고도 뭔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0: 맞아요. 그 또 여름에는 또 특히 고기 조심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핏기만 한번 제거해 주신 다음에
1: 고기 상태를 보시고 제 페이퍼 타월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0: 자, 이렇게 핏기도 다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양념장을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1: 제가 고기 살짝 덜어 놓을까요?
0: 네, 고기 이쪽으로 제가 살짝 한번 덜어 놓을게요. 예. 덜어 놓고 도마도 치워 주시고요.
1: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을게요. 네. 이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0: 네, 양념장 수저 하나 주시고요. 볼도 네. 하나 주시고. 자, 기본적으로 불고기니까 네. 짠맛이 들어가야 되니까 간장이 들어갔고 그리고 설탕. 네. 설탕 넣어 주시고 그리고 맛술이라든지 그리고 간마늘하고 네. 오늘 특이하게 보통 소고기 양념에는 이런 생강이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생강이 돼지고기하고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1: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소불고기 할 때도 이 생강이 들어가면 좋나요? 아니죠.
0: 그거보다 돼지고기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1: 이 돼지고기 누린내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생강.
0: 네. 그리고 깨소금도 넣을 때 저는 하나의 팁인데 예. 저는 깨소금을 그냥 넣는 것보다 예. 이렇게 살짝 한번 집은 다음에 살짝 한번 으깨줘요.
1: 살짝 비벼서.
0: 비벼서 으깨주면
1: 향이 배가 되겠어요.
0: 훨씬 더 고소하고 참깨 향이 또 그대로 잘 배이게 됩니다.
1: 사실 이제 불고기 양념 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특별히 누린내를 잡기 위해서 생강을 좀 넣어봤어요.
0: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맛있는 양념장이 완성이 됐고요. 네. 자, 이제 아까 전에 만들었던 썰어놨던 이제 채소들과 네. 그리고 고기를 갖고 와서 여기다 한번 살짝 양념장을 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아, 맞아. 불고기는 양념을 재우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0: 맞아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재워주게 되면 네. 훨씬 더 바로 볶아도 맛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시켜준다 그러면 훨씬 더 맛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다 버무리기 전에 예. 아까 전에 저희 썰어놨던 깻잎의 한 절반 정도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오? 그리고 대파도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1: 큰 거 드릴까요 그러면?
0: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큰 게 좋습니다. 이렇게.
1: 셰프님 네. 이렇게 약간 재워둘 때 네. 이런 채소들 향채소들을 미리 넣어두고 재워둔 이유가 뭔가요?
0: 기본적으로 채소의 이런 향들이 고기에 배이게 되고 특히 양념에 배이게 되면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 반 정도만 넣고
0: 네. 채소 좀 양파는 조금 더 넣어줄게요. 예. 넣어주면 자, 정말 맛있게 이제 고기는 이제 배었거든요. 네. 자, 요거 이제 맛있게 볶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1: 자. 그래서 한번
0: 자 완성이 됐고요. 예. 그럼 한번 볶아 보도록 할까요? 이쪽으로 와서.
1: 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고기가 볶아지는 시간.
0: 제가 아까 옆에서 싹 얼굴을 봤는데 예. 광희 씨의 얼굴이 어제보다 예. 훨씬 고기라서 그런지 훨씬 더 밝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1: 제가 얼굴 티가 많이 났나요?
0: 티가 좀 살짝 나셔가지고.
1: 예. 아무리 또 제가 요리 비결 하고 있다고 해도 네. 고기 반찬 나오면 이 표정을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0: 맞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치만 저는 채소도 좋아합니다.
0: 네. 예. 채소도 많이 들어갔으니까.
1: 예.
0: 가볍게, 식용유나 올리브유 살짝 둘러주시고요. 네. 여기다가 저는 약간, 이 고기 볶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볶으면 고기 좀 뻣뻣해질 수 있어서. 예. 팬을 좀 어느 정도 달궈준 상태에서 볶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팬이 좀 달궈진 상태에서 재빠르게 볶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1: 팬이 달궈진 상태에서.
0: 네, 조금만 더. 아우, 맛있겠네요.
1: 그러게요. 네. 아니, 불고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음식이에요. 항상 저도 이제 뭐 점심 먹으러 가면 불고기 백반 많이 먹거든요.
0: 네네.
1: 또 오늘 앞다리살로 된 불고기.
0: 좋습니다.
1: 예.
0: 자, 이렇게 지금 살짝 달궈졌는데 한번 볶아보도록 할게요.
1: 네. 야, 소리가 너무 좋아요.
0: 언제 들어도 즐거운 소리죠?
1: 예.
0: 양념까지 쭉 다 넣어주고 이렇게 네. 해줄게요.
1: 이 불고기만의 이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0: 그렇죠.

0: 기분 좋게 날고 있어가지고.
1: 어, 진짜 땡기향이 은은하게 나요, 지금.
0: 아, 맛있겠네.
1: 김대님, 먹음직스럽게 고기들이 익어가고 있는데요.
0: 네. 잠깐만. 이제 살짝 어느 정도 그 고기가 익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는 네. 불 줄여주셔도 됩니다. 너무 오랜 시간 볶아버리면.
1: 즐겨줄 수 있으니.
0: 네.
1: 근데요, 셰프님.
0: 네.
1: 사실 불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0: 네.
1: 이 돼지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불고기 할 때는 양념도 들어가 있고 해서.
0: 네.
1: 돼지고기가 어떻게 익었는지.
0: 네.
1: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0: 살짝 그 완전히 돼지고기 앞전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얇게 썰어주기 때문에.
1: 네.
0: 색이 완전히 익은 색깔이면 거의 다 익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눌러봤을 때 약간 좀 단단한 정도하고.
1: 네.
0: 그리고, 색상을 보시면은 충분히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쵸.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찌됐건 핏기가 없어야 되는 거고, 그쵸? 붉은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근데 셰프님.
0: 네.
1: 저희가 아까 혹시나 모를 돼지고기 누리내리 걱정했잖아요.
0: 네.
1: 전혀 안 나요.
0: 지금 생강의 향하고.
1: 예.
0: 생강,
1: 깻잎,
0: 후추, 깻잎, 간마늘, 이 모든 것들이.
1: 예.
0: 그 고기의 누리내를 잡아주는 전부 다 좋은 재료들이거든요.
1: 오히려 향긋한 향이 나요.
0: 그럼요. 이렇게
1: 거의 다 익어가는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서 살짝 채소에서 수분이 나와서 그런지.
0: 네.
1: 촉촉함이.
0: 맞습니다. 지금 양파도 좀 많이 넣고 해가지고.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고기만 살짝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만 조금 썰어주고.
1: 네.
0: 이렇게만 썰어주면.
1: 촉촉하면서, 그 다음에 간도 잘 배어있고, 향긋하고, 달큰한. 네. 맛도 있을 것 같고.
0: 네. 양념이 좀 적다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양념이 지금 충분히 양파에서 많이 나왔죠?
1: 예. 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0: 저희가 많은 양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푸짐해요.
1: 그렇죠. 이게 그리고 앞전지 이런 것들이 네. 가격이 굉장히 고기 중에서 싼 부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배불리 좀
0: 든든하게 먹을 수 있네.
1: 단백질 보충하고 싶다 하실 때 넣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은데 접시 한번 담아볼까요?
2: 될까요?
1: 자, 요 이제 맛있게 볶아준 불고기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0: 네.
1: 깻잎의 향이 너무 은은하게 너무 좋네요.
0: 그러게요.
1: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고.
0: 저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1: 이렇게 준비가 됐고. 마지막에.
0: 예.
1: 아까 썰고 남았던 이 깻잎을 이용해가지고 고명으로 살짝 위에다 살짝만 이렇게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는 또 깻잎 불고기 완성됐습니다.
0: 예, 그러게요. 자, 이렇게 깻잎 간장 불고기가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깻잎 간장 불고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깻잎은 얇게 채 썰고 양파는 굵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는 반 갈라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돼지고기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제거해줍니다. 핏물을 제거하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진간장, 설탕, 맛술,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후춧가루,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핏물을 제거한 고기에 양념장, 깻잎, 대파,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념한 고기를 넣어 볶다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깻잎 간장 불고기를 담고 남은 깻잎을 올리면 깻잎 간장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0: 셰프님,
1: 네.
0: 이 날씨가 덥다 보니 김치도 여름에 어울리는 걸 찾게 되잖아요.
1: 네네.
0: 여름에 먹는 효자 김치, 오이 깍두기 재료를 살펴볼게요.
1: 네, 오이 소박의 느낌의 깍두기입니다.
0: 네.
1: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이 준비됐고요.
0: 네.
1: 그리고 영양부추, 그리고 요거를 살짝 절일 수 있는 소금과 설탕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양념장에 들어갈 거는 고춧가루하고 멸치액젓, 새우젓, 간마늘,
0: 네.
1: 그리고 매실청. 깨소금까지 준비했습니다.
0: 네. 깍두기 양념에 이 재료들이 필요하고요.
1: 네.
0: 자, 여름철 밥상에 어울리는 시원한 오이 깍두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먼저 오이를 손질해볼 텐데요.
1: 네.
0: 선생님, 오늘 오이 어떤 오이예요?
1: 오늘도 지난 시간에 마찬가지로 백오이 제가 준비했고요.
0: 백오이.
1: 뭐 어떤 오이 다 사용하셔도 청오이나 다 상관은 없습니다.
0: 네.
1: 자, 이렇게 일단은 오이 깍두기를 만들 때
0: 네.
1: 그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오이가 이렇게 수분기가 좀 많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오이 수분이 어디에 많냐면 이 가운데 이 씨 부분에
0: 예.
1: 이 씨 부분에 수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씨 네. 부분은 제가 제거를 하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이 깍두기 할 때 제거를 네. 할게요.
1: 이렇게 일단은 오이를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
0: 예, 4등분에 썰는 거죠.
1: 네, 이렇게 썰어 주시고 이렇게 씨는 이렇게 쭉 빼주시면
0: 예.
1: 바로 빠져요. 이렇게.
0: 맞아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1: 네.
0: 물론 생으로 먹을 때는 이 씨가 굉장히 수분도 많고 좋지만
1: 네.
0: 요리를 할 때는
1: 네.
0: 너무 물기가 많기 때문에
1: 집에서였으면 아마 어머니가 이걸로 얼굴 팩에 붙였을 거예요.
0: 예, 아니면 또 뭐 갈아 드시거나 그렇죠.
1: 맞습니다.
0: 예,
1: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0: 오이의 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지금처럼 더울 땐 더 좋은 것 같고요. 네.
1: 저는 오이를 이렇게 썰 때마다
0: 예.
1: 그 군 생활할 때 그 오이 비누를 나눠줬었거든요.
0: 맞아요. 오이 비누 기억이 나요.
1: 네.
0: 향이.
1: 보급품으로 항상 이 오이 비누를 줘가지고 이 오이 향이 날 때마다 저 예전 군 생활 할 때가 20년 전인데 그 생활이 또 나는 것 같아요.
0: 오이는 여러 가지로 그렇죠?
1: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
0: 네, 정말 오이의 아삭한 식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철에
1: 네.
0: 딱 좋은 식재료가 아닐까 싶어요.
1: 맞습니다. 이렇게
0: 예.
1: 오이 이렇게 또 씨 제거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반 자르신 다음에 숟갈로 살짝 씨 긁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여름에도 저희가 김치를 많이 먹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여름에도 이제 무로 네. 깍두기를 만들어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무가 여름철에는 조금 덜 맛있잖아요.
1: 아마 약간 예. 좀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바람든 경우도 좀 있고.
0: 예.
1: 그런데 오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제철이고 맛있으니까
0: 저렴할 때
1: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이렇게 한
0: 약간 손가락 크기 정도예요. 그죠? 네. 손가락 좀 짧게.
1: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0: 예.
1: 자, 이렇게.
0: 이거 바로 사용하지 않겠죠? 분명 자를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여기 보면 소금이 있는데
0: 네.
1: 소금을 살짝 좀 넣어주시고요. 한 스푼 정도 크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0: 네.
1: 그리고 오늘 전 설탕을 살짝 조금
0: 설탕이요?
1: 네,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절여지는 채소가
0: 네.
1: 약간 굉장히 좀 맛깔스럽게 좀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이것도 한 30분 정도 절여주겠습니다. 네. 이게 또 많이 절이면은 또 더 맛있어질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오래 절여지면 수분기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삼투압 때문에
0: 예.
1: 맛이 없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 절이시는 거는 금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절여주겠습니다.
0: 네, 이렇게 30분 동안 절인 오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색깔이 좀 진해지고
1: 색깔도 진해지고 지금 수분기도 이렇게 많이 빠졌죠?
0: 예.
1: 보시면 더
0: 아래 물기도 이렇게 좀 있고 수분기도 이렇게 있거든요.
1: 맞죠? 그거를 저희 찬물에 한번
0: 예.
1: 한번 살짝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왜요?
1: 제가 이렇게 체를 갖고
0: 오이도 굉장히 또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아까는 좀 바로 부서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오이였는데
0: 예.
1: 지금은 수분기가 날아가고 빠지고 굉장히 좀 탱글탱글해졌죠.
0: 네.
1: 이거 한번 씻어준 다음에 오이를 빼서
0: 예.
1: 자, 굉장히 잘 절여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느낌으로도 손으로 지금 뽀드득뽀드득 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이제 절였을 때 맛있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고 자 이렇게 오이가 준비됐으면
0: 네.
1: 오이만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양부추 살짝 들어가거든요. 영양부추 대신 뭐 실파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요. 뭐 당근 같은 거 살짝 좀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0: 네.
1: 근데 오늘은 영양부추 약간 사이즈가 비슷하게 저는 한식 같은 거를 할 때
0: 예.
1: 저는 이탈리안 요리를 하는 셰프인데 주재료와 부재료가 사이즈가 비슷하게 그리고 규격이 비슷하게 나와야지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0: 예.
1: 이렇게 나와야지
0: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정갈하죠.
1: 접시가 담았을 때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정갈하게 담립니다.
0: 예.
1: 자 그다음에 저희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0: 할까요?
1: 자 여기다 이제 고춧가루
0: 네
1: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자 매실청
0: 매실청 넣고요.
1: 네 그리고 간마늘,
0: 네.
1: 그리고 깨소금,
0: 깨소금,
1: 그리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새우젓하고
0: 예.
1: 멸치 액젓 넣는데,
0: 새우젓하고 액젓이 좀 반반씩 들어가나 봐요.
1: 네, 새우젓은 약간 좀 고소한 맛이 내고,
0: 예.
1: 멸치 액젓은 약간 기본적인 간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0: 오.
1: 간을 한번 보신 다음에,
0: 예.
1: 약간 좀 싱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더 넣으셔도 되는데 액젓 넣으셔도 됩니다.
0: 근데 원래 이제 김치 양념은 갈아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오늘 그 과정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믹서기가 없는 거 보니까.
1: 바로 그냥 요거 묻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0: 야 진짜 간단한데요.
1: 네.
0: 자, 그럼 한번 묻혀볼까요?
1: 아, 벌써부터 이 양념의 그 액젓 냄새가 또 진동을 하는 게 이것도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넣어주고,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 나중에 조금은 이제 제가 이제 데코레이션 할 때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이거 이제 맛있게 버무려 줍니다.
0: 네, 사실은 여름철이라 어떤 김치를 담궈 먹을까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너 날씨도 더운데 김치를 하다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1: 네.
0: 손도 많이 갈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오이 깍두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사실 이 오이 깍두기 집에 집 근처에 마트만 있으면 요거 마트 가서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뭐 한 시간도 안 걸릴 수 있으니까
0: 아, 예.
1: 이렇게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고
0: 자
1: 이렇게 해서 바로 먹어도 맛있고
0: 예?
1: 한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양념이 더 배어가지고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0: 진짜 순식간에 김치가

0: 완성이 돼요. 깍두기가, 오이 깍두기가.
1: 이렇게.
0: 우와.
1: 이렇게 완성됐고.
0: 어, 진짜 그 김치 향이 나요.
1: 네. 예? 오이 깍두기니까요, 그죠?
0: 예.
1: 이렇게 또 올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신선한 부추를 살짝만 더 위에다, 이렇게 위에다 느낌 있게, 봄날 느낌 나게. 이렇게 살짝만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됐어요.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이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2: 오이깍두기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오이를 반으로 썰어 4등분한 뒤 씨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수분이 많은 오이 씨를 제거하면 물기 없고 간이 딱 맞는 무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오이에 소금과 설탕을 넣어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절인 오이를 찬물에 헹군 뒤 체에 맞춰 수분을 제거해줍니다. 영양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매실청, 다진 마늘, 깨소금, 새우젓, 멸치 액젓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절인 오이에 양념, 영양부추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오이 깍두기를 담고 남은 영양부추를 올리면 오이 깍두기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인 애호박전부터 왠지 막걸리가 한 잔 생각나는 바삭바삭 부추전까지 감각적인 요리로 사랑받는 스타 셰프 이재훈의 센스 만점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무지개야!
1: 나도 알록달록 색깔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온통 여기도 저기도 회색이야.
2: 그야 힘내. 네가 몰라서 그래. 마냥 네 운이 와우!
3: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우와, 마법 동굴이다.
2: 야, 너 오늘 운이 정말 좋네. 원하는 색깔 수만큼 숫자를 그리면 모두가 그 색깔로 변할 것이다.
4: 숫자를 그리라고? 날 그리면 되겠네, 원한다면.
5: 아니, 숫자를 그리라고 했잖아. 이렇게. 우리 넘버링처럼 말이야. 숫자 1은 직선이야. 밑으로 쭉. 한 가지 색깔로.
4: 우리 다 빨강이네. 다 똑같은 색이면 재미없지. 섬으로 해보자.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섬이 돼.
1: 우와, 알록달록 줄무늬야.
2: 너무 재미있다.
4: 우리 다 세 가지 색깔이야. 자, 다음은 누구 차례?
1: 내가 여기서 제일 큰 숫자니까 색깔도 제일 많을 거야.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으면 숫자 9가 완성된다고. 한 가지 색깔, 굉장해.
5: 너무 재밌겠다. 나도 한번 해볼게. 길쭉하게 동그라미 그려. 그게 바로 경이야. 무색으로 변신. 이런.
4: 다들 어디 갔지?
6: 워커블럭 호흡. 1, 2, 3, 4, 5, 6, 7, 8. 호흡.

0: 이제 좀 살겠네.
1: 어떡해, 마술 지팡이가 전부 투명으로 만들어버렸어. 지팡이까지 말이야. 지팡이 어딨지? 나도 모르겠어. 아까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놓쳐버렸어.
2: 우와! 주문을 반사시키는 주문이 있을 텐데. 아하! 투명 숫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깃털펜으로 숫자를 그려라.
1: 내 숫자는 외우기 너무 쉬워. 가운데가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게 바로 뿅! 아직 아무도 안 보이네. 나도 해볼래.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이제 네 차례야, 2.
3: 내 숫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난 평생 투명 숫자로 살아야 하나 봐.
4: 책장에 적힌 숫자를 따라 그리면 되잖아. 서둘러.
1: 우리들 숫자야. 다 같이 숫자를 따라 그려보자. 가운데가 뻥 뚫린 길쭉한 동그라미는 바로 0. 지팡이처럼 직선을 그리면 그게 바로 1. 금방 되지.
3: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온 다음 직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2.
5: 곡선을 만들어 이렇게. 곡선을 하나 더 그리면 바로 3.
0: 내려갔다가 오른쪽으로, 그런 다음 교차해서 내려 그으면 바로 4. 됐다, 진짜 돌아왔어.
6: 내려가서 둥글게 만들고 맨 위에 선을 이어주면 오, 하이파이브. 곡선을 만들다가 휘리릭 동그라미를 그려 그게 바로 6을 그리는 방법이야.
2: 위에 직선을 그리다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게 바로 행운의 숫자 7.
0: 멋지게 알파벳 S를 그리다가 올라와서 고리를 연결하면 8.
4: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밑으로 선을 그어. 그게 바로 9를 그리는 방법이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라고.
7: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of a big blue whale. Yeah, here we go.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소나기가 자기를 어떻게 꾸몄는지 봐봐. 이리 와서 얼굴 좀 보여줘. 이제 새 아기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아이는 벌써 다 커.

그만 이리 줘. 진 사람은 게임 끝이니까 그만해야지.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넌 이제 다 컸다고. 그렇지 않니? 자, 엄마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제 가서 아기랑 산책 좀 하고 와.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아기도 재워주고.

안녕, 고마. 누구 찾아? 왔구나, 우리 매는. 그럴 줄 알았지. 아기가 아기를 잃어버렸네.

무슨 상황인지 너도 알겠지?

아,

근데 더 재밌는 데가 있어.

자, 좋아. 이런. 다 놓치고 잠만 자네. 이제 다른 거 하면서 놀아볼까?

우리가 잠을 방해했나 봐. 좀 조용히 하지 뭐.

우리한텐 안 된다면서 혼자 썰매를 타러 가잖아. 어쩌면 비밀 슬로프가 있을지도 몰라. 어서 따라가보자, 조용히.

이미 가버려서 정말 아쉽네. 이렇게 재밌는 걸 놓치

0: 공룡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여긴 아무 문제 없어.
1: 그럼 난 회복실에 아기 공룡들 보러 갈게.
0: 나도 가봐야겠다. 잘 있는지 확인해봐야지. 오늘따라 정말 평화롭네. 재밌는 일이 생기면 좋겠다.
2: 아, 네가 그런 말만 하고 나면 꼭 골치 아픈 소동이 생기더라. 난 좀 심심해도 평화로운 게 훨씬 더 좋아. 어?
3: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다이노월드 상공에 진입했어.
4: 무슨 일이지? 괜찮아, 아가들아.
0: 방금 뭐였지?
2: 아, 거봐.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이상한 일이 생긴 거라고.
3: 대체 어떻게 된 거지?
5: 노아, 레이더에 보이는 거 있어?
0: 무언가가 다이노월드로 떨어졌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야.
5: 그럼 다이노윙스가 출동해서 확인해보자.
0: 셀리, 트리코, 출동 준비!
6: 셀리와 트리코! 현장으로 출동!
7: 자, 가자!
4: 저거 좀 봐! 구덩이가 있어!
2: 우와! 엄청나게 큰 충돌이 있었나 봐! 뭐가 떨어진 걸까?

0: 어? 이게 뭐지?
1: 빨리 꺼내서 확인해보자.
0: 어?
1: 대체 누구지?
0: 처음 보는 친구인데.
1: 이봐, 일어나.
0: 물이라도 끼얹어볼까? 여기가 어디지? 어우, 정신이 들어? 괜찮아?
2: 너희 누구야?
0: 그건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너야말로 누구야?
1: 공룡이 아닌 건 확실한데 말이지. 넌 누구고 여긴 어떻게 왔어?
2: 메스타코아!
0: 어?
2: 어디있지? 나랑 같이 떨어졌는데.
0: 너희 내 스타코어 가져갔지?
2: 뭐?
0: 스타코어가 뭔데?
2: 돌려줘! 빨리!
0: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1: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린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0: 거짓말! 어서 돌려줘!
2: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놔줘!
0: 너나

0: 어떻게 급하게 도망치는 거지?
1: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
0: 안 돼! 쟤들 안킬로사우루스 아니야?
1: 다들 도망쳐!
0: 너? 휴, 큰일 날 뻔했네.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서 여길 빠져나가야겠어.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왜 이렇게 변한 거지?
1: 이봐, 이게 다 너 때문에. 어? 너 어디로 갔지?
0: 이대로 가다간 숲이 엉망이 되고 다른 공룡들도 전부 위험해질 거야.
1: 어떻게든 이 녀석들을 막아야 해. 트리코!

0: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1: 구해줘서 고마워.
0: 얘들아!
2: 셀리!
0: 안킬로사우루스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3: 스타코어 신호가 잡혀서 급히 출동한 건데 이미 다이노월드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 같네.
0: 괜찮은 거야?
1: 괜찮아, 아직은. 근데 그 스타코어라는 게 대체 뭐야?
3: 월드 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에 필요한 광석인데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사나워진 공룡들부터 해결하자.
0: 응.
3: 물이 필요해.
0: 물? 물이라면 잠깐만. 어? 아하! 어, 호수가 있어. 저쪽 방향이야.
3: 잘 됐다. 변신한 안킬로사우루스들을 모아서 호수로 유인하자.
4: 좋았어. 안킬로사우루스 모으기 작전 시작이다.
0: 각자 위치로. 구지형 루프 흡착커 액션. 자,
4: 테이코 불도저 액션.
0: 이제 괜찮아.
3: 계속 가면 되겠지.
0: 잠깐! 앞에 절벽이 있잖아!
4: 망설일 시간이 없어! 지금 멈춰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 거야!
0: 내가 해결해볼게! 셀리, 토네이도 액션!
3: 다음은 우리 차례야! 전부 호수까지 날려보내자!

0: 헤이. 잘 가. 휴. 스타코의 영향력이 사라졌어.
1: 작전 성공.
0: 그렇게 된 거야.
2: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그래서 또다시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스타코어를 찾아야 해. 월드우즈 본부를 고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 말이야.
3: 스타코어는 정말 강력한 광석이구나. 게다가 공룡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스타코어를 찾는 걸 돕는다.
0: 고마워, 티너.
4: 하지만 그 녀석이 먼저 찾으면 어쩌지? 엄청 필사적으로 찾고 있던데.
5: 맞아.
6: 누구 얘기야? 설마...
1: 꼬지?
0: 여기 있다! 내 스타코어!
7: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BS
3: English.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0: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11: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9: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0: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아기 공룡을 위한 특별 요리. 내 스타코어가 어디로 날아간 거지? 어? 와! 찾았다! 엄청 지저분하네. 우선 깨끗하게 닦아내야겠다.

0: 깨끗해졌네. 왜 안 빠지는 거야? 수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내 스타코! 안 돼! 이거 놔! 스타코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놓으라고!
1: 디노는 요즘 맛있는 걸 찾아다닌다.
2: 난 요즘 아주 특별한 요리를 연구 중이야.
3: 오, 브라키의 특별 요리라니 기대되는데.
4: 어떤 요리인데 그래?
2: 들어갈 재료가 뭐냐면요.
5: 다이노 본부, 멈춰!
4: 무슨 일이니?
5: 원래 여기 이렇게 큰 숲이 있었나요?
1: 말도 안 돼! 어젠 이런 숲이 없었다. 그리고 숲이 생기려면 오래 걸린다.
5: 저기 봐! 아기 공룡들이 나무 위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6: 우리가 도와줄게!
7: 다이노 윙스, 지금 바로 출동!
2: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금방 구해줄게.

0: 자, 이제 안심해. 모두 무사하니까. 어? 저런, 배가 엄청 고픈가 봐. 배고픈 게 아니었어? 공룡들이 왜 안 먹는 거지? 아,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맛이네.
1: 그렇다면 내 새 요리를 공개할게. 맛있는 과일 샐러드와 덩굴즈 파스타야. 숲에서 재료를 모아서 만들어줄 테니 기대해. 마음에 쏙 들 거야. 여기서 기다려, 얘들아.
0: 이 숲 왠지 오싹한데.
1: 설마 겁먹은 건 아니지?
0: 절대 아니거든.
2: 안녕 얘들아.
1: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 너흰 여기 스타코어를 찾으러 온 거야?
2: 아,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숲이 울창해서 잘 못 찾겠네. 너흰 여기서 뭐해?
1: 우리인 요리에 들어갈 재료를 찾는 중이야. 아기 공룡들한테 특별식을 만들어줘야 하거든.
3: 아기 공룡들을 위한 특별식이라고? 우리도 도와줄까?
0: 좋지. 그럼 더 빨리 끝나겠다.
1: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흩어져서 찾아보자.
2: 좋았어.
1: 호기, 아리, 샐러드에 넣을 노란 열매랑 잎사귀를 찾아줘. 트리코는 파스타용 덩굴을 구해오고 난 소스에 넣을 수액을 모을게.
2: 알았어. 우와! 이 정도면 공룡 대가족도 먹을 수 있겠는데? 앞이 안 보여!
0: 우와! 이야! 덩굴 천국이잖아! 어? 덩굴이 왜 이러지?
1: 우와, 여기 예쁘고 큰 꽃들이 잔뜩 모여있네. 수액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다. 아기 공룡들이 내 요리를 맛보면 엄청 좋아하겠지?
4: 슈퍼윙스들이 제대로 곤란을 겪고 있잖아.
3: 어? 저기 있다. 노란 열매야. 금방 찾았네. 빨리. 어? 안 돼. 제발 움직이지 마.
1: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2: 아리! 위를 봐!
1: 어?
3: 꽁지?
1: 여기서 뭐 하는 거야?
4: 숲이 갑자기 확 커질 때 덩굴에 엉켜버렸어. 나 좀 풀어줘, 아리. 날 도와주면 같이 재료를 모아줄게.
3: 정말? 하지만...
4: 다른 친구들도 지금 위험해. 저기 봐.
3: 어? 어떡하지?
4: 빨리 날 도와줘.
3: 알았어. 우린 오랜 친구니까.
4: 휴, 이제 좀 살겠네. 아리, 얼른 타.
3: 타라고? 날아가면 되는데?
4: 그럼 너무 늦어. 날 타고 가는 게 더 빨라. 어서 타.
3: 잠깐 기다려. 자.
4: 준비됐지? 자, 슈퍼

0: 이렇게 빨라졌어?
1: 난 이제 슈퍼 꽁지거든. 어? 거기다!
0: 구제 울음프 흡착컵 액션!
1: 제발 좀 떨어져! 너무 어지러워.
0: 후기, 잎사귀는 모았어?
1: 물론이지. 둘 다 꽉 잡아.
0: 야호! 저기 테리코야.
1: 내가 구할게.
2: 거기서! 그건 내 거야! 야! 예, 예!

0: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원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자. 오. 아.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지.
3: 자.
4: 암흑보석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
0: 암흑보석이 어디로 간 거지?
5: 이리 와, 암흑보석의 주인.

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 신기록이네, 번개맨.
2: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1: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2: 찾았어?
1: 드디어!
2: 어디? 찾았어, 어디?
1: 아니, 두 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2: 두 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야,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어때? 거야. 맛있어?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는 먹으란 법 있어?
3: 아주 그냥 나이.
0: 언니, 나 먹어라.
4: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어이가 없네.
0: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5: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 만들고.
5: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5: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당근 먹어야 돼.
6: 빨리 와. 아,
7: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7: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7: 유행 다 지난 두 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7: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8: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했거든요.
8: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7: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8: 아니, 아니, 저.
7: 아, 계산해주세요.
8: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7: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너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3: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0: 난 도랑이도 사과에서 코랭이랑 우사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9: 네, 좋습니다. 번개울촌에 서로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3: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어제 그 두쫑구?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 선생님.
3: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10: 번개요.
3: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걸... 태평 친구 어디 가니?
11: 화장실이요.
3: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11: 똥이라서.
1: 우와, 멋지다.
0: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마냐.
1: 아,
11: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 응, 뭔데?
0: 아바타잖아. 몰라?
1: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11: 아,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1: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11: 귀엽다. 나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11: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11: 네가?
1: 야, 이게 뭐야?
0: 뭐긴, 넌 무서워. 북극곰.
1: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0: 넌 10년 후에 네 모습.
11: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0: 다시 그려줄게. 두번더 해줄까? 너? 잘가! 너? 이리 와봐.
1: 사랑이 있으라고.
0: 사랑아, 두꺼꼬는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진짜 잘 그려줄게.
3: 어? 오. 자, 그만. 자, 뚝. 세수하러 가자. 자. 아, 괜찮아.
11: 대박.
1: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2: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0: 나쁘게 온 거 아니야.
2: 노사랑.
0: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2: 아, 사랑아. 아, 노사랑.

0: 저구마왕님!
1: 어묵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2: 지구? 왜지?
0: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2: 시끄러! 암흑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저그마왕이라고.
3: 미워! 다 미워!
4: 전 그 이제 안 먹어보네.
2: 암흑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약자.

0: 노래는 즐거워.
1: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즐겁게

0: 선지대장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짧은 노래? 어? 글쎄.
0: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1: 정말 시시한 노래군.
0: 아이,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오, 그만!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히읗 아 하 지긋 아 다 시시하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3: 대장님,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2: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4: 아이야!
3: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5: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6: 진짜 재밌겠다.
4: 재미없거든요.
7: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4: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3: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4: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시시해.
6: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3: 노래?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헛!
8: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9: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10: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9: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3: 어?
6: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3: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6: 천지가 노래 글자에 시시하다 마법을 건 것 같아.
4: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싫어졌나 봐.
7: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한 세상이 될 거야.
4: 그럼 안 돼. 어서 가서 노래 글자를 찾아요.
7: 그래. 그래.
4: 자음, 모음, 변신! 여긴 어디지?
11: 글쎄.
4: 우와,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
6: 나라?
3: 꽃나라, 은표나라? 무슨 나라지?
12: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어?
13: 노래나라?
12: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4: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7: 무슨 노래일까?
14: 나는 알지.
6: 정말?
14: 잘 들어. 노래 시작해.

0: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1: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2: 못 들어주겠군.
3: 개미야.
4: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걸.

0: 을이 들어간 동요? 도대체 어떤 노래지?
1: 글쎄요. 어? 저기 리을이 있어요. 응? 아, 저건 노랑이야. 노랑에도 니을니을이 들어가고, 응? 개나리에도 니을니을이 들어가네?
0: 오.
1: 그러네. 잠깐! 개나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
2: 오. 아하.
3: 나리, 나리, 개나리.
4: 딩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오.
1: 즐겁게. 천주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0: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지읒, 으, 리을, 질, 기역, 어, 비읍, 겁,
6: 디귿, 아, 다,
7: 즐겁다.
0: 노래는
7: 즐겁다.
1: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2: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0: 좋아.

0: 잘 부르시네요.
1: 어?
2: 우와! 글자가 나타났어!
1: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끝! 흉망치로 오!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흉망치! 대극보! 합체! 아와? 이가 맞나? 에! 치어!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니은이 우를 만나 노! 니을이 애를 만나 레! 노래!
5: 파괴된 한 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아유, 갑자기 재채기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맞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2: 노래.
0: 노래.

0: 신난다. 형아,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빨리 하자.
1: 그래, 그래. 오늘은 뭐 할까?
0: 어? 헨리 7세의 튜더 왕조?
1: 어? 튜더 왕조? 그런 것도 있나 봐.
0: 재밌겠다. 한번 알아보자.
1: 그래.
2: 이건 우리 가문의 일이다. 랭커스터는 빠져!
3: 조카한테도 뺏어간 왕위를 내놓으시지!
0: 시간을 달리는 헨리 7세의 튜더 왕조 이야기. 1485년.
4: 아이고,

0: 여긴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길이고요.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2: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1: 네, 저희가 지금부터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4: 얍! 우와, 열반!
0: 말이 안 잘도 가네?
5: 오, 진짜 신기하다.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안심하고 군사를 일으키지요.
2: 장미 전쟁이 끝나고 탄생하게 되는 새로운 영국의 왕조는 어떤 왕조일까요?
1: 응? 새로운 왕조가 생겨요?
7: 그 너희들 장미 전쟁이라고 알아?
4: 알아요.
7: 일단 그 장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100년 전쟁이 끝나고 힘이 막강해진 왕실의 두 가문인 요크가와 랭커스터가가 왕위를 가지고 장미 전쟁을 벌이던 중
8: 한놈이라도 살려도 돌아간다! 모두 처치!
7: 요크가의 에드워드 4세가 국왕 헨리 6세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어. 그래서 얼마간은 나라가 조용했었지. 하지만 에드워드 4세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
9: 아버님, 괜찮으세요?
10: 괜찮지가 않구나.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11: 형님, 아니 폐하, 왜 그리 약한 말씀을?
10: 리차드야, 혹시라도 내가 죽거든 우리 왕자들이 아직 어리니까 잘 도와줘야 한다.
11: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10: 너만 믿는다. 네가 작은 아버지 아니냐.
7: 에드워드 4세는 동생 리처드에게 왕자를 부탁하고 얼마 뒤 죽고 말았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12: 들어가!
7: 동생 리처드의 마음이 바뀐 거야.
9: 작은 아버지, 저희가 여기 왜 온 거예요?
12: 내가 왕이 돼야 하니까.
9: 네? 네? 말 잘 들을게요. 나가게 해주세요.
12: 안 돼. 죽을 때까지 여기 나오지 마.
9: 작은 아버지.
12: 자,

0: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1: 리처드는 조카들을 런던탑에 가두고 자신이 왕이 되어 리처드 3세가 됐어.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
2: 들었어요? 리처드 3세가 런던탑에 같은 왕자님들을 죽였대요.
3: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4: 조카의 왕위를 뺏는 것도 부족해서 죽이다니. 인간도 아니야.
1: 리처드 3세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잡겠다고 평민들을 위한 정치를 더 열심히 했지. 하지만
5: 평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라.
4: 예?
6: 평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귀족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1: 이 일로 귀족들의 반발만 사게 됐고, 거기에다 리처드 3세의 가문인 요크가의 귀족들도 둘로 갈라졌어.
7: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다니. 요크가의 수치요!
8: 맞지? 그래도 랭커스터가가 왕이 아닌 게 어디요?
9: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우리 요크가도 끝입니다.
6: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에? 이미 왕이 됐는데 뭐 쫓아내기라도 하실 거요?
9: 할 수만 있다면 그래야지요. 우린 인정 못하오.
6: 뭐요? 인정 못하면?
1: 이런 상황에서 랭커스터가에서는 왕위를 빼앗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
10: 요크가도 둘로 나뉘어졌고 백성들도 원치 않으니 우리 랭커스터가가 왕위를 가져올 척을 찾습니다.
6: 좋소. 내가 왕위를 찾아오겠소.
11: 예. 리처드 3세에게 등돌린 요크가의 귀족들도 도와준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4: 안심하고 군사를 일으키지요.
1: 랭커스터가의 헨리 튜더가 전쟁을 일으켜 리처드 3세와 맞붙게 됐지.
4: 조카한테서 뺏어간 왕위를 내놓으시지. 이건 우리 가문의 일이다. 랭커스터는 빠져. 이젠 아니지. 요크가 사람들도 우리 쪽에 있다. 이런. 저 헨리 튜더를 동조하는 반란자들을 모두 쳐내라.
1: 헨리 튜더의 군사들보다 리처드 3세의 군사들이 더 많았지만 전투는 점점 헨리 튜더 쪽으로 기울어갔어. 그러자
12: 뭐야, 이러다 랭커스터 가문이 이기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6: 어떻게 되긴 다 끝이지. 안 되겠다, 난 저쪽으로 붙을래.
12: 야, 같이 가. 나도 갈래.
1: 요크가의 편이었던 기사들과 귀족들이 헨리 튜더 쪽으로 갔고 전세는 되돌리기 힘들어졌지. 그때였어.
4: 다른 말을 가져오라.
1: 리처드 3세는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죽고
4: 우리가 이겼다.
1: 랭커스터가가 이기면서 30년간 벌어졌던 장리 전쟁도 끝이 났어. 그리고 헨리 튜더는 왕위에 올라 헨리 7세가 됐고 요크가의 공주와 결혼을 하면서 왕실의 혈통까지 이어받게 됐지.
13: 요크가의 엘리자베스가 나의 왕비가 되었으니 요크가와 랭커스터 가문은 이제 하나인 겁니다.
8: 예, 예 대하.
1: 그러면서 두 가문의 문장인 흰 장미와 빨간 장미를 합친 튜더 장미를 문장으로 한 영국의 새로운 왕조, 튜더 왕조가 생기게 됐던 거야.
4: 아, 정답!
14: 장미 전쟁이 끝나고 새롭게 탄생하는 영국 왕조는
4: 튜더 왕조!
14: 네, 정답입니다. 예! 30년간 벌어진 장미 전쟁으로 수많은 왕실의 귀족들이 죽으면서 헨리 튜더는 요크가와 랭커스터가 두 가문의 세력을 모아 왕이 됐고 새로운 왕조인 튜더 왕조를 탄생시킵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7: 야, 신기하다.
14: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왕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 나라가 잘 살면 왕의 힘도 커질 수밖에 없어.
14: 영국의 튜더 왕조가 탄생하면서 영국은

0: 무엇의 기초를 쌓게 될까요?
1: 기초요? 응. 그 장미 전쟁이 30년간 벌어졌다고 했잖아.
0: 이때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귀족들이 죽으면서 귀족들의 힘이 매우 약해져 있었어. 대신 땅을 가지고 있거나 상업을 하던 평민들의 힘이 커졌지. 그래서 헨리 7세는
2: 자, 실력만 있으면 평민들도 얼마든지 나란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3: 네, 폐하.
4: 이렇게 해야 귀족들이 대들지 못하겠지.
0: 귀족들을 확실하게 견제하기 위해 평민들도 관리로 등용했어.
5: 아, 이제 평민들도 관리가 되는데.
6: 그러게 말이오.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2: 지금 뭐라고 했는가?
7: 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2: 그렇다면 다행이고. 이제 죽은 요크파 귀족들의 땅은 왕실이 갖겠소. 알겠소?
7: 네? 네?
2: 왜? 싫어?
6: 싫기는요. 왕실이 가져야죠.
0: 헨리 7세는 또 요크가 귀족들의 땅을 몰수해서 왕실 소유의 땅을 늘리는 한편
8: 왜 이런 것이냐?
9: 태하께서 귀족은 군사를 갖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군사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
8: 군사 몇 명 되지도 않아!
0: 살아남은 귀족들이 군사를 갖지 못하게 하면서 왕의 힘, 그러니까 왕권을 강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하면서 왕실의 재산을 늘리기로 했는데
10: 왕의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 나라가 잘 살면 왕의 힘도 커질 수밖에 없어.
2: 우리 영국은 이제 대륙에 땅이 없어. 그러니 무역만이 살 길이오.
11: 하지만 무역을 하려면 큰 배가 필요한데 상인들은 그런 돈이 아직.
2: 그래서 나라에서 배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빌려주도록 하겠소.
3: 감사합니다, 배야.
2: 그리고 다른 나라 배들이 영국의 배를 공격하지 못하게 무역선에 대포를 실어 공격에 대비하도록 하시오.
3: 예, 배야.
0: 이렇게 헨리 7세는 상인들에게 나라에서 만든 대포가 달린 무역선을 빌려주어 영국의 상인들과 무역품을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했고 빠른 시간 안에 영국의 경제를 일으켰지.
12: 왕이 강해지니까 우리 평민들도 살만하네.
13: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귀족들도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리고.
12: 우리 돈 많이 벌어서 세금 팍팍 냅시다. 그래야 왕이 힘을 제대로 쓰지.
0: 이렇게 헨리 7세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평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으면서 왕권을 확립했고 아들인 헨리 8세는 왕권과 해상 무역권을 더욱 강화했어. 그리고 손녀인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었을 때
14: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0: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했던 에스파냐 제국의 무적함대를 물리치고 해상 강국으로 떠오르지. 이렇게 해서 튜더 왕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는 대영 제국의 기초를 쌓게 된 거야.
2: 아, 정답!
0: 튜더 왕조가 탄생하면서 영국은 무엇의 기초를 쌓게 될까요?
2: 대영 제국!
0: 네, 정답입니다. 네, 헨리 7세가 세운 튜더 왕조는 5명의 왕을 배출하고 왕권을 강하게 만들면서 상업과 무역을 장려하는 한편 영국을 해상 강국으로 만들어 대영 제국의 기초를 다지는 왕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3: 흔들렸다.
15: 잘들 있어.
13: 안녕하세요.
15: 가자.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15: 진짜 재밌었어요.
16: 너무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0: 와, 오늘은 어떤 거 할까?
1: 뭐 있을까?
0: 어? 서초패왕 항우?
1: 어? 서초패왕? 뭐가 막 멋있는데? 오늘 이거 할까?
0: 좋아!
2: 나는 서초를 다스리는 왕중의 왕, 서초패왕이 되겠노라!
3: 시간을 달리는 서초패왕 항우 이야기. 기원전 209년.
4: 항우가 쳐들어왔다. 빨리 가서 알리자.

0: 여긴 어디지?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연기리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네, 이 게임을 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3: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 내가 먼저.
0: 야!
1: 오! 다섯 칸밖에 안 나왔다.
0: 오, 이거 너무 신기한데? 오,
1: 신기하죠?
2: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그리고 누구든 세냥이 있는 관중 지방을 먼저 평정하면 내 당장 왕으로 삼겠소이다.
2: 진나라의 수도 세냥이 있던 관중 지방을 두고 다투게 되는 두 영웅은 누구일까요?
1: 응? 영웅이요?
5: 일단 먼저 저때 중국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6: 중국은 500여 년 동안 갈라져 싸우고 있다가 진나라의 진시황이 강력했던 육국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뒤 전쟁을 끝냈지. 하지만 진시황이 가혹한 법과 무리한 토목공사를 하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 그러던 중
7: 우리 농민들도 나라를 다스려 봅시다!
6: 농민이었던 진승과 오광이 대규모 농민 반란을 일으키면서 장초라는 나라를 세우자 진나라에 멸망했던 여러 나라의 세력들도 반란을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됐는데, 초나라의 반란군 중에는 장군 가문 출신의 황후도 있었지.
7: 초나라의 원수,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진나라를 용서치 않겠다!
6: 황후는 삼촌인 황량과 반란을 일으켰는데,
7: 모두 돌격하라!
6: 혼자서 만 명을 물리칠 정도로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또 초나라 농민 출신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유방도 반란군을 일으켰는데,
7: 우리도 할 수 있다! 나가서 싸워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야!
6: 하지만 농민과 산적들이 대부분이었던 유방의 군사들은 전투를 잘하지 못했어.
7: 아, 도망가면 어떻게 해? 다 같이 싸워야지!
8: 안 가면 안 가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6: 그러자 유방은 항량과 항우의 반란군에 합류하는데,
9: 유장군, 내 부대를 내어드릴 테니 우리 항장군과 힘을 합쳐 진나라를 무찌릅시다.
10: 예, 항장군 잘 도와주십시오.
11: 그렇게 하지요, 유장군.
6: 유방과 항우는 함께 진나라에 대항해 잘 싸우고 있었는데, 반란 세력 중 가장 강했던 장초가 진나라에 의해 멸망되면서 항량과 항우는

0: 새로운 결정을 내렸지.
1: 겁먹을 거 없다. 우린 진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 초나라를 다시 세워 진나라를 무너뜨리자.
0: 황량과 항우는 초나라를 세우고 진나라와 싸우기로 했는데, 민심을 얻기 위해 양치기를 하던 초나라의 왕족을 찾아 허수아비 왕으로 앉혔어. 그런데 항우 없이 홀로 전투에 나선 황량이 진나라의 군사들과 싸우다 그만 천사를 하고 만 거야. 그러자 허수아비로 앉혔던 초회왕이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려고 작전을 세우지.
2: 향량이 죽었으니 이제 항우의 힘만 빼면 되는데. 그래, 성격 좋은 유방을 키워서 항우를 견제해야겠어.
3: 전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4: 진나라의 장안이 항량 장군을 죽였으니 가만히 둬서야 되겠습니까? 항 장군?
5: 예.
4: 네, 지금 당장 군사를 줄 테니 거룩으로 가서 진나라 군사들을 모두 몰아내시오.
5: 예, 제가 꼭 복수하겠습니다.
4: 그리고 유 장군은 여기 진나라 수도 세냥의 관문인 함곡관을 공격하시오.
5: 함곡관을 유 장군에게요?
6: 항 장군, 가서 장안군을 물리치고 오십시오. 그럼 제가 그 힘들다는 함곡관을 뚫어놓고 오겠습니다.
4: 아, 그리고 누구든 세냥이 있는 관중지방을 먼저 평정하면 내 당장 왕으로 삼겠소이다.
5: 네?
4: 먼저를 잊지 마시오.
6: 먼저? 그럼 나한테도 승산이 있는 거네. 관중 땅을 꼭 차지하겠어.
5: 유방 따위를 나랑 경쟁시켜! 관중 땅은 내 거야!
0: 이렇게 항우와 유방 모두 탐을 내는 관중지방은 진나라의 수도 셴양이 있기도 했고, 땅이 비옥한 곳으로 관중지방의 왕이 되면 중국의 1인자가 되는 길이 열리는 것과 같았지. 이렇게 관중지방을 두고 두 영웅인 항우와 유방의 대결이 시작된 거지.
7: 아, 정답!
8: 관중지방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두 영웅은
7: 항우와 유방!
8: 네, 정답입니다. 예! 중국의 요충지면서 진나라 수도가 있던 관중지방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대결을 시작한 항우와 유방은 중국을 장악하기 위해 4년간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9: 많이 간다.
8: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0: 이번엔 제가.
9: 여덟 칸.
8: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뭐? 유방이 감히 돌격하라!
8: 진나라의 요충지인 관중지방의 왕이 되기 위해 유방과 항우가 대결에 들어갔는데요. 관중지방의 왕은 누가 될까요?
5: 과연 누가 이길까?
10: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 대결이었지.
0: 이때도 항우는 진짜 잘 싸웠어.
5: 시간이 없다! 빨리빨리 처리하고 셴양으로 가서 관중을 점령하자!
0: 항우는 9번의 전투를 모두 이기고 항복을 받아냈지만 20만 명이나 되는 진나라의 군사들을 모조리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어. 그러자 진나라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
11: 초나라의 항우가 정복하러 가면 전부 싹 다 죽인대요.
12: 그럼 이제 우리 다 죽일 건가 봐.
0: 하지만 먼저 관중에 도착한 유방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야.
13: 걱정하지 마라. 우리들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어라.
12: 감사합니다.
11: 우리 안 죽일 건가 봐.
14: 먹을 것도 준대.
13: 이곳에서 우리 군사들은 누구도 약탈하지 않을 것이며 진나라의 악법을 모두 없애겠다.
11: 더군이 여기 관중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15: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유방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진나라의 황제의 항복을 받고 진나라의 수도 셴양을 점령한 뒤 관중 땅을 평정했지.
1: 목숨은 살려드리지요.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부탁합니다.
0: 이 소식을 들은 항우는 깜짝 놀라 급하게 셴양으로 달려왔어. 하지만 유방은 항우가 들어오지 못하게 관문을 막았지.
2: 뭐? 못 들어간다고? 나 항우야!
3: 항우고 뭐고 우리 유방대인께서 아무도 들지 말라 하셨소.
2: 뭐? 유방이 감히? 공격하라!
0: 화가 난 항우는 관문을 돌파하고 유방이 차지하고 있는 셴양으로 쳐들어갔어. 생각보다 항우가 빨리 오자 유방은 당황했지.
4: 뭐? 항우가 벌써 와서 함곡관을 뚫었다고?
5: 응.
4: 장면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 백성들의 마음도 얻었고 군사도 있는데 그냥 싸워볼까?
6: 지금 싸우면 무조건 칩니다. 사과하고 다시 때를 기다리시지요.
4: 그래야겠네.
0: 결국 유방은 장량의 말대로 사과하기로 했는데 항우의 신하인 범증은 유방을 제거하라고 조언했어.
7: 유방은 천하를 먹을 야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관중을 먼저 점령한 것입니다.
2: 설마 농민 출신이 무슨 왕을 한다고? 그 군사들이 모르고 그런 거겠지?
7: 아닙니다. 유방은 이곳을 차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제거하셔야 합니다.
2: 그래도 지금까지 같이 싸웠는데 뭘 죽이기까지?
0: 항우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유방이 왔지.
4: 황 장군, 제 군사들이 실수를 했다지요. 아, 정말 사과드립니다.
2: 그래, 유 장군이 지시한 거 아니지? 그럴 줄 알았어.
4: 그럴 리가요. 아, 황 장군 오시기 전에 제가 진나라 왕한테 항복까지 받아놨는걸요.
2: 그래, 좋아, 좋아. 진나라를 확실하게 무너뜨리자고.
0: 항우는 유방에게 관중지방을 넘겨받아 관중지방의 왕이 됐고,
2: 진나라의 흔적은 모두 불태워라!
0: 진나라를 멸망시켰어. 이때 유방은 서쪽 끝 변방의 한나라 왕이 되었어.
2: 조의제는 저기 지방으로 보내!
0: 항우는 초나라 왕을 남쪽으로 보내놓고 명목상의 황제로 삼은 뒤,
2: 나는 서초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서초패왕이 되겠노라!
0: 스스로 서초패왕이 되었고 유방과의 첫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
8: 아, 정답! 유방과 항우 중에 관중지방의 왕이 되는 사람은?
9: 항우!
8: 네, 정답입니다! 예! 이렇게 관중지방을 두고 벌인 대결에서 항우가 승리하면서 서초패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중국을 다시 통일하면서 두 사람의 최종 대결에서는 유방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0: 문 열어!
11: 얘들아, 안녕!
12: 잘들 있어!
13: 안녕하세요!
8: 네, 오늘 어땠나요?
14: 재밌었어요!
8: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5: 얘들아, 인절미 먹게 내려와.
16: 오, 인절미 내가 먹어.
17: 내가
16: 먹어.
17: 다 먹어야지.
16: 아니, 가니까.
17: 아니, 같이 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확인! 띠용띠용 퍼지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려워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나사가 점점 더 먼 우주로 나가면서 미국 기업들의 도움도 그만큼 더 필요해졌습니다.
1: 나사가 이 신기술에 투자하는 이유는 혁신을 이룰 기술이기 때문이죠.
0: 전보다 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탐사에 참여해 놀라운 우주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주 탐사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의 진행자 에밀리 캘런드렐리입니다. 나사가 로켓과 우주선을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과 계약을 맺는지를 알면 놀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나사가 먼 우주로 나갈 준비에 들어가면서 지구 저궤도 탐사는 아예 민간 기업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구 저궤도 탐사 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나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미국의 여러 민간 회사들 가운데에는 시에라 네바다사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드림 체이서라는 우주선을 제작 중인데 이 우주선의 원래 목적은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국제 우주정거장을 오가는 거였죠.
2: 나사는 다시 탐사를 하고 싶어 하죠. 달이나 화성이나 소행성 같은 데로 떠나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저궤도 탐사는 이미 이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기업에 전부 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0: 민간 기업들은 나사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주 정거장에 우주 비행사들을 실어나를 우주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2011년에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함께 중단됐던 일이죠. 시에라 네바다사를 포함해서 총 20개의 회사가 이 서비스를 나사에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 시행사를 선발할 때 3등 안에 우리가 남았고 그 후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두 회사가 선택되고 우린 3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못 탔죠.
0: 나사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2: 정말로 속상했죠. 우리 설계가 지구상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적합하다고 믿었어요. 다행히도 이런 마음이 동기가 돼서 우리 설계를 버리지 않고 화물선으로라도 신청하기로 했고 우주 화물선 계약을 따냈죠.
0: 드림 체이서호는 이제 나사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도록 설계된 상태입니다. 소중한 화물을 우주정거장까지 배달하는 일이죠. 이 우주선은 자동 무인 우주선으로 전개가 가능한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2: 일단 궤도에 올라서고 나면 드림 체이서호의 날개를 펼칠 거예요. 태양 전지판도 함께 전개해서 우주정거장에 도착할 때까지 우주선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전력을 공급받을 계획이고요.
0: 드림 체이서호가 도킹을 하고 나면 화물을 우주정거장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구로 다시 돌려보내야 할 화물이 있다면 드림 체이서호에 실으면 됩니다. 드림 체이서호는 소형 우주왕복선과 비슷한 모습인데 지구로 돌아온 후에는 활주로에 착륙합니다. 비행기처럼 말이죠. 우주선 안에는 우주정거장에서 보낸 값진 실험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
2: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진행한 실험은 극미 중력

0: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에서의 실험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 수 있어서 과학자들한테 값진 실험이에요. 그리고 실험 장비들은 우주 정거장에 있었을 때처럼 오염되지 않은 좋은 상태로 전달돼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활주로에 착륙해서 곧바로 실험 장비를 옮길 수 있는 우주선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1: 현재 드림 체이서 호는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이미 실전과 같은 형태의 대기권 내 성능 시험을 하면서 비행거리와 착륙 활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우주선이 지닌 모든 성능들을 보여주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시험용 우주선을 떨어뜨린 후에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와 동일한 궤도로 날게 하는 시험이에요.
1: 현재는 드림 체이서 호가 화물용 우주선으로만 설계돼 있지만 사실 아주 광범위한 성능을 갖출 수 있죠.
2: 드림 체이서 호는 굉장하죠. 우리는 다목적 우주 차량으로 불러요. 원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경해서 쓸 수 있고 우주 비행사도 태울 수 있거든요. 우주선을 조금만 변경하면 승무원들도 태울 수 있죠. 원하는 거라면 뭐든 싣고 날 수 있어요. 과학 실험용 장비를 실어 나를 수도 있고 인공위성을 수리하거나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조금 더 오래 머물도록 연료를 채우러 갈 수도 있죠.
1: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우주 여행이 훨씬 쉽고 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요즘 전 세계를 누비는 737 항공기처럼 많은 드림 체이서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싶어요. 앞으로 20년쯤 후면 드림 체이서가 우리 아이들이나 손자들이 우주 정거장에 갈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될지도 몰라요. 다들 우주 정거장에서 아름다운 지구를 감상하고 지구로 돌아와서는 어디든지 원하는 도시에 착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잠시 후 혁신적인 로켓 엔진을 제작하고 있는 한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3: 파시미르 로켓 엔진은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엔진이에요. 그리고 플라즈마란 엄청나게 뜨거운 가스를 뜻하고요.
1: 그리고 한 예술가가 나사와 협력해 변화하는 지구의 기후를 탐사합니다.
0: 큰 비전을 갖고 있는 나사의 누군가가 제 작품을 보고 이게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우주여행에서 나사와 민간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온 분야 중 하나는 보다 빠른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이 화성까지 가는데 9개월이 아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로켓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를 소개합니다. 에드 아스트라 로켓사는 화학 로켓 엔진과는 다른 종류의 연료를 써서 로켓 엔진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엔진을 바시미르 로켓이라고 부르며 전기를 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3: 바시미르 로켓 엔진은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엔진이에요. 그리고 플라즈마란 엄청나게 뜨거운 가스를 뜻하고요.
1: 프랭클린 챙 디아스는 전직 나사 우주비행사로 응용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줄곧 더 나은 로켓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해왔죠.
3: 플라즈마를 가리켜서 종종 제4의 물질 상태라고 부르곤 하거든요. 물질의 상태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고 학교에서 배우죠. 그리고 추가로 플라즈마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려면 열을 가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고체인 얼음이 있다면 거기에 열을 가해서 두 번째 상태인 액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더욱 많은 열을 가하면 세 번째 상태인 기체가 되고요. 그리고 기체가 된 물질에 더 많은 열을 가하면 플라즈마를 얻게 되는 겁니다.
1: 에드 아스트라사는 아직 로켓 엔진 시험 단계에 있고 나사가 이 엔진 개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 나사가 이 신기술에 투자하는 이유는 혁신을 이룰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인간을 화성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기술 사이에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걸 나사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1: 바시미르 엔진이 우주선을 화성까지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자로보다 수천 배는 성능이 좋고 훨씬 가벼운 원자로가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런 원자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하지만 그런 원자로와 전력만 어떻게든지 손에 넣는다면 화성까지 굉장히 빨리 날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짧으면

0: 한 달 남짓 만에 도착하겠죠.
1: 이 기술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태양열로 이 엔진을 가동시켜서 지구 저궤도 임무에 투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에서 400km 높이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데 있어도 여전히 지구의 중력에 조금씩 끌려 내려옵니다. 가끔씩 로켓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국제우주정거장을 원하는 궤도까지 다시 밀어야 하죠.
0: 지금은 이 작업을 기존의 화학 로켓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자면 연료를 가지고 올라가야 하고 이 과정엔 아주 많은 비용이 들죠. 플라즈마 엔진도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플라즈마 엔진은 화학 로켓이 쓰는 연료의 10분의 1밖에 쓰지 않기 때문에 우주까지 가져가야 할 연료의 양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우주까지 실어 나르는 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1: 에드 아스트라사가 엔진을 이용해서 추진하려는 또 다른 프로젝트는 지구 저궤도의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현재 우주에는 수명이 다 된 인공위성 수천 대가 떠다니고 있죠.
0: 우린 떠다니는 인공위성들을 잡아서 저궤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까지 밀어서 올리든가 아니면 지구 대기권으로 끌어내려서 대기권에서 연소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작업은 비용이 저렴해야 돼요. 플라즈마 엔진은 적은 연료를 쓰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도 적합하단 거죠.
1: 하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를 가장 매료시키는 건 역시 인간을 화성에 보내는 임무일 겁니다. 이때도 바시미르 엔진이 해답이 될 수 있죠.
0: 우리가 원하는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많아요. 그게 미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기를 빌어요. 이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인간이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1: 잠시 후, 그린란드에서 빙하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던 나사가 시각예술가를 한 명 초대했습니다.
2: 실시간으로 붕괴되고 있는 빙하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단절된 생활을 하는지 새삼 와닿았죠.
1: 나사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지구의 극지방을 관찰해왔는데요.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려하고 있죠. 이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사와 시각예술가 한 명이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저스틴 브라이스 과리글리아는 사진작가이자 예술가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2: 전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하는 걸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1: 그의 작업실은 뉴욕 브루클린에 있습니다. 여기 그의 작품이 여러 점 전시되어 있는 게 보이죠. 얼핏 보기에는 사진 같지만 정확히는 사진이 아닙니다.
2: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는 크기가 큰 그림들을 기계로 그리고 있어요. 작품에는 아크릴 물감을 쓰는데 프린터가 준비된 이미지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하지만 그림의 원본은 전부 사진이에요.
1: 최근에 저스틴은 나사와 손을 잡고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2: 저는 그린란드의 대륙 빙하에 완전히 매료돼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주로 상업용 항공기의 창문 너머로 사진을 찍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나사도 지구과학 탐사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린란드 상공을 날아다닌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걸 알아내자마자 나사 본부에 전화해서 시각예술가로서 나사의 프로젝트에 동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1: 그러자 나사는 빙하로 가득한 나라인 그린란드에서 수행하는 임무에 저스틴을 초대했습니다.
2: 처음 두어 차례 비행을 할 때는 제가 완전히 엎드린 상태로 비행기 조종사의 발치에 있는 작은 창문 쪽에 제 카메라를 고정해두고 촬영을 했었어요. 나사 측에서는 그린란드의 빙하와 육빙, 해빙, 그리고 빙상 같은 걸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최첨단 기기와 장비들을 동원해서 탐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기도 하고요. 실시간으로 붕괴되고 있는 빙하를 눈앞에서 보는 순간 그렇게 막대한 양의 얼음이 그렇게나 빠른 속도로 녹아서 방글라데시 해안이나 플로리다 해안까지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0: 단절된 생활을 하는지 새삼 와닿았죠.
1: 이 임무에 참여한 후 저스틴은 대중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0: 지금 제 왼쪽 어깨 너머에 있는 작품의 제목은 북극해 1이라고 해요. 이건 제가 나사와 함께 그린란드 상공에서 진행했던 임무 도중에 찍은 사진이죠. 이 그림 안에 있는 하얀색은 전부 해빙이에요. 이게 해빙이 부서지는 장면이고요. 이 지역은 지구에서도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곳이죠. 큰 비전을 갖고 있는 나사의 누군가가 제 작품을 보고 이게 대중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 저스틴은 다른 방식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죠. 산업혁명 이후 지구가 겪은 평균 온도 변화 그래프를 문신으로 몸에 남긴 겁니다.
0: 제 오른팔엔 188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의 온도 변화를 새겼어요. 지구의 표면 온도 변화를 그린 거죠. 그런데 1950년대쯤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높아져요.
1: 만약 남은 빙하 대부분이 녹는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미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스틴은 이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바일 장치용 어플을 제작했죠.
0: 전 애프터 아이스라는 어플을 만들었죠. 이 어플을 열자마자 장치가 여러분 얼굴을 잡아서 화면에 여러분 얼굴이 나오게 되고 이 화면의 수위가 얼마나 될지가 나오죠.
1: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보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제가 애프터 아이스 어플을 보고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만 근처는 2080년경이면 이미 8.5m 깊이까지 물에 잠길 거라고 나오네요. 엄청나군요. 저스틴은 계속해서 나사와 손잡고 꾸준히 변화하는 그린란드의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아주 흥미로운 새 우주선의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델라웨어의 한 회사로 가봅니다.
2: 우주까지 나가서 뭔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봐야죠.
1: 2011년에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끝난 후 미국 우주비행사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 갈 때마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나사는 이러한 의존을 끝내기 위해 민간회사 두 곳에 지구 저궤도까지 우주비행사들을 실어나를 우주선 제작을 맡겼죠. 그중 한 곳이 바로 보잉사인데 현재 CST-100 스타라이너라는 우주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선은 아틀라스 5호 로켓을 이용해 저궤도까지 올라갈 예정이며 한 번에 최대 7명의 우주비행사를 실어나를 수 있죠. 지구로 귀환할 때는 우주선이 낙하산을 이용해서 땅에 착지하고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에어백도 사용합니다. 보잉사는 착륙용 에어백 제작을 위해서 ILC 도버라는 회사를 고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ILC 도버사의 설계 디자이너인 맥건 딕슨을 만나러 왔습니다. ILC 도버사는 화성에 안전하게 착륙한 탐사선 3대의 착륙용 에어백을 제작한 전적이 있죠. 에어백은 ILC 도버사의 전문 분야들 중 하나입니다. ILC 도버사는 뭘로 유명하죠?
2: 우주복으로 유명한 회사예요. 그게 주된 사업이죠. ILC 도버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우주복 만드는 회사요 하죠. 아폴로호 임무와 우주왕복선 임무마다 우주복을 담당했었고 우주정거장에 있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갈 때 착용하는 우주복도 만들고 있어요. 우주비행사가 우주를 떠다닐 때 입고 있는 흰색 우주복, 달에 내릴 때나 달 표면을 걸을 때 입었던 우주복도 우리 거죠.
1: ILC 도버사가 제작에 참여한 CST-100 스타라이너는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안전하게 착륙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2: 에어백을 우주선에 부착하는 식으로 모형에 부착한 후에 땅으로 떨어뜨리는 실험을 지금까지 숱하게 해봤어요. 땅에 떨어뜨리는 실험은 사막까지 나가서 진행하곤 하죠.
1: 에어백은 4개면 충분히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지만 CST-100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2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2: 나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뭔가 고장나도 시스템이 돌아가게 준비를 해요. 우주까지 나가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만

0: 반반의 준비를 해둬야죠. 그래서 항상 대안책이 따로 있어요.
1: 에어백을 제작할 때 어려운 점은 에어백이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0: 우리는 백트란이라고 하는 고강도 섬유를 사용해요. 우리 에어백은 열차폐 바로 아래에 부착하고 지구로 내려올 때 열차폐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부풀게 돼 있죠. 에어백은 착륙 후에 땅을 긁으면서 굴러도 찢어지거나 산산조각이 나지 않는 견고함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1: 우주선이 하강하다가 예상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 물로 떨어지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0: 나사 랭글리 연구소에 가서 거기 있는 풀장에서 테스트도 해봤어요. 물로 곤두박질 쳤을 때 에어백이 원하는 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거쳤죠.
1: 또한 보잉사는 자동차 충돌 시험에 쓰는 더미를 이용해서 착륙 시 우주 비행사들이 느낄 충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CST-100 스타라이너가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은 미국에서 제작된 신형 우주선으로 지구 저궤도까지 올라가고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을 우주에서 다시 지구로 데려오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분은 어떤가요? 제 생각엔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은데요.
0: 전 그저 신이 날 뿐이에요. 우주 산업에 몸을 담고 우주 탐사 분야의 일원이 되는 게 저한테는 꿈만 같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델라웨어주에서 이런 일을 해내서 더더욱 신나고요.
1: 나사는 더 먼 우주로 진출할 준비를 하면서 지구 저궤도에서의 탐사를 맡길 만한 민간 회사들을 찾아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우주정거장까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할 드림체이서호는 시에라 네바다사가 제작하고 있죠.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작이에요. 즉 나사가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사는 거죠. 우리가 차를 렌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사의 경우엔 차 대신 우주선을 렌트하죠. 그리고 렌터카의 조건을 다 충족한 후에는 드림체이서호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직접 재산권을 우리가 소유하니까요.
1: 그리고 나사의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처럼 먼 우주를 탐사하는 임무에도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은 나사가 고안한 파트너십인데요. 정부가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불하고 민간 부문에서 나머지 50%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반반씩 내는 거죠. 미국 정부를 파트너로 두면 크나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에게도 아주 좋은 거래예요.
1: 우주 탐사 산업 분야는 모든 작업을 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에 의존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과학에 흥미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우주 탐사 분야에 새롭게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주어지고 있죠. 가능성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만큼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에밀리 캘런드렐리였습니다. 더 유익한 탐사로 다시 만나요.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완연한 봄이 흐르는 구례. 천년고찰 화엄사의 암자 부충암에는 5월이면 외국인들이 찾아듭니다. 차를 배우기 위해 구례를 찾는 사람들.
1: 오!
0: 주거 공간이 자연을 품었습니다. 300년 고택의 은은한 향기.
2: 두 분 행복하십니까?
3: 어때요?
4: 그렇죠.
0: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지리산 대나무를 깎아 자연의 바람을 만드는 장인. 대나무 숲을 일군 아버지의 뒤를 이은 길. 자연의 맛, 정신, 바람. 자연으로 가는 길목 구례로 떠나보시죠. 생명의 땅 전라남도 구례. 오늘은 천년고찰 화엄사의 고즈넉한 암자 부충암을 찾아갑니다. 지리산 속 유서 깊은 불교 문화의 요람 화엄사. 그곳에 고요한 암자 부충암이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를 얻어가는 곳이라고들 하죠. 부충암의 법당 천불보좌는 천명의 부처님을 모신 곳.
5: 여기 천불법당을 구품연화세계를 표현한 법당입니다. 구충 단계의 마지막 완성의 뜻이 있는 구층을 씁니다. 그래서 구충암입니다.
0: 천불보좌 계단 옆에 있는 선방. 모가나무 고목을 사용한 기둥은 쓰임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5: 올라오는 가지 두 개를 없애고 나서 이것만 튼튼한 제일 튼튼한 것만 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잘못 본 거죠. 절대 거꾸로 된 게 아닙니다.
0: 구충암에는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야생 차밭이 유명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찾아오죠. 퇴비나 비료도 없이 가지를 잘라내는 전정 과정도 없이 자란 청정한 지리산 숲속 야생 녹차밭.
5: 여기는 화엄사 뒤에 있는 차밭인데 이 봄에 한 이렇게 지금 따면 며칠 있으면 여기 새순이 나오는데 지금 따는 것은 첫물.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따는 것을 두물. 이제 그 딱 두물밖에 안 따요.
0: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할까요?
6: It's a great community of people here. Bunch of people coming in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t's really nice to form sort of communities here and there with people. They'll go and you meet new people, you form new communities. And it's a lot of fun.
7: 뭐 차담 같은 걸 통해서 깊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뭐 상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에 대해서도 알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뭐 건강해지는 거는 물론이고 근데 몸이랑 정신이 전체적으로 다 맑아진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0: 똑똑 찻잎을 따다 보면 궁금한 것들도 많아집니다.
8: 선생님, 어떤 년 이 차나무이에요? 어떤 년?
5: 얼마 동안 됐냐고 차나무?
8: 네.
5: 이거는 이 차나무는 그래도 100년 이상은 될 것 같아.
8: 어떻게 알아요?
5: 나무 크기 보고 이런 가지 종류 보고
9: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좀 더 파보면은 뿌리가 실제 하나야.
5: 자, 감히 봐봐. 여 밑에 뿌리 하나. 우리 가지 이렇게 많아. 이해하겠지? 이게 이제 이거는 한 300년 정도 된 거.
0: 하나라도 알려주고 싶은 덕재 스님. 질문 하나에도 신이 나서 설명합니다.
5: 스님이 더 많이 따라간...
0: 한 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올라오듯 같은 찻잎 하나로도 덕금차, 후발효차, 발효차 그 맛도 다양하게 즐긴답니다. 이제 차잎에 깊이를 넣을 차례. 70도에서 100도 사이 온도에 따라 떫음과 쓴맛, 향이 달라집니다. 찻잎을 비비는 유념 과정은 찻잎의 형태를 잡아주면서 수분과 부피를 줄여주는데요. 수액을 내어 잘 우러나게 합니다. 건조 후 비로소 차가 완성됩니다. 자, 선방에서 차 한잔 하실까요?
5: 그거 먹고 싶어요?
8: 네.
5: 왜, 어떤 차인데?
8: 브라이언, 만들었어요.
5: 마셔봐요. 나는 차를 마실 때 향을 맡기보다는 마셨을 때 내가 얼마만큼 편안한가 그걸 잘 느끼는 게 더 좋다고 봐요.
2: We enjoy the first tea from this year.
5: 이건 브라이언이 만든 차.
0: 우리 외국 손님들 차 맛 어떻습니까?
8: 오.
3: 와우. 어때요?
8: 괜찮아요. 좋아요.
5: 브라이언. 자꾸.
4: 좋아요.
0: 차 한 잔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고 황금 마니차에 염원을 담아보는데요. 찻잎을 만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마니차를 돌리는 마음과 닮아있는 듯합니다. 마음의 정화 그리고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
9: 이 좋은 데 와가지고 항상 즐거움만 느끼고 갔으면 하는 거고 항상 왔던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거. 그게 상부 더 좋을 게 뭐 있어요.
0: 차와 문화의 깊이를 경험하고자 온 사람들.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에서 천천히 흘러도 괜찮다는 평안에 이르렀습니까? 이번에는 자연을 들여놓은 듯한 고택을 찾아가 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 그야말로 배산 임수, 남도 최고의 명당. 운주루 곡전제와 함께 구례 3대 전통가옥 쌍산제입니다. 쌍산제 입구에 다다르면 꼭 한번 맛봐야 하는 샘물이 있다는데요.
3: 아무 맛이 안 나는데? 무슨 맛이?
10: 응?
3: 아무 맛 안 나는
10: 맛있다 물. 그래야지 이 사람아.
3: 아니 아무 맛 안 나는 물이 최고라 그랬어.
10: 아 그래?
0: 7년 가뭄의 석 달 장마에도 물량이 일정하다는 강물샘. 천년 마을의 이슬처럼 달콤하고 신령한 샘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죠. 집주인은 안에 있던 샘을 이웃들이 자유로이 마시도록 담장을 새로 쳐서 집 밖으로 내었다는군요. 선비정신을 실천한 해주 우씨 가문의 주택이지만 집주인은 사람들에게 이곳을 개방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곧 덕을 쌓는 문이다. 선비다운 삶을 실천한 선조들의 정신처럼 현 주인은 이곳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덕을 쌓는 거라 여겼던 것일까요? 울창한 대숲 사이로 햇살이 내리는 또 다른 정원에는 별채 거연당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해주오씨 27대손 오경영 씨를 만났습니다.
11: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이제 그때 이제 예전부터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사람 사는 집엔 늘 사람 발길이 끊어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컸죠. 이제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 너른 집에 우리 두 내외가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

0: 해서 이제 사람이 자주 찾는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집으로 우리 문을 열자 해서 이제 개방을 하게 됐죠.
1: 쌍산재는 23세 손 어르신께서 서당체를 짓고 당신의 아호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데요.
0: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님하고 주로 생활을 많이 했던 이제 서당입니다. 여기가 이제 글 공부하던 곳이고요. 이제 여기로 오면 할아버님이 늘 이쪽 오른쪽 방에 기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앞에 뱃마루 위에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늘 거기 앉아서 글 보시면서 또 정원도 가꾸시고.
1: 둘러볼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집. 주거지를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0: 그냥 뿌리 지킴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1: 사계절 색과 향을 품은 수목이 피고 지는 쌍산재. 자연을 담아낸 이곳을 찾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2: 200년 정도 된 고택이라고 하는데 잘 보존돼가지고 되게 마음이 흐뭇한 것 같아요.
3: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는 익숙함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원도 잘돼 있고 돌담 애스럽게 잘돼 있고 끝까지 되게 넓잖아요.
1: 전통과 역사적 가치를 갖는 이 공간에 깊이 있고 섬세함을 더한 손길이 있습니다.
4: 오늘은 이제 봄의 푸르름과 새싹이에요. 새싹 자체로 너무 이쁘거든요. 그 시시각각 하루하루 변하는 색깔 자체가 너무나 선명하게 변해가요.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연과 접하고 가까이 해서 자연을 좀더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야생화랄지 모든 풀과 나무는 봄에 가장 옅을 때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냥 꽂아도 그냥 그 자체가 예뻐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1: 종갓집 며느리이자 가문의 정원을 가꿔내는 아내.
4: 날씨가 참 좋다. 가죽 나무 순부각이라고 이렇게 조금 큰 잎은 좀 크거나 이제 가지가 많이 큰 잎은 부각으로 이렇게 말려서 나중에 해 먹습니다.
5: 언제 배우셨어요?
4: 아유, 뭐 배운 거는 딱히 뭐 기간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결혼하면서부터 어머님이나 저기 할머님들이 하시는 거 그냥 그대로 보고 맛보고 이제 수시로 그냥 옆에서 많이 거들었죠.
1: 종갓집 음식에도 통달해 손님들에게 내주기도 합니다.
4: 오늘 햇빛이 너무 좋아서 먼지도 없고 그래서 부각 말리기 딱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종가에서는 항상 그 모든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게그 내려오는 풍습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쑥떡할 때, 설이나 명절, 그 다음에 제사 때 쑥떡하게 쑥 말리고. 그다음에 모가는 이제 차로도 마실 수가 있거든요.
1: 예약을 통해 쌍산재 종갓집 다과상을 맛볼 수 있다는군요. 하, 알록달록 정성과 멋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4: 우리 종갓 내림다과를 드시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상차림하고 있습니다.
1: 종가 내림 다과상을 좀 살펴볼까요?
6: 이건 뭐예요?
7: 육포 같은데.
8: 어? 육포에다가 잣가루. 이것은 인삼.
7: 함양계.
4: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 집만의 다과상이에요. 이제 쌍산 할아버님이 유학자시다 보니까 뭐 과하게 그 식사를 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드실 때 이제 멀리서 오신 그런 학자분들 대접할 때 주로 내오던 다가거든요.
7: 지금 아주 잘 갖춰진 그런 한상인 것 같아서 정말 엄청 대접받는 기분,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주시면은 정말 한 걸음에 달려올 것 같아요.
4: 거기는 이제 저기 탱자차예요. 연용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1: 구례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으로 가는 길.
7: 정말 골고루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사찰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0: 위에다가 이렇게 작가루를 얹는 것은 또 처음 봤어요. 아, 이렇게도 유포를 먹을 수 있구나. 예.
1: 풍경에 눈이 호강하고 청가란 사과의 잎도 호강하는 구례. 나들이 오신 소감 어떠신가요?
2: 그 움치 있으니까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대소리하고 뭐 바람소리하고 그 차밭에 그거랑 보면은 정말 좋겠다, 힐링 되겠다 그러고 꼭제 딸내미랑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좋네요.
1: 대를 이어 갖고 가는 고택의 정원.
3: 두분 행복하십니까?
4: 어때요?
5: 그렇죠.
4: 특히 오늘 같이 봄날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또 우리 자연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 날씨와 푸른 이파리 보는 것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어른들이 하셨던 모든 그 말씀과 모든 그 대처가 참 현명하셨고 그때 당시는 참 답답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참 잘하셨고 제가 많이 본받고 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5: 고마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나이를 들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이제 답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1: 쌍산재에서는 자연을 닮은 인생을 느낍니다. 자연으로 가는 길목, 구례에서 이번에 찾아간 곳은 광희면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의 바람을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청명한 이 소리 들리십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가득한 이곳은 지리산에서 자라난 울창한 대나무 숲.
6: 안녕하세요.
7: 예, 안녕하세요.
6: 여기가 대밭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7: 여기 대밭이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대나무 자르려고 톱하고 나다고 가지고 왔어요.
1: 뭔가를 찾고 계신 듯한데요.
7: 대나무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대나무 고르고 있는 거예요.
6: 이 대나무를 어디다 어떻게 쓰시길래?
7: 저는 이 대나무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부채를 만듭니다. 두들겨 보죠. 이렇게 탁한 소리가 나면은 나이가 젊은 대나무. 예.
6: 얘는요?
7: 예. 조금 맑잖아요, 소리가 더. 죽순으로 올라올 때부터 굵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대나무의 이 살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속살이. 예, 그래서 아주 단단한 대나무를 골라야 되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는 대나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면 얼어서 죽는 식물이에요. 그 강가가 아닌 산에서 수분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대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란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아주 강하게 클 수밖에 없어요. 단단하게. 가늘게 살을 뽑아서 만드는 바람을 내는 부채를 만드는 재료로 쓰기에는 이 지리산 지역에 사는 대나무가 제일 좋았다 그래요.
1: 꿋꿋하게 자란 강한 대나무를 싣고 돌아온 것은 부채를 만드는 공방이자 갤러리.
8: 대밭에 다녀왔습니다.
9: 고생하셨네요. 네.
7: 제가 만드는 부채 마케팅을 좀 도와주고 있는 친구예요.
9: 부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채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체험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여기가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맡고 있습니다.
1: 태극 문양은 태극선. 그중에서 손잡이가 있으면 단선이라고 한답니다.
9: 오치를 염색을 한 거예요. 이 손잡이에도 이제 오치를 입히고, 나전을 입혀서 좀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만든 부채입니다.
1: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를 닮은 부채는 미선이라고 부르는데요.
9: 이렇게 촘촘하게 가늘게 살을 뽑는 것도 기술이지만 이 틈 없이 촘촘하게 놓는 것도 기술이에요.

0: 커도, 부채가 커도, 부채가 작아도 휘어짐이 남다르죠? 여기 있는 부채가 좀 다르죠? 수입을 할수 없는 유일한 부채이기도 하고,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합죽은 대나무 겉대를 가지고 만든 건데, 그 표면을 아주, 아주 얇게 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두 개를 악교로 합쳐서, 두 개를 합쳤다 해서 합죽선이에요. 보시면 꼭 하나인 것처럼 굉장히 얇고 정교해요.
1: 펴고 접는 부채는 접선. 단선과 접선을 모두 만드는 장인은 드물답니다. 김주영 장인이 바로 모두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집에 가까이 와가면은 이 아버지 대나무 쪽에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 딱딱딱딱 보다 보면 아, 아버지 대나무 제쪽으로 계시는구나.
1: 할아버지부터 3대를 이어온 일. 대나무 채집부터 부채 완성까지 전 과정을 해내는 장인은 구례에서 유일하답니다.
3: 뭐해? 대나무?
2: 예, 대상고 있어요. 예.
1: 살이 아닌 통 대나무를 삶는 작업은 제작 과정 중 가장 위험하다는데요.
3: 잿물을 넣고 삶았어요. 잿물 넣고 삶으면 속에 이제 띠니 빠지고.
1: 과거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는군요.
3: 방학 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거들어준다고 하다가 빠졌네. 나 여기서 풀 떼고 앉았는데 막 엄마 그러더라고. 우물경아가 빠져버렸어. 막.
1: 대학생 때 입은 화상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3: 그 뒤에는 또 손을 다쳤어가지고 많이.
4: 이 손가락도 지금 수술이는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3: 우리 아들이 이 일하고 살까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어. 나만 하고 말 걸로 알았는데.
1: 고단한 세월이 쌓여가도 멈출 수 없었던 부채 제작. 녹록지 않은 현실도 그의 의지를 막을 수 없었죠.
4: 1.2mm, 1mm, 0.7mm, 0.4mm입니다.
1: 부채 한 개에 국수 가락처럼 가는 부채살이 250개가 들어가 있답니다. 살 녹기는 40년 넘게 해온 어머니도 장인급.
4: 살을 휘어서 이렇게 살 자체로 디자인을 했다는 게 지금 현재 세대보다 훨씬 더 멋을 아는 분들이 아니었을까, 조상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1: 대학에서 과 수석까지 했던 아들이 이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말렸던 어머니도 이제는 기특하고 감사하답니다.
5: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각오가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없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 대를 이어서 했는데 그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앞으로도 저의 일을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아버지가 일군 대나무 숲. 그 대나무로 만드는 자연 바람.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 차이 풀어 만든 녹차. 조상의 정원을 이어서 가꾸는 부부까지. 구례는 자연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6: 소고기 마지막이에요. 아, 주세요. 두 마리만 사세요.
3: 경치 좋고, 인심 좋고.

그럼 이게 수달 발자국입니다. 이 섬진강이 얼마나 깨끗하고 오래 갈 수 있냐는 거는 수달이 얼마만큼 많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첫 무대는 뭐 생각나죠. 그때는 나 언제 무대에 서나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던 때라 민순이 언니 뒤에서 제가 리듬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무대에 대한 공포증도 없었고 제가 할 거 다 하고 나왔던 깜짝 놀랐어요. 허거 나 벌써 40년 된 거야? 제가 저한테 좀 인색한 편이라. 사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꾸준히 신곡을 냈긴 했지만 주위에 물어보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한번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제 시작인데. 예, 안녕하세요. 김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에 좀 힘 좀 썼습니다. 네. 팬클럽에서도 와주시고. 제가 팬클럽이 아직도 있습니다. 4집에 있는 곡입니다. 싫어요. 들려드릴게요.

0: 어때요? 이게 훨 낫죠? 제가 지금 데뷔한 지 40년째거든요. 예, 86년도에 데뷔해서 지금 2026년도니까 깜짝 놀랐죠. 제가 제일 먼저 놀랐어요.
1: 그때 무대를 보면은 저

0: 그러다가 진짜 어디 부러지겠다 할 정도로 파워풀한 무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런 열정은 어디서 다시 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노래 가사들을 보면은 가사가 정말 좋아요. 가장무도회라는 가사가 사랑하지 않아도 애인 될 수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축제를 하네. 때론 사랑하지만 애인 될 수 없는 고독한 사람들이 축제를 하네. 이런 가사는 정말 시 아니에요, 시? 솔직히 뭐 제가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때인데도 아니 어떻게 그 어린애가 이런 심오한 가사를 불렀을까 제가 감탄하죠.
1: 약간 김한선 하면 댄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가사는 별로 귀담아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 노래 가사들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 철학적인 가사를 오늘은 마음껏 만끽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예, 가장무도회 갑시다. 자, 준비되셨죠?

가사가 심오했죠? 30년 전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잠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릴 때 한 10살 때부터 좀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데 피아노 칠 일이 별로 없었죠? 제 노래 중에서 가요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로 1등한 곡이에요. 나만의 것이에요.

0: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40년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내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가 가장 좋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노래는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저를 이렇게 가사로 표현하면 딱이 가사가 저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합니다.
1: 제가 늘 짝사랑하는 곡입니다. 가사로 나를 바꾼다면 딱 이거다라는 노래가 모노드라마입니다. 너무 어릴 때 저는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음악이 좋고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이 매니저가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다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니까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고 안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잃어버린 거야. 계속 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음악이던 그림이던. 제 그림은 거의 한 99.99%가 저의 자화상이에요. 난 아직도 날막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어린애가 지금 아직 있구나. 너무 어린애라 얘가 클려면 한 50년 걸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녹음한 곡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죠? 파도 들려드릴게요.

0: 예. 처음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죠?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쭉 신곡을 발표를 해왔어요.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들도 너무 좋지만
1: 사실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노래들도 있는데 그래도 좀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들이에요. 밴드랑 하면 참 좋겠다 했던 곡들. 저는 좀 안 좋은 것만 보이죠, 제 눈에는. 예쁜 것보다는 좀 못난 게 더 보이고 댄스 뮤직 하는 사람이 이 나이까지 하는 건 조금 무리수다. 근데 이제 정말 즐거운 무대일 때는 정말 너무

0: 너무 행복하죠. 제가 지난번에 공감했을 때 코로나 때여가지고 객석에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관객이 나한테 줬던 에너지가 엄청났구나라는 거를 그때 또 느꼈죠.
1: 보니까 제 세대도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여기도 참 젊은 아드님과 아닌가? 미안해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 미안해. 실수한 것 같아. 친구예요? 같이 왔어요? 잘생기셨네, 두분 다. 뭐 제가 얼마나 더 가수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죠? 뭐 40년을 했는데 뭘. 예. 예, 사실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위기 좀 바꾸겠습니다. Are you ready? 리듬 속에 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 하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 됐네요. 말이 돼요, 이게? 오, 나 지금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피에르 노리보고 지금 가겠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저는 해외에 다녀오면 꼭 김치찌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혀로 느껴지는 짠맛만 경계하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1인분 먹게 되면 나트륨이 약 1900에서 2000mg 포함되어 있어서 한 끼 식사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꽉 채울 정도로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은 더 나트륨 함량이 많아서 1인분에 2000에서 3000mg 이상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케찹, 드레싱, 심지어 달콤한 베이커리류에도 맛의 밸런스를 위해서 설탕과 함께 엄청난 양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과 혈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심장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 섭취 제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짜게 먹는 나라, 일본은 장수한다 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국가별 소금 섭취량 지도입니다. 파란색이 소금 섭취량이 적은 나라이고 붉은색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전반적으로 붉은색에 가깝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세계에서 가장 섭취량이 많아서 6g 정도 섭취하고요. 한국과 일본, 탑 몇 개 국가는 아니지만 우리 상당히 높아서 하루 한 5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WHO 권장량이 하루 2g인데 그거의 2.5배에 달하는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고혈압 유병률도 낮고 수명도 긴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를 늘어놓으면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조절 상황은 일본도 좋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수치로는 더 좋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국민들 성향과 의료 정책, 그다음에 국가의 노력 등이 같이 상호작용한 결과죠. 일본의 수명이 길지만 이제 한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인 기대 수명은 84.8세, 한국인은 84.4세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수명이 긴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요소는 채소와 등푸른 생선 섭취가 많은 식습관입니다. 비만 유병률이 낮은 점,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테고요. 또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한몫할 겁니다. 아마 일본이 염분 섭취를 더 효과적으로 줄이면 고혈압 조절률도 더 좋아질 거고요. 수명도 더 길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는 나트륨과 소금, 염분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금과 염분은 같은 이야기고요. 소금은 화학적으로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염화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2g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이 되고요. 소금 5g이 어느 정도냐면 작은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갈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동안 이 한 숟가락 분량의 소금만 섭취하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입니다. 나트륨과 염분 개념이 자꾸 혼동되어서 사용돼서 2g인지 5g인지 헷갈려서 최근에는 나트륨 양으로 통일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 권장량은 하루 나트륨 2g 미만입니다. 한국인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0년경에는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약 4.8g, 거의 5g에 가까웠었죠. 소금으로는 무려 12g이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는 나트륨 섭취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보건당국의 노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 속에서 많이 줄어서 최근에 3g 정도까지 내려갔고요. 여전히 권장량의 1.5배를 먹고 있는 거긴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섭취량이 높은 걸로 기록되고 있어서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미국 가서 음식 먹으면 그렇게 짠데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식단의 특성상 숨겨진 나트륨이 꽤 많습니다. 국물 요리입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간 나트륨 양이 1g에서 2g이거든요. 하루 권장량이 2g인데 김치찌개만 드셔도 2g을 채울 수 있다 보니까 국물까지 다 드시게 되면 한 끼 식사만으로 하루 권장량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보다는 건더기에만 집중하시도록 말씀드리고요. 또 가공식품들, 햄, 라면, 그 외에도 식빵, 시리얼에도 의외로 나트륨이 꽤 들어있거든요. 음식의 풍미와 이제 보존을 위해서 나트륨을 좀 넣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보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소금에 민감한 걸까요? WHO 발표를 보면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WHO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89만 명의 사망이 과도한 소금 섭취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혈압을 상승시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그 외에도 심혈관 질환, 위암, 비만, 골다공증, 어지럼증 일으키는 메니에르병, 만성 콩팥 질환 일으키는 원인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비감염성 질환의 부담을 줄이는 굉장히 효과적인 가성비 높은 조치입니다. WHO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1달러를 투자하면 12달러만큼의 국민 건강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12배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가성비가 높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성분이고요. 진화 과정을 돌이켜봐도 생물이 육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바다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나트륨이 많은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나트륨이 우리 신진대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고 우리는 필수적으로 나트륨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4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계속해서 염분 부족에 시달려왔습니다. 지금처럼 소금을 마음껏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건 불과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불과합니다.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 인류는 고기나 물고기 등 자연적인 섭취를 통해서만 염분을 보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섭취한 나트륨 양은 아마 하루 2g을 넘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수렵 채집인들이 있거든요. 아마존이나 에스키모 같은 일부 부족들에서 수렵 채집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식단을 분석해보면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2g을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로 바뀌었잖아요. 농경사회에서는 오히려 나트륨 섭취가 더 힘들었습니다. 식단이 고기가 줄어들고 곡물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나트륨 섭취가 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금이 부족해서 국가에서 전매제도를 통해서 소금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에게 역사적으로 소금은 구하기 힘든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4만 년, 아니 그보다 더 전에 호모사피엔스 등장 이래로 수억 년 동안 부족했던 염분이 최근 50년 사이에 갑자기 풍족해진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몸은 부족한 염분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우리는 아직 그 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는 나트륨을 조절하는 호르몬 시스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RAS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이름이 복잡하지만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능은 소금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소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몸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켜내는 역할입니다. 소금이 부족한 환경을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의 몸은 소금이 들어오면 배출하지 않고 몸 안에 가둬놓도록 진화가 됐습니다. 현대사회처럼 소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 몸의 시스템은 과도한 나트륨을 원활하게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고염분 시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런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나트륨이 수분을 끌어들이게 되니까 혈액량이 늘어나고 체액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염분은 그 자체로 혈관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요. 나트륨 채널을 활성화시켜서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축적되게 되면 혈관은 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딱딱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경직도가 증가하게 되면 특히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특히 수축기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오히려 이완기 혈압은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수축기 혈압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처럼 풍족한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했던 메커니즘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트륨 섭취가 어떻게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소금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낮아질까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대쉬 연구입니다. 1990년대 말에 이루어진 대쉬 연구는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요법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연구였었는데요. 연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서 연구에 참여한 분들에게 두달 동안이나 매일 세끼 식사를 계속 배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배송된 음식만 드세요라고 했던 연구였었고요. 식단과 소금 섭취량을 철저하게 통제했었던 연구였었습니다. 대조군은 일반적인 미국인 식단을 제공하고 연구 대상군은 대시 식단으로 채소, 유제품, 견과류가 풍부하고 여러 영양 성분이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제공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트륨 섭취에 따라서 또 세군이 있었는데요. 고염분, 중간염분, 저염분 세 단계로 나눠서 혈압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고염분군은 하루 3.5g, 중간염분군은 하루 2.3g, 저염분군은 하루 1.2g의 나트륨을 섭취하도록 음식을 제공했고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소금 섭취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혈압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염분에서 중간염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 혈압은 약 2mm 머큐리 감소하고요. 중간염분에서 저염분으로 줄이게 되면 수축기 혈압이 약 4.6mm 머큐리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 말하는 고염분이 2023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에 해당한다는 점이고요. 이런 연구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WHO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2g 미만으로 줄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시 연구의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저염식과 건강한 식단이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나트륨 섭취량 조건에서도 영양이 풍부하고 다양한 대시 식단을 제공하게 되면 혈압이 추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금만 줄이는 걸 넘어서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견과류 등 함께 섭취하게 되면 혈압도 낮추고 심혈관 건강에도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적은 노력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혈압 강화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혈압 진료 지침에서는 약물 치료 전에 생활 습관 개선의 첫 번째 항목으로 소금 섭취 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섭취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죠. 짜게 먹었더니 몸이 더 편해졌다. 싱겁게 먹는 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아주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염분 민감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제한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정도가 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반응의 차이가 있고 이걸 과학적으로 염분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염분 민감성은 짠 음식, 고염분 식사를 했을 때 콩팥에서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에서 체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상승한다라는 설명이고요. 전체 성인의 한 25에서 30%가량이 그다음에 고혈압 환자에서 5, 60%가량이 염분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절반은 염분 민감성이 없고 이런 분들은 염분 섭취를 줄여도 혈압 강화 효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인종적으로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염분 민감성이 높고 동아시아인들도 다른 인종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조금 더 염분 민감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염분 민감성이 낮으니까 짜게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염분 민감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싱겁게 드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먹었더니 몸이 개운해졌다는 내용이 한때 유행했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에 좋지 않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의 RAS 시스템. 이 시스템은 소금이 부족할 때 소금을 악착같이 지켜내기 위한 시스템이지 많이 들어온 소금을 배출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보는 심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은 소금물을 드시거나 나트륨 섭취가 과한 경우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액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폐에 물이 찬다든지 몸이 붓는다든지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를 저는 많이 접하고요. 이렇게 고혈압, 심부전, 만성 콩팥병이 있는 분들에게 과도한 소금 섭취는 약이 아니라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건강 효과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짠 물을 드시면 삼투압 때문에 장세포에서 염분을 빨아들이고 장내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장운동이 활성화돼서 배변에 유리한 점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삼투압을 높여서 배변을 도와주는 변비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금 섭취는 다른 건강에 안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변비를 위해서 소금물을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꼭 소금물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따뜻한 물을

한잔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주고 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소금물이 아니라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안 드시는 여성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소금물을 통해서라도 수분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꼭 짠 소금물이 아니어도 그냥 맹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비정제 소금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성분을 분석해보면 이런 비정제 소금도 결국 95%는 그냥 염화나트륨, 소금이거든요. 나머지 5% 미만의 성분으로 극소량의 미네랄이 일부 들어있지만 건강에 좋기에는 너무 적은 양이라서 이런 정제 소금을 통해서 미네랄을 섭취해야 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짜게 먹는 식사 습관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짜게 먹는 식습관 외에 더 다양한 심장을 지키는 식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식단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오늘은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룰 겁니다.
1: 네.
0: 예. 좋게 말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거지, 나쁘게 말하면 미친
1: 네.
0: 사람들이에요. 요즘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1: 이게 요새는 막 미쳤다 뒤에 이 P랑 N을 붙여서
0: 진짜?
1: 파지티브에 미쳤다도 있고 네거티브에 미쳤다의 의미도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0: 아, 괄호 안에 뭘
1: 네, 그래서
0: 쓰는구나.
1: 이제 긍정적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럴 때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저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크레이지의 의미로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다 쓰이네요.
1: 네.
0: 오, 이 문학에서는 미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친 사람들을 다뤘을 때 뭔가 검열을 피해 간다든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미친 사람 얘기였어. 이렇게 한다든가,
1: 네.
0: 아니면 상상력을 되게 더 증폭시키기도 하고,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더 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하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의외로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톨스토이도 어떤 광인의 수기 이런 작품도 있고,
1: 네.
0: 그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다룰 작품인 그 돈키호테도 바로 이제 이 미친 자의 대표
1: 그렇죠.
0: 명사입니다. 이게 최초의 근대 소설, 소설의 원형으로 칭송을 받는 작품이에요.
1: 네.
0: 1605년이면 엄청 오래 전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미 그때 근대 소설의 효시로 나왔다라고 근대 소설의 처음을 알수 있게 하는 작품이거든요. 우선 이 작품을 알려면 세르반테스하고 돈키호테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1: 네.
0: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1: 긴창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이제 본인이 별로 싸움도 잘
0: 맞아.
1: 못하는데 막남 도와주러 다니다가 흑신 두들겨 맞고
0: 맞아요.
1: 이런 이미지죠. 네.
0: 그러니까 약간
1: 맞아요.
0: 허당 기사. 그다음에 좀 웃긴 사람.
1: 맞아요.
0: 그다음에 푼수같이 외적으로 다니나 이런 생각이
1: 네.
0: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희화화된 이미지로 기억을
1: 네.
0: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골자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가야 이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가 왜 최초의 작품이고 왜 중요한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우선 세르반테스는 독서광이었다고 해요. 뭐라고 다니면 길바닥에 어떤 문자가 적혀 있는 종이 조각이라도 보면은 막 허겁지겁 주워서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신산한 인생을 살아요. 아버지 빚 때문에 쫓기고 전쟁 나가서 부상당하고, 그다음에 돈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58세 때 작품을 이걸 1권을 내게 됐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한 뭐 이걸로 내가 흥행을 해서 어떻게 영화를 보겠다, 부귀영화를 꿈꾸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다음에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거를 근대소설의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근대소설 전에는 이제 고전소설, 이제 중세의 소설 있잖아요. 중세의 소설은 어떤 느낌이냐면 영웅이 주인공이 보통 되는데, 영웅이 잘 자라나게 세계가 뒷받침을 해줘요.
1: 네.
0: 물론 시련도 있지만 전 세계가 같이 우주가 힘을 합쳐
1: 네.
0: 도와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근대 소설, 현대 소설은 어떤 거냐면, 나 살고 있는데 나 이거 잘못 온것 같아. 이 세상은 나한테 잘 살라고 이렇게 복 돋아주는 세상이 아니고, 너는 잘못 날아왔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너 여기 있을 곳 아닌데? 이런 계속 이질적인 괴리감을 주거든요. 그럼 사람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왜 태어났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난 어떤 존재지? 옛날의 영웅은 난 저쪽으로 가려고 해. 배를 탔어. 뒤에서 배가 순풍이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항해를 해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걸 인간적인 고뇌와 방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가 돈키호테의 거의 이제 처음 보였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근대적 소설의 효시다. 최초의 근대 소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영웅의 시대는 끝나고 방황하고 고뇌하는 근대적인 인간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돈키호테가 그냥 우스꽝스러운 한 아저씨 이야기네, 좀 미친 사람 이야기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돈키호테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돈키호텔까요? 뭐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1: 제가 알기로는 돈 띄고 키호텔라고 알고 있어요.
0: 정확하다. 네. 아니 어떻게 안 알려줬고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안 알려줬고 어떻게 하지? 돈키호텔이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이제 남성을 지칭하는 경칭이에요. 그다음에 키호텔은 중세 기사의 허벅지 갑옷, 부분 갑옷입니다. 기사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게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돈키호테가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에요. 이름이 알론소 키아노예요, 본명이. 그다음에 하급 지주입니다. 하급 귀족이에요. 네. 근근히 먹고 살 정도의 지주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사야, 나는 기사야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갖게 돼요. 잘못된 자의식이거든요. 기사가 아닌데 기사라는 자의식을 갖게 돼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1: 그게 기억이 안 나요.
0: 그게 기억이 안 나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네. 저도 까먹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다시 알게 됐거든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중세 기사 소설에 엄청난 마니아예요. 알론소 키아노라는 이 하급 지주가 중세 기사 소설에 꽂혀서 당시에는 소설책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비싼 거였거든요. 네. 가산을 탕진해가면서 그거를 전답을 팔아가면서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섭렵을 했어요. 100여 권의 위대한 기사의 스토리를 섭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읽다 보니까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아, 기사 소설 재밌어 하다가 나는 기사야가 된 거죠. 근데 기사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종자. 종자라는 것은 이제 시종이에요, 시종.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닐 때 옆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챙겨주는 시종이 필요합니다. 시종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돈도 없는데 시종이 어딨어.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산초판사를 찾아가는 거죠. 아. 산초판사한테 가서 나는 알론소 키아노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고 얘기해요.
1: 아, 맞아요.
0: 라만차 지역의 대표 주자인 돈키호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대장은 나야 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내 종자를 하면 시종이 되면 내가 이렇게 천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됐을 때 섬 하나를 떼서 총독을 맡겨줄게. 어. 이 산초 판사라는 사람은 욕심은 많은데 머리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욕심 때문에 그래? 내가 섬에 총통이 된다고 거기서 따라 나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자를 하나 얻어요.
1: 네.
0: 자, 두 번째는 레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중세는 기독교 세상이지만 기사들이 항상 이렇게 출정을 나갈 때 누구한테 가호를 비냐면 공주님이나 귀족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에게 그 가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레이디가 없네.
1: 그러니까
0: 레이디가 없어. 그래서 동네의 한 처녀에게 그 처녀는 이 돈키호테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돈키호테 존재도 몰라요. 근데 그 처녀한테 어떤 이름을 붙이냐? 둘시네아 델 토보소. 토보소 지역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아가씨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여자는 전혀 꿈도 못 꾸는데. 근데 읽다 보니까 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중간 구절에 원래 이름은 알돈자 로렌소라는 농부 아가씨고 이 농부 아가씨는 가슴에 털이 나 있고 근육질에다가 방망이를 아주 잘 다룬다. 오. 힘이 세기로 이름 난 장사 아가씨다. 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풍자적인 거죠. 그런 힘센 우락부락한 아가씨한테 달콤한 나의 아가씨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칭송하고 그녀에게 무운을 빌어달라고 본인 혼자 중얼거리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용이나 거인을 퇴치해야 돼. 아. 기사는 이 창을 들고 가갖고 용을 처단한 다음에 용을 머리를 베어 갖고 와서 공주한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기사로서 너를 서임하노라 해갖고 이제 왜 백험 기사 서임 받는 거 보셨어요?
1: 네.
0: 이렇게 칼 뒷등으로 여기하고 여기를 솔직히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서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돈키호테 셀프로 다 합니다. 셀프로 다 해요. 종자, 단초 판사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없는 공주님 만들어내서 본인 혼자 산 공상 속의 공주님 만들어내고 세 번째, 용도 없고 거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이야기 속에만 있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본인이 풍차를 보고 정말 진심으로 믿어요. 팔이 크잖아요. 돌아가잖아요. 저 거인이 팔 돌리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너희놈 하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이게 돈키호테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진 고생을 다 하는데 읽다 보면요 돈키호테가 되게 짠해져요. 왜냐하면 돈키호테의 방랑의 여정기를 보면 단 한 번도 성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성공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몸이 너무 많이 상했잖아요. 열병을 앓아요. 며칠 끙끙 앓고 눈을 떠 떴는데 아 나는 그냥 지주구나. 하급 지주구나. 나는 기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 되게 슬픈 장면.

0: 아닌 게 산초가 나흘이 나흘이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모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괴물을 무찌르기로 했잖아요. 어서 일어나세요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그때 돈키호테가 오히려 반대로 정신 차려 산초야. 난 기사 아니야. 내 조카하고 가정부하고 산초한테 재산 떼어주고 너 이제 잘 살아라. 그리고 본인은 알론소가 되어서 죽습니다. 한바탕 약간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되게 짠하거든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돈키호테가 기사가 되길 원했는데 그러면 이 1605년 돈키호테라는 책이 나왔던 이 시기에는 기사가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 기사 제도는 어떤 상태였을까? 스페인이 어쨌든 초창기에 굉장히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나올 때쯤에는 그 황금 시대가 저물어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기사는 더 이상 군사력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요. 왜? 총기가 나왔어요. 총이 나왔기 때문에 기사가 봉들고 하거나 창을 휘두르는 게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만 명목상의 기사는 있었어요. 명예로서의 기사. 그분은 기사님이래. 옛날에 한가닥 하신 양반가래. 약간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그냥 과거 시절에 잔재로서 이름만 남아있었던 명예로운 일부 직책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사라는 제도가 이미 붕괴를 했는데 기사도 소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답니다. 근데 남들이 이제 다 기사도 소설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영광만 꿈꾸고 미래를 보지 않는 상황이 이 세르반테스는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키호테라고 하는 허황된 인물을 내세워서 봐봐, 너희가 기사도 소설만 읽고 지금 중세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만 읽는 것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근대 인간으로 깨어날 필요가 있지 않아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친 사람은 어떤 그냥 단순히 미친 게 아니고 의미가 있게 미친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나온 거다. 이렇게 최초의 근대 소설을 만든 굉장히 강력한 모티브가 바로 미친 사람 이야기예요. 루쉰이라는 소설가가, 중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본명은 따로 있고요. 루쉰으로 우리 알려져 있는 게 이건 필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해혁명이 일어날 즈음, 그 즈음에 활동했던 소설가예요. 근대 소설가고, 우리나라의 그 지식인들도 루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사상가이자 소설가인데, 루쉰이라는 사람이 쓴 최초의 근대 소설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건 짧아요. 읽기 아주 좋아요. 한 사람이 화자가 나와요. 화자가 내가 한 친구를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친구가 걱정돼요.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미친 정신병에서 다 나아서 관리가 되기 위해 떠났다고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에 감금되어 있을 때, 미쳐 있을 때 남긴 일기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일기장을 입수를 해갖고 여기 보여준다. 그 다음부터 일기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기장의 주인은 이 미친 그 사람이겠죠. 이 미친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얘기해봅시다. 그 사람이 몇월 며칠 계속 써요.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형이 나를 가두고 밥만 넣어주고 있는데 나를 통통히 살찌워서 잡아먹을 속셈이야. 약간 이렇게 나와요. 거의 헨젤과 그레텔의 그 마녀처럼 나를 너가 잡아먹을 거지. 여동생이 죽었는데 그 여동생이 죽은 것도 형이 잡아서 먹은 거야. 저 노인네가 나를 보면서 노려봤어. 나를 먹을 셈이지. 하인이 나에게 화를 냈어. 나를 잡아먹을 셈이야. 세상은 나만 빼고 다 식인을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미친 사람이 일기를 쓴 거예요.

0: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이냐? 사람의 몸을 고칠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치는 의사가 돼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상가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와서 문학을 약간 도구로 삼아서 자기 사상을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일 처음 낸 작품이 광인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의 혁명 일어났고 손문의 세력이잖아요. 그 혁명가들이 이 사람 굉장히 지켜세웁니다. 왜? 자기네와 같은 어떤 근대적인 사상, 개혁하자는 세상 사상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작가예요. 그런데 식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을 먹는다는 건 터부거든요. 절대 해선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식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너나 먹으려고 하지. 너 누구도 먹었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식인 이야기는 일종의 은유이고 실제 사실이 돼요. 혹시 중국에 있는 무슨 소설, 옛날 소설 같은 걸 읽다 보면 한 제후가 어떤 장군을 잡았어요. 그 장군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장군을 젓갈로 담아서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중국에.
1: 네. 있을 만한 것
0: 그게
1: 같은데.
0: 형벌 중에 하나였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얘기 나오냐. 쉬시린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면 실제로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손문의 혁명 세력 중에 한 명이 쉬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새로운 세력이야. 이 쉬시린은 새로운 세력이야. 그런데 청나라, 구시대, 구세력. 구세력의 그 관료를 이렇게 저격을 죽인 거예요. 공격을 죽였어요. 쉬시린이 이쪽에 원수가 됐잖아요. 이쪽에 그 친위대가 쉬시린을 잡아서 복수로 심장을 꺼내 볶아먹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누신이 알고 있었던 실제 이야기들이 여기 반영이 됐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진짜 인간을 먹는다고 한 것이 절대로 자기의 최종 목표, 비판의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워딩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공부를 광에 갇혀갖고 미쳤으니까 광에 갇힌 상태에서 공부를 했는데 역사책을 봤더니 인의 도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인의 도덕을 계속 들여다봤더니 거기 사이에 식인, 식인, 식인, 식인이라고 행간마다 다써 있었던 거예요. 5천 년 동안 우린 인의 도덕을 섬기면서 식인을 해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의 식인이란 구세대적인 어떤 봉건적인 그런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곤 했구나. 자, 축첩제도에 의해서 어떤 여성의 인권이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식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분제도 때문에 하인을 때려서 나쁜 처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식인이라고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봉건제도에 의해서 불합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다 식인의 일종으로 비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루쉰이 왜 이런 식인이라는 위험한 소재하고 그다음에 미친 사람 이야기라는 모티브를 꺼낼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을 하고자 했었는지가 광인일기 끝머리에 나옵니다. 중국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근대적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외세 세력이라든지 서양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인 제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 따라가지 못하고 다 도태되고 말 거야라고 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중국을 구해야 돼, 우리나라를 구해야 돼라고 하는 애국정신 같은 게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기로 보면 아, 이 사람은 사상가가 맞구나. 중국의 인민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게 맞구나. 아까 찾아가 봤더니 그 미친 사람이 다 나서서 관료가 되기 위해 떠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좀 슬픈 거예요. 한계점을 지적한 거예요. 관료가 된다는 건 봉건 체제에 합류를 한다는
1: 그렇죠.
0: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인처럼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형과 마을 사람과 주변 사람들한테 못 이기고 구습을 따르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모르는, 식인을 하지 않은, 식인이라는 구습을 모르는 새로운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꿈꿔야 된다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교훈적이고 계몽적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웨이크업, 일어나, 뭐, 보이즈, 비 앰비셔스, 약간 이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형상화를 한것 같아요. 광인하고 식인이니까 그 부분에서, 와, 이게 문학화가 되니까 이 메시지가 이렇게 흥미롭게 읽히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돈키호테 역시 중국에서 최초의 타이틀이 있는 광인일기. 둘다 최초가 붙었는데

0: 그리고 최초는 미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 뭔가 최초 새로운 걸 시작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최초하고 이 미친 사람의 이게 굉장히 잘 맞는 궁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기사도에 미친 사람, 돈키호테. 네. 두 번째는 미친 듯 하지만 사실은 안 미쳤던 미친 사람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폭풍의 언덕,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거 중학교 때 읽었거든요. 네. 중학교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폭풍의 언덕은, 이 우선 작가부터 소개를 해야 돼요. 에밀리 브론테인데요. 에밀리 브론테는 목사의 오녀 일남의 딸로 태어났어요. 네. 딸 다섯에 아들 하나를 엄마가 낳고 사망해요. 그리고 이제 엄격한 목사관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을 거고 분위기도 굉장히 엄격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돌아가셨고 트라우마 있겠죠. 언니 둘이 차를 쫓아 죽습니다. 역시 트라우마 있겠죠. 근데 이 에밀리 브론테의 언니가 샬롯 브론테라고 제인 에어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는 성격이 굉장히 씩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을 쓰고 난 후에 1년 후에 사망을 해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이게 폭풍연도 1847년도 작품인데 여성이 소설을 쓰기가 되게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여성이 공부를 하고 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 여성 작가가 뭔가를 발표했다고 하면은 본인 자력으로 본인의 그냥 능력이 철철 넘쳐 흘러갔고 그거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언덕. 그러니까 영국 요크 지방의 어떤 폭풍 파란 막 올라는 폭풍 언덕 끝머리에 네. 폭풍의 언덕이라는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네. 실제로 언덕도 폭풍의 언덕이고 그 위에 있는 집 이름도 폭풍의 언덕이에요. 이 집 이름은 워더링 하이츠예요. 언쇼 가문이라고 합시다. 네. 여기에 캐서린 언쇼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말감량이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캐서린 언쇼 집안에 히스클리프라는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옵니다. 이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히스가 관목, 황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광야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아예 그 지역이 다 광야였거든요. 그리고 히스가 실제로 자라난 지역이었대요. 그 히스클리프 자체가 이 지역 이름인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정말 결정적인 킥이에요. 근데 히스클리프가 왔는데 피부가 가무잡잡했대요. 약간 집시처럼 혼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당연히 좀 이질적인 지위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캐서린하고 히스클리프가 어렸을 때 같이 살면서 둘 사랑하게 됩니다. 자, 이게 워더링 하이츠 폭풍의 언덕 집안의 이게 이야기예요. 네. 근데 여기 밑에 이 언덕 밑에 그레인지 저택이라고 하나 있어요. 여기는 문명의 잘 사는 집입니다. 폭풍의 언덕은 야생, 본능, 자연의 공간이고요. 밑에 있는 그레인지 저택은 린튼 가문이 살고 있는데 언슈 가문보다 훨씬 부자고 교양이 넘치고 사람들이 문명화돼 있어요. 자, 캐서린이 자라요. 히스클리프하고 결혼할래?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기로에 서요. 네. 캐서린 어떻게 했을까요?
1: 히스클리프를
0: 선택했을까요?
1: 그랬으면 좋겠는데.
0: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비극이 안 생겼어요. 아. 둘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그런데 히스클리프를 선택하지 않고 왜냐? 쥐고 있는 물고기한테는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약간 이런 히스클리프는 내 거니까 난 린튼의 도련님하고 결혼할래. 그래야 내가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 히스클리프가 상처받아 떠나요. 돌아올 때 엄청난 부호가 돼서 돌아옵니다. 캐서린 주위를 뱅뱅뱅 돌거든요. 캐서린이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이제 남편과 히스클리프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아이를 딸을 낳고 사망해요. 이때 히스클리프트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드라마에서 누군가 죽으면 이거는 용서와 해결의 관문입니다. 누군가 죽으면 다 해결이 되고 용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딱 하나만 기도할 거야. 캐서린 언쇼. 너는 내가 살아있는 날 쉬지 못할 거야. 유령이 돼서라도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죽어서 도망가? 너 편하게 쉴 줄 알아? 너 가만 안 둬. 계속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무섭다.
0: 그리고 나서 계속 캐서린 유령을 기다려요. 근데 손님이 그 폭풍 언덕에 잠깐 어떤 사람이 들르거든요. 근데 전나무 가지가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둑두둑두둑 마치 누가 이렇게 들여보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캐서린 언쇼예요 하는 어떤 작은 소녀 유령이 나타났어요. 자, 손님이 처방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캐서린이라는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히스컵의 눈이 도는 거예요. 유령? 난 지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유령이 나한테 안 왔는데 가서 빌어요. 캐서린, 유령이 돼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집착하는 남주의 원형이 바로 폭풍이 온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저 봤을 때 너무 멋있다 이랬거든요. 아, 지금은 연애 서포가 다 죽었는지 와, 이 진상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내 아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덕목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집착 광공 캐릭터의 원형이에요. 집착 광공 캐릭터는 계보가 있어요. 우선 안 보셨겠지만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모래시계.
1: 어, 최민수 씨.
0: 최민수 씨.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집착 광공이죠. 그 다음에 가을 동화.
1: 네.
0: 가을 동화의 원빈 씨.
1: 얼마면 돼?
0: 얼마면 돼? 집착 광공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도 계보가 있어요. 해리포터에 혹시 생각나는 캐릭터 있어요?
1: 해리포터요?
0: 네. 저는 스네이프 교수님. 아. 스니프 교수. 왜냐면 해리포터의 엄마인 릴리포터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두 사람의 유년 시절 보면은 황야 같은 자연의 어떤 그 나무 이런 시냇가에서 만나요. 네. 그래서 아, 저분도 사실은 히스클리프 계열이다. 히스클리프가 흑발에 검은 눈이거든요. 아, 스네이프 교수님도 그래요.
1: 네,
0: 그렇게 창발인데 아 이거 거기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도남을 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차도남에 반대되는 집착 광공의 그 캐릭터를 만들었던 그런 유명한 작품이 폭풍의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대사 하나를 뽑으라면 전 이걸 뽑을 거예요. 나는 히스클리프야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왜 유명하겠냐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캐서린 이런 논리를 펴요. 나는 곧 히스클리프야. 그와 나는 하나야. 그 뒤에는 이제 개똥철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린튼의 시집을 가겠어.
1: 아, 뭐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이제.
0: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이제 히스클리프가 이제 상처받아서 거기 떠나는데 폭풍의 언덕 자체가 히스클리프고요. 히스클리프가 곧 나야라고 하는 캐서린이 곧 폭풍의 언덕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폭풍의 언덕, 이 집, 날씨, 이 전체 이 공간적인 배경과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은 삼위일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절대 떼질래야 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뭘로 평가하느냐. 동양식으로 말하자면 이거는 풍수지리적인 소설이다. 실제로 그렇게 바람과 황야의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밀리 브론테가 들었던 그 폭풍의 언덕의 그 바람소리 같은 걸로 상상해낸 그 장소인데 이 폭풍의 언덕이 곧 히스클리프고 곧 캐서린이에요. 여기가 풍수가 잔잔하고 한강 뷰에다가 뭔가 사람이 차분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집착 광고가 안 나오고 잘 가. 이렇게 뭐 잘 살아.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풍수 지리가 만든 어떤 자연 발생적인 소설이다. 사실 근대 소설로 평가하기보다는 이상한 소설인 거예요. 내면에 뭔가 현실과 뭔가 부딪히는 그런 고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황야가 말하고 황야와 사랑에 빠지고 황야를 떠났다가 다시 황야에 와서 잠드는 그런 지형과 모든 것이 일체된 삼위일체적인 소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면 어머 연애 소설이래 로맨스래 어머 유치찬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와 아 이게 어디서 태어났구나 원천을 보시면 좀 재밌어요. 오늘 이렇게 광기의 세 가지 종류를 봤거든요. 저는 읽다 보니까 광기 나오는 건 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1: 다 재밌는 거
0: 물론 현실에서 만나면 좀 무섭겠지만 문학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유용한 효용성이 있고 재미가 있는 모티브다라는 이야기를 맺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1: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0: 아, 진짜?
1: 광기라고 약간 좀 무서운 얘기가 나올까 해가지고 좀 걱정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광기를 특히나 돈키호테의 관계를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참 낭만적이다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0: 낭만적이죠.
1: 들어요. 낭만적이죠. 네. 사실 요즘 시대가 이렇게 낭만이라는 단어가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참

0: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돈키호테를 주제로 이제 노래를 하신 적이 한번 있어요.
1: 어, 진짜요?
0: 네. 네, 근데 박명수 씨가 노래 작곡해줘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노래 가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즐기며 잡을 수 없는 별을 따고 명예와 여자를 존중하는 그런 나는 돈키호테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구절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지 못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돈키호테를 나타내주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낭만을 다들 하나씩 가슴속에 가지고 살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김영하 작가가 글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와서 내가 소설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본대요. 잘 쓸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계속 쓰고 잘 쓸 수 없다라는 대답을 들으면 포기하려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근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 잘 할 수 있어서 시작하는 것 혹은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할 수 있든 잘할 수 없든 내가 하고 싶으면 우선 해보는 거다.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아 이거 멋있다. 한 10년은 한번 걸어봐야지. 할 수 있든 없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20년째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섬유원단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로 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장래 내 사업을 꿈꾸는 분들, 예비 사장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20년 전을 떠올려 보면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배운 노하우로 나만의 사업을 꾸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잘 다니던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창업을 하겠다고 말하면요.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창업하면 100이면 100 망한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사회는 지옥이다. 창업을 마치 세상 모르는 철부지가 하는 것 정도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가 창업을 한다면 주변 반응이 다를까요? 100세 이상 노인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에 현재 50대, 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직장을 다니는 기간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자녀 세대들의 경제활동 시작 시기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퇴직 후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퇴직하고 창업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니 욕심부리지 말고 남은 여생 알뜰하게 아껴서 살아라 는 식의 말이 넘쳐납니다. 퇴직 후 무언가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는 말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이는 일본인의 특성이 아니라 노인의 특성일 겁니다. 일본은 노인의 나라로서 세상의 변화에 무기력한 면을 긴 시간 보여주고 있죠. 창업 같은 변화와 도전을 말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나라와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을 해치며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합니다. 다이나믹한 생각과 에너지가 다시 넘쳐야 합니다. 모두 사장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장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사장의 길을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 중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잡스는 어린 시절 대학교를 중퇴하고도 도강으로 서체를 배웠고 그때의 배움이 후에 맥 컴퓨터의 완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과거 경험의 파편들을 연결해 보면 오늘의 나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섬유원료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사업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입사하자마자 사업 아이템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를 통해 당시 소외됐던 니트 원단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저의 사업 아이템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배우기 위해 니트 섬유업체 생산직으로 직장을 옮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일을 배운 후에 바로 중국 상하이로 가서 섬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직장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나서 뜬금없이 남들이 다 세팅해 놓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짧으면 몇 년, 길면 20에서 30년간 같은 분야의 일을 합니다. 사장의 길을 갈 때 그 경험과 노하우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블루오션만을 찾지 마세요. 직장을 다닐 때부터 내가 잘 아는 영역과 내가 목표하는 사업에

교집합을 찾아보면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게 찾던 파랑새가 결국 자기 집 세장 안에 있는 것처럼요. 블루오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 안,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사업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20년째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섬유원단을 미국 월마트, 타겟, AO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사업하는 내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인과 거래할 때 위험하지 않나요? 미국인 상대로 쉽게 거래가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끼리 하는 비즈니스도 거래할 때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쌍방에 이익이 생긴다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 세상에는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은 없습니다. 단지 자본주의적인 사람과 덜 자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사업을 할때 주요 시장을 찾을 때도 고객을 찾을 때도 한국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경쟁력을 파악하고 더 멀리 보세요. 그러면 나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정할지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주역에서는 큰 부자를 대축, 작은 부자를 소축으로 설명합니다. 대축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해낸 사업가를 말합니다. 현대를 만든 정주영 회장, 네이버 등 신흥 IT 기업들의 회장들도 모두 대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감히 시도도 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선뜻 감행합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비를 거쳐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사업에 뛰어든 것,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죠. 반면 소축은 작은 것을 기르는 것으로 원만하게 가정을 이끌고 이를 기반으로 작은 성공을 이루는 사업가를 말합니다. 작은 회사의 사장들이 대개 소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축이 너무 대단해 보이다 보니 많은 사장이 대축이 되길 꿈꿉니다. 그리고 대축들이 하는 무모한 도전을 따라 하려 합니다. 책과 유튜브를 뒤져보며 성공한 대기업 회장님들과 유명한 경영 대가들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소축 지망생들은 대축이 하는 무모한 짓을 어설프게 흉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소축을 이루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견고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사업 목표와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업을 시작할 때 대축을 무조건 동경하는 우리의 자세를 교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지침은 의외로 옆에 있습니다. 나와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을 찾아가세요. 나와 동일 업종 혹은 유사 업종에서 지금 잘 나간다는 회사의 변화와 발전 방식을 응용해서 내 회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회사 사장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공한 경영인과 유명한 경영학 대가들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이젠 누구나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 활동을 길게 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장은 한 번쯤 거쳐야 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 사장의 길을 겁내기보다는 나만의 철학을 갖고 기쁘게 첫 걸음을 내딛는 사장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사장 해볼 만하다로 하겠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조상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거기서부터 3000년을 더 가야 해. 저는 좀 작은 나라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때문이기도 해요. 작고 가난한 것, 약함을 통해서 강함이 쓰러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그리스 이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알 신앙이 크게 이제 어떻게 서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제는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나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외교를. 그래서 크게 오늘은 대국과 소국이란 말을 쓸 거예요. 대국은 큰 나라들. 큰 나라들은 벌써 기원전 2000년대에 영토국가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도시국가였었잖아요. 기원전 3000년대에. 근데 도시국가가 이제 없어지고 나서 도시들을 이렇게 쭉 묶어서 어떤 한 도시의 영역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영역국가 내지는 영토국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훗날 제국주의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영토가 큰 나라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클럽을 이루고 있었어요. 왜냐? 우리끼리는 조금 급이 달라. 우리는 조금 큰 나라들이야. 이런 의식이 있었고, 소국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소국들은 존재감도 미미했는데, 대신에, 저는 소국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고대근동 역사서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주로 이 시기에 대국들을 다뤄요.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로니아라든지, 아니면 히타이트라든지, 이집트를 다루게 되는데, 저는, 소국에 관심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제가 약소국 출신이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뭐, 유럽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그, 최근 특히 근대사에서 한국은 고생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소국과 대국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좀 소국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그 고대근동 책을 보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한 시각을 느끼신다면 감사하겠고, 대국들은요, 서로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서로 형제로 불렀어요. 오 나의 형제여 서로 이렇게 불러요. 아시리아는 후대하고 그때는 미탄이라는 나라가 그 아시리아 옆에서 컸는데 미탄,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그다음에 이집트는 서로 외교 문서를 부를 때 서로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뭐 우가리시라든지 아지즈라든지 투툴테르카 이런 조그만 나라들은 뭐라고 불렀냐? 종들이라고 불렀어요. 편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깡패들도 자기 구역이 있잖아요. 일본말 써서 죄송하지만 나와바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국들의 구역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구역이야. 우리 종들이고. 그러니까 마치 고대근동 세계가 한 마을처럼 미에로비라는 학자가 잘 얘기했는데 고대근동 세계가 한 마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대국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어떤 원로 같은 입장. 우리가 지도자. 유지. 뭐 마을 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아주 그냥 잘 지내고 있었고 작은 나라들은 그 밑에 종들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대국들의 리그를 뭘로 불렀냐면 강대국 리그, 강대국 클럽 미에르비라는 학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클럽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강대국 클럽에 드는 나라가 뭐냐? 강대국 클럽이 티켓은 그 클럽 들어가려면 그 티켓 얼마나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인상적인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시리아는 고 아시리아 제국 이제 큰 나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조금 나라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바로 옆에 미탄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아시리아는 저력이 있으니까 점차점차 미탄을 짓밟고 늘어와서 미탄이 동쪽에서는 히타이트가 쳐가지고 나라의 반을 잃었고 이렇게 작은 약해진 틈을 타서 아시리아가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와갖고 미탄이라는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이제 미탄이 없어졌으니까 그전에는 미탄이 강대국 클럽의 일원이었지만 이제 요 동네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인이라고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대국으로 인정받아야 해서 이집트 임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오 나의 형제여 이러면서. 그전에는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한테 보낼 때 주인님이라든지 태양님 이렇게 좀 높은 칭호로 쓰는 형제라고 그러니까 이집트 임금에 보낸 답장이 남아 있어요. 그 답장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너한테 형제에 대해서 편지해야 하는가? 너와 내가 같은 모태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불러요. 함부로 고개 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국 클럽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아직까지 미탄이란 나라가 안 망했는지 망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망했는데도 그 지위를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리아는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이 되면서는 크게 발상을 하지만 이렇게 근데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강대국 클럽, 대국들의 리그에는 함부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는 조금 독특해요. 바빌로니아는 이 시기에 약한 시기였어요. 카시트 바빌로니아라고 그래서 카슈인들이 바빌론을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민족 점령기였단 말이에요. 바빌론의 3대 국치라고 할수 있는 건데 기원전 1595년에 히타이트의 무르실리 1세가 바빌론을 한번 점령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시리아의 투툴티 니누르타 1세도 1200년경에 바빌론을 한번 점령 또 했었고 그다음에 이때 바빌론이 살아나기 위해서 동쪽에 엘람의 원군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엘람의 도움으로다가 아시리아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엘람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바빌론이 옛날의 바빌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5년 있다가 엘람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슈트루크 나운테가 어떤데 또 짓밟혔으니까 바빌론은 기원전 2000년기에 세 번이나 적어도 기록상 점령당한 약체 바빌론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아시리아는 실제로 점령을 하고

하고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대국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바빌로니아는 그렇게 약체였는데도 늘 대국으로 인정받았어요. 왜 그러냐? 바빌로니아의 문화 때문이에요. 바빌로니아는 문화 대국이에요.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 임금이나 히타이트 임금이나 그 아시리아 임금이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외교 문서는 어느 나라 언어로 돼 있냐면 바빌로니아 언어로 돼 있어요. 그 지금의 영어 같은 역할을 해준 나라가 바빌로니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바빌론이 막 악의 제국이고 막 네부카드네자르는 막 이스라엘을 끌고 간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고대 근동 전반적으로 보면 바빌로니아의 문화는 엄청났어요. 나중에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학 작품이 나오는 것도 다 바빌로니아였어요. 즉 보면 되게 흥미롭기도 한데 이강 이약 정도 되거든요. 이때 형제 국가는 히타이트하고 이집트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는 약한 나라였는데 그런데도 바빌로니아는 굉장히 대국 대접을 받았고 아시리아는 받지 못했다. 이런 거 보면 외교라는 게 힘이 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대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문화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기원전 2000년대의 큰 상황, 2000년대 후반기의 상황이 어떤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대강만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 상황에 시대가 열렸어요. 바빌로니아는 약체라고 그랬죠. 원래 바빌론은 여기를 다 점령해야 되는 나라인데 밑에 바다 나라, 씨일랜드 내지는 해국이라고 번역하는 이 수수께끼 같은 민족이 와서 여기를 괴롭히고 있었고 아시리아는 여기 있는데 이때는 아시리아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한테 짓눌려 있었고 엘람은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그런 나라예요. 여기는 약간 이민족, 동쪽 끝에 변방 민족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히타이트는 카스카, 아르자와 알라시아를 다 점령을 하고 큰 나라로 점점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신왕국이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 대국 두 개가 남는데 히타이트하고 이집트가 남아요. 근데 히타이트는 어떤 시대였냐? 히타이트 청동판이에요, 이게. 히타이트의 그 문명의 수준을 알수 있는 것이죠. 히타이트 쐐기 문자를 이렇게 청동에 그려서 했는데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면 히타이트의 독특한 제도를 말씀드려야 돼요. 히타이트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쎄머를 쓰는 수메르 아카드인들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머 내지는 아프로 아시안 언어를 쓰는 이집트인들하고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약간 유럽식 봉건 제도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유럽식 봉건 제도는 뭐예요? 임금이 다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주가 있죠. 그 지역에서는 너희들이 다 다스리고 대신에 영주가 충성을 다하고 세금을 걷고 뭐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하고 이 정도 의무만 지면은 그리고 매년 그 편지를 보내야 돼요. 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하면은 니네들이 거기서는 그냥 알아서 잘 다스려라. 이렇게 하는 제도를 운영했어요. 이게 히타이트가 다스린 제도예요. 그래서 히타이트가 상당히 옆에 나라들하고 같이 봉건제를 하는 큰 제국. 그러니까 제국의 성격이 다른 거예요. 히타이트가 자기 밑에 이제 그 조그만 나라들이 많이 있고 히타이트는 아까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 해안가를 잡고 있잖아요. 그 해안가의 항구를 갖고 있다는 게 히타이트의 큰 장점이었어요. 언젠가 이큰 나라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전투를 치른 건 상당히 자주 있거든요. 그 전투 중에 한 번에 히타이트 임금이 아시리아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아시리아가 막 이렇게 밑탄을 꺾고 올라가면서 히타이트하고 이제 충돌한 거예요. 이때 히타이트 임금이 아시리아를 견제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기를 따르는 조그만 봉신들 나라들을 다 모아서 저 아시리아하고 거래하지 마. 경제 제재를 한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하듯이 우리나라 따르는 애들은 쟤네들하고 경제를 하지 마. 그럼 쟤네들이 경제적으로 고립되는 거. 특히 항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경제 제재 문이 그 히타이트 임금이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너의 상인들은 아시리아로 건너가서는 안 되며 아시리아의 상인들이 너의 나라에 넘어와서도 안 된다. 아시리아 상인들이 너의 나라를 횡단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그는 너의 나라를 통과하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가 너의 나라에 들어오면 그를 잡아서 태양에게 보내라. 태양은 뭐예요? 히타이트 임금이에요. 지금 경제 제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상대방 제국에 대한 큰, 상대방 나라에 대한 큰 압박이 된다 하는 걸 이미 이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아시리아도 히타이트도 상업으로 큰 상업이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참 이렇게 이제 히타이트는 경제 제재도 하고 봉건제도 하고 계약을 맺는 그래서 계약 문화가 있는 그러한 약간 인도 유럽어족이 그런 게 있거든요. 서로 계약하는 문화 좋아하는 거. 약간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국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그럼 이집트의 신왕국은 어땠나? 이집트 신왕국을 보겠습니다. 이집트 신왕국을

를 상징하는 그림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모조품이에요. 1800년대에 사진술이 막 등장할 때 사진기가 없으니까 화가를 데려가가지고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가 화가를 고용해서 이집트에 가서 똑같이 그리게 한 거예요. 이탈리아인 화가가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영국으로 가져와가지고 큰 돈을 받고 팔았는데 문제는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집트의 그 벽화가 색이 바래지고 풍화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눈으로 보고 그린 이 그림이 진본보다 더 좋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보조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려져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문화재란 무엇이냐 도대체? 기록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나라예요. 신왕국의 대표적인 그림이 이 파라오예요. 이 그림. 이렇게 정보광 파라오. 왜냐? 중왕국까지는 그냥 그 나라에서 자기들이 계속 순환왕권을 하면서 산 나라인데 신왕국은 힉소스의 지배를 한번 받고 아, 저 외국을 우리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미리 가서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복하기보다는 저년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들이 저년들을 선제, 공격을 한다. 순망치한 이런 개념으로다가 미리 하는 그런 정복 사업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신왕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제 모세 이야기가 되는 람세스 2세가 나오는 그 시대로 진입하거든요. 신왕국 때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이름이다라는 이제 그 구절이 탈출기 2장 10절에 있어요. 그 아이가 자라자 모세 이름을 지을 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로 지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건져내다라는 히브리어가 마샤예요. 그리고 건져내는 사람 그러면 이제 능동분사형이니까 모셰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모세가 자기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걸좀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 같아요. 왜냐? 히브리인들 이름이 아니라 모세는 이집트 이름이에요. 이집트에 모세라는 이름이 많아요. 모세가 이집트 말로 누구의 아들, 누가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투트모세라는 임금이 있잖아요. 18하에 투트가 낳은, 그러니까 지혜의 신 투트가 낳은 아들이다 이런 뜻이고 람세스는 라 모세예요. 람세스. 그래서 라 태양신이 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 이름에다가 아들 이름 붙이는 거죠. 로빈의 아들이 누구예요? 로빈슨. 로빈슨이죠. 존의 아들은 존슨. 그죠? 요한손 있죠. 영화 배우 중에 스칼렛. 그 요한손 그 성도 역시 거기서 나온 거죠. 이렇게 누구의 아들 이름 붙이는 건 흔한 이름이라서 그냥 그 히브리 말로 벤이란 이름도 누구의 아들이란 이름이고 영어에 선도 있고 이런 이름들이에요, 다. 그래서 뭐 이집트 이름에서 모세로 들어간 이름 많은데 특히 신왕국 파라오 중에 절반이 넘게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왕국 때 흔한 이름이었고 또 모세는 신왕국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뭐 그런 이름 쓰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신왕국의 제도는 어땠나? 그런데 그 왕관 보여주세요. 천관. 이집트의 왕관은 이때는 이 관을 써요. 우리가 왕관 두개 봤었죠. 적관하고 백관 봤었고 이중 왕관 봤는데 신왕국 때부터 이 왕관을 쓰게 돼요. 이 왕관은 이제 캐프레쉬라고 그래서 우리가 파란 관이나 천관인데 아까 그림에서도 보면은 파라고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걸 쓰고 있으면 승리의 관. 전쟁에서 이길 때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이집트는 이제부터는 이 관을 쓴 파라오들이 고대 근동 세계를 특히 시리아 필리스타 지방, 리비아 지방, 누비아 지방을 이제 누비는 그런 임금이 돼요. 이집트는 제국을 어떻게 운영했나? 혼자 다스렸어요, 그냥. 봉건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파라오가 다스리는 건데 이른바 병합주의를 썼어요. 아넥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한 우리의 경계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나라도 정복해서 우리 거야. 그 다음 나라도 우리 거야. 이런 식으로 국경을 계속 늘려나가는 전략이 있죠. 이건 이제 병합주의라고 하는데, 좀 다르죠. 히타이트는 그 도시국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됐던 건데, 이집트는 그냥 자기네 나라 땅으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전략이었어요. 이것 좀 중국하고 비슷하고, 신왕국 때 일어난 이제 중요한, 유일신 개혁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태양신 뇌에 사진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양신 뇌에 대해서 레호라크티를 봤지만 이게 레호라크티죠. 지난 시간에 본 거. 요게 코브라가 이걸 감싸고 있거든요. 이거 우레우스라고 그래서 이제 그큰 어떤 중요한 거룩함을 감싸는 그런 코브라예요. 파라오 여기에도 딱 우레우스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파라오가 거룩한 존재니까. 그래서 이게 감싸고 있으면 다 좋은 건데 이게 뭘 감싸고 있냐면 태양을 감싸고 있는 거죠. 아까 그 거풍뎅이에서도 있었거든요. 이 태양 원반 여기도 똑같이 있죠. 요 태양 원반이 원래는 어떤 한 신의 요소였어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어떤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이 태양 원반이 뭐 태양신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 이 가장 중요한 상징은 아니고 그냥 상징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아메노텝 3세 시대에 이 태양 원반을 아톤이라고 부르면서 따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한테 기도하거나 아니면 불교 신자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귀의할 때 부처님의 이름이나 그 예수님이나 하느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호칭이. 그 중에서 어떤 속성 같은 게 있어요. 뭐 자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그리고 때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따로 또 떼어 불러서 우리가 찬미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신의 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신교에서는 이런 신의 한 속성이었던 것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섬기고 이러니까 이게 따로 뭐 어떤 신처럼 또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양 원반 하나가 어떤 독립된 신처럼 나와가지고 아톤이라고 부르면서 섬겼고, 아까 얘기했던 아메노텝 3세는 태양 원반, 이 썬디스크라고 하는 이 태양 원반에 대해서 독특한 어떤 종교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훨씬 더 많이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태양 원반이다 이렇게 해요.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 태양 원반에 대해서 많이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유일신기역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아메노텝 4세가 이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이 태양신 요 아톤만 있다, 나머지 신은 없다라고 하면서 유일신기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부왕의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태평성대 시대에 주위에는 아무도 그 나라를 건드리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그 태양 원반 하나가 독립된 신이 되니까 그 신에 대해서 너무 아들이 빠졌던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 기록이 없는 거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호텝 4세가 이름에 아멘호텝이거든요. 아문신이 있어요. 근데 아문신을 빼버리고 아케나톤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근데 아톤신은 인격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인신이 없고 두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신의 의뢰를 금지해버렸어요. 이집트 전역에서. 그래서 신전을 폐쇄하고 거기 있는 사제들이, 신관들이 전부 다 다른 신학을 배워야 돼요. 지금 임금이 얘기하는 걸. 난리가 났어요. 그 이집트의 그 수많은 신전에서 신관들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스톱. 이제는 아톤 하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되니까 특히 중앙국에부터 태베의 중심을 했던 아문신의 신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임금이 수도를 옮기게 되고 북쪽으로. 어떻게 보면 임금이 조금 도망간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옮기게 되고 그리고 그 수도 안에서 새로운 신전을 만들어요. 이렇게 유일신기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근데 유일신기역이 이집트 전역에 얼마만큼 퍼졌느냐 하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수도 안에서는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새로 천도를 해갖고 그 안에서는 잘 지켜진 것 같은데, 이집트 전역에서 다른 특히 아문신 이런 사람들이, 신관들이 이거를 잘 지켰는가? 그거는 늘 의문을 표시해요. 이 시대에 이제 유일신기역을 하면서 아마르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새 수도를 옮긴 곳이 이제 아마르나죠. 아마르를 옮기게 되는데, 보시면 이 사람 남자인데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허리도 마치 여자처럼 잘록하고 엉덩이도 크고 요거 뱃살을 애교살처럼 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종교만 바뀐 게 아니라 어떤 독특한 양식이 생겨났어요. 이걸 아마르나 양식이라고 그래요. 어깨도 크고 옆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약간 외계인처럼,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뭐 별 얘기를, 뭐 기형이라든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보다 이런 양식으로 사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원래는 이제 아케나톤과 그의 가족이 이제 살았던 어떤 그 제단의 일부 설치된 부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아케나톤 임금하고 네페르티티 왕비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건데 전부 아이들도 비슷하게 그렸어요. 거의 외계인 이티처럼 막 그려져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양식이 아마르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르나 시대는 유일신기역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 문화가 개혁되고 그 다음에 수도도 옮기게 되고, 그런데 실제로 유일신개혁은 그 임금이 있었던 수도에서는 지켜진 것 같지만 이집트 전역에서 지켜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고, 특히 그 임금과 반대하는 아문신의 사제들이 임금과 대적하게 되는, 그래서 사제권과 왕권이 대적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집트가 국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유일신계약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 양반이 수도를 이제 이전해갖고 실제로 유일신계약한 한

신의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아문신의 신관들이 벼르고 있다가 임금이 죽으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제 내분을 겪었다. 즉, 두 제국을 이제 아까 이제 약한 제국 두개 있었죠.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는 약한 제국이었고 히타이트하고 이집트는 강한 제국이었는데 그 강한 제국 두 개가 이렇게 사정이 이랬다. 내부 사정을 좀 하나는 봉건제, 하나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어떤 병합주의를 이제 실시하고 있었고 최고의 전성기에서 유일신 개혁도 했었다. 이집트에서는 여기서 대국과 소국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대국들은 점잖고 좀 화려하고 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소국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대국의 문서는 서로 욕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 현안을 다루질 않아요. 언제나 점잖게, 오, 나의 형제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경우만을 따지고. 예를 들어서 바빌론 임금이 이제 왕궁을 지었어요. 왕궁을 지으면 이집트 임금을 초청을 해요. 그럼 이집트 임금이, 아, 형제야, 나못 간다. 미안해. 어떻게 그때 수도를 비우고 몇달 동안 여행을 가요? 못 가지. 그러니까, 그럼 바빌론 임금이 또 편지를 보내요. 제발 좀 와주시오, 나의 형제요. 그러면, 아, 내가 못 가는 대신에 나의 사신하고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선물 목록에 대해서 서로 되게 노골적으로 따져요. 아, 저번에 내가 금두 덩이 줬는데, 이번에는 뭘 주고, 이게 경우가 아니지. 왜 이거 맞갖는 게안 와?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따지다가 이제 공주를 주어서 서로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요 문서만 보면은 현안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소국들의 경제 문서는 안 그래. 소국들의 외교 문서는 이렇게 경우를 따지거나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법이 없고, 1년에 한 번씩 히타이트는 조공 바치는 그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 이제 그 태양왕한테 자기 편지를 보내야 되고 이집트로 보낸 편지는 엘 아마르 나무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소국들에 보낸 편지는 거의 비슷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내이 지방에 나 말고 다른 옆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임금은 믿을 놈이 못 됩니다. 얘는 전부 뒤로 내통하고 있고요. 여쪽으로 충성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놈은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지역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나 하나뿐이에요. 저번에 했을 때도 무슨 전쟁도 사실은 제가 다한 거고요. 저번에 그것도 다 제가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제가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충성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옆 나라인 걸 노골적으로 욕하고 자기한테 더 많이 달라고. 자기는 충성한다고. 그러니까 이 소국들의 외교 문서는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떤 소국은 이 당시에 번영하기도 하고 어떤 소국은 번영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우가릿 같은 나라는 굉장히 번영했어요. 거의 메트로폴리스를 이루었고 자기네 독자적인 문자를 썼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했고 우가릿 안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교역을 하고 그런 문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국 출신으로서 소국들이 어떻게 하면 번영을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소국들은 대국들과 적절한 관계를 만들었을 때 성공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적절한 관계예요. 적절한 관계란 대국들과 함부로 맞서서도 안 되지만 대국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안 좋고 대국들을 무조건 순종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아요.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면서 적절한 관계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적절한 관계가 뭔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아나가도록 하고요. 또 6번째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드디어 8강의 중에서 7번째 드디어 오늘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람세스 2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 17대 1로. 다 이끌고,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혼자 영웅적으로 탈출해서, 야훼신은 작은 신 중에서도 작은 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 작은 신이 파라오를 꺾었다라는 건, 당시의 신학으로는 아마 이해할 수 없었던 굉장한 지독한 역설의 신학이에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있는 김호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의 사회 시스템, 통치 체제 이런 것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죄와 벌,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어떤 사회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질서가 유지되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통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통제와 처벌을 둘러싸고 그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오늘날과 비슷한 점, 오늘날과 다른 점 이런 것들을 조선시대를 비추어서 한번 여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안전한 사회, 질서가 있는 사회, 그런 혼란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야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개인 간의 다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법대로 합시다, 법정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법을 이제 운운하는 것이 아주 그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에는 법을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또 유지하고 그런데 법에 기대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치사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과연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상의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자연권, 즉 자유죠. 개인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안전을 위해서 사회계약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를 보호할 법, 형벌이 폭력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과연 법은 사회를 보호할 만한 수단인지 A와 B가 서로 이렇게 막 다투게 됩니다. 다투게 되면 그 사이에서 이제 폭력이 발생한다는 건 아실 수가 있는데 이 폭력이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 A가 B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B도 역시 A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야 우리 싸우지 말자고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그거를 주관해줄 관리해줄 제3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 제3자가 바로 국가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바로 법을 통해서 이제 그 A와 B를 싸우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 생겨나는데 문제는 이 A와 B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공포 때문에 법을 만들고 그걸 제3자인 국가에 위임했는데 국가가 여전히 그 A와 B를 다루는 방식이 무력적 방식이나 형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폭력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과연 이 폭력이 무서워서 제3자에게 위임했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할 만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전히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형벌을 가하지 않고서도 사회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유교사회라는 것이 이제 그런 사회인데요. 그런 걸잘 보여주는 글로 18세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 선생의 명예론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그 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라고 하는 건, 세상이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는 거대한 그릇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법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다. 명예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그건 법으로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법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연암 선생님께서는 명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명예를 유도하는가, 명예로 유도하는가? 그거는 명예욕이라고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알 수가 없죠. 이 유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 이타적인 심성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물론 인간이 이기적인 욕망도 가지고 있지만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누그러뜨릴 이타적인 덕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이타적인 덕성을 개발하고 그 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군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군자들의 세상이 되면 사실은 뭘까요? 강제로 이거 싸움을 떼서 말리는 이런 법이 없더라도 이 세상은 잘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이타적인 이 덕성이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있는데 그거를 잘 발휘해서 군자다운 행동을 하지 못하고 막 자신의 욕망만을 드러낼 때 그걸 뭐랄까요? 군자 입장에서 봤을 땐 부끄러운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럽다고 하는 이거를 느끼게 되면 저절로 아, 제가 살짝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먼저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법이 없어도 이 이타적인 덕성들만을 잘 발휘해서라도 이 세상은 충분히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이 이제 명예를 아는 사람들의 세상, 즉,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의 세상, 다른 말로 말하면 군자들의 세상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선이 어떻게 그런 연암 박지원 선생께서 말한 그런 명예로운 사회, 군자다운 사회로 나아가려고 했는지 그런 사회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드릴 조선의 죄화벌의 내용은 주로 이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는 한계는 있지만 15세기에 주목할 만한 두 권의 책이 출판이 됩니다. 의옥집이라는 책과 이제 신주무언록이라고 하는 책이 두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범죄든지 이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남을 죽인다든지 살인죄를 저지르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가 매우 강하게 이제 조선 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다 세종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책들인데요. 이제 의옥집이나 무언록 다 중국의 책들을 가져다가 조선에서 다시 인쇄를 하고 거기다 설명을 달아서 활용한 책들입니다. 의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 살인을 저질렀는데 범인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증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충분히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스러운 옥이라 그래서 결국 범죄자로 의심할 만한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범죄를 해결해야 될 사또들, 조사해야 될 사또들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그 의혹을 갖다가 해결할 의지를 갖도록 해라 하면서 이 의혹집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거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또들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범죄 색출이라고 하는 그 점이 바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는 뭐 약간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그 정도를 가지고 그거를 뭐 문제를 삼는가라고 할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수단을 동원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 중국의 옛날이죠. 옛날에 어떤 할머니 다섯 분께서 탑돌이를 이제 절에 가서 탑돌이를 하면서 이제 탑 사이를 이제 빙빙 돌면서 소원을 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분 할머니가 금가락지를 끼고 계셨는데 다섯 명이 이제 쭉 돌다가 금가락지가 빌다 보니까 이게 빠졌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아신 거죠. 근데 현장을 보니까 금가락지 누가 주워간 거죠. 거기 주워간 범인은 그 다섯 할머니 중에 한 분인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제 사또가 그 사건을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할머니가 이제 사또한테 와서 내 금가락지를 찾아주세요. 사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사건 조사가 됐는데 연로한 노인들을 이제 뭐 고문할 수도 없고 뭐 오랫동안 심문할 수도 없고 사또가 이제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범인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이 의옥집에 이 취지는 뭐냐면 사또가 이제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사례들을 이제 소개한 거란 말이죠. 그때 그 사또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할머니들 다섯 사람을 그 절로 다시 모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콩을 손바닥에 다 나눠준 다음에 그걸 비비면서 탑돌이 했을 때와 똑같이 그 거기로 이제 탑을 도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께서는 범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콩을 비비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돌고 계시면 틀림없이 그 범인의 도둑놈의 손에서는 그 싹이 나올 것이다. 부처님의 이 불력으로다가 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속임수를 쓴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어리석은 할머니들 중에 이제 어떤 한 분께서 계속 이제 손을 부비고 가다가 자기 손을 계속 들여다보는 할머니가 한분 계셨다는 거죠. 당신이 범인이지 그랬더니 아이쿠 이제 내가 범인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여운 속임수를 써갖고 그 범인을 잡은 것인데 그러나 그런 수단들을 동원해서라도 범인을 잡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정의를 갖다가 구현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런 논의들은 조선 후기로 가며 정약용 선생이나 이런 양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또가 그런 작은 속임수를 쓰게 되면 한 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아 우리 사또가 저런 속임수를 쓰네

그럼 더큰 속임수를 쓸 거고, 백성들은. 그런 사또는 그들을 또 속이기 위해서 더큰 속임수를, 수단을 또 동원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의욕집과 같은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 전기에는 그런 그 의욕집과 같은 정도의 수단을 동원해서 범인을 처벌하라고 하는 논의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뭘까요? 결국은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범인을 색출하는 그런 무언록과 같은, 바로 원통함이 없도록 하라는 책인데, 이거는 바로 수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해서 범인들을 잡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수사 가이드북 같은 것인데, 이런 책들을 내려주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16세기에 들어가면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것은 역시 백성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상당한 처벌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16세기에 김정국이라는 이제 분이 황해도의 사또로 지방관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들과 아버지가 밥을 먹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밥사발을 던져가지고 죽게 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대명천지에 아버지를 밥사발을 던져서 죽게 했는데, 그 아들은 그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랑 원래 편하게 지내는 사이여가지고 원래 밥 먹다가 뭘 던지고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사이였는데, 제가 만일 아버지에게 밥사발을 던져서 죽게 했던 것이 큰 불경죄가 된다는 걸, 그 불효죄가 된다는 걸 알았다면 그런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김정국이라는 그 지방관이 뭐라고 했냐면, 백성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아버지에게 불효한다든지, 또는 할아버지에게 불효한다든지, 어머니에게 또는 고분고분하지 않다든지, 이럴 경우에 큰 처벌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때마다 일러줘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법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추나추동 매 3월, 6월, 9월, 12월 첫째 날, 이른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모에게 불경하면 사형에 처한다든지, 부모 말을 안 듣는다면 장을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해서 읽어줘서 그걸 통해가지고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또는 부모의 말들을 잘 듣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회를 갖다가 안전하게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논의들이 16세기 가면서 이제 점점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민편에 보면 권선조와 징악조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서, 권선조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고 길러주셨으니 그 은혜가 하늘 같으니 효도를 해야 된다 하는 권선의 내용이 있고, 징악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를 구타하는 경우에는 참형을 당할 줄 알아라. 참형이라는 건 허리를 베어서 죽이는 거거든요. 조부모와 부모를 욕하면 교수형에 처한다. 이런 얘기들을 알려줌으로써 백성들에게 무섭게 해갖고 경고를 해갖고, 말하자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권선, 징악 이렇게 두 항목으로, 항목들이 만들어져서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이제 그런 책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537년, 16세기 중반이죠. 초중반이죠. 문과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도와서 다스리는 도구인데, 그 요점이 법조문이 많은데 있지가 않다. 법조문이 많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은 경국대전도 만들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법전을 정비해서 조문들이 많이 이렇게 잘 정비가 되고 하는데도 백성들이 죄에서 멀어질 줄 모르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왜 그러느냐. 우리가 무언록도 만들고 경민편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범죄가 줄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 수험생들은, 유생들이죠. 예? 지금 문과 시험을 보는 유생들은 나라를 다스리려면 법조문을 잘 만드는 건 말고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해라. 그걸 잘 쓰면 내가 합격시켜 주마. 이제 이런 시험 문제를 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문과 시험의 문제인데요. 어떤 답을 써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이 늘어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문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처벌하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아까 연암 박전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적성을 길러서, 제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제 욕망을 살짝 누그러뜨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뒤로 다 물러나서, 명예를 아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면, 즉, 명예를 아는 사람들이 많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예상 답안지 아니겠습니까? 즉, 조선은 유교의 가치들, 즉, 법 없이 사는 살수 있는 사람들, 군자다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으로 점점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덕 있는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는 방법으로 나라를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로 만들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점점 전환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법치에서 덕치로의 전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안들은 어디서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리학, 유교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유교의 가르침, 성리학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주자를 떠올릴 것입니다. 주자는 11세기 중국에서 이미 그러한 처벌을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군자다운 사람, 명예를 아는 사람을 길러냄으로써 세상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공자맹자님의 이야기들을 이 주자라는, 주희라는 분이 잘 모아서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고 안전한 군자들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일종의 통치론으로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대표적인 이런 이제 군자를 길러내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주자께서는, 주희께서는 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오지선이라 하는 이세 개의 중요한 강령, 대목이 이큰 공부라고 할수 있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큰 공부를 하는 지름길이라고,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큰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군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군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군자가 된다면,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될 터이고, 그렇다면 굳이 처벌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 갈등이 없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군자다움을 먼저 노력하고 타인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로 공동체에서 군자들이 많아지기를 서로 기대하고, 그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 대학이라고 하는 큰 공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낸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획을 주자학에서 배워온 것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자학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 것이고, 가능하면 저 형벌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아주 이상적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덕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하기보다는 인간의 이타적인 덕성들을 길러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길러내려고 하는 일종의 교육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덕치의 기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분이 김육이라는 분입니다.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제개혁론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경제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인데요. 김육이라는 분이 종덕론이라고 하는, 종덕편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종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인간의 덕성을 어떻게 하면 더욱 깊이 있게 갈고 닦아서 애초에 군자가, 명예를 아는 군자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사안을 적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후일,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조 임금께서 아주 좋아하셔서 이걸 한글로도 번역을 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던 책인데, 이 종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 결국 사람들을 그런 덕 있는 사람들로 근본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정철, 송강정철 선생께서도 앞서 말했던 그 경민편이라고 하는, 부모에게 불효하면 사형에 처한다, 막 이런 경고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경민편, 이 책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앞서 말씀드렸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징악조를 다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선조만 남기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 아니냐, 부모에게 효도해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본선의 내용으로만 채우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징악조를 제거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형벌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경고의 방법 대신에 덕성을 개발한다는 교육의 방법으로 정치 기획이 전체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18세기 영정조대에 가서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처음부터 성략, 주자의 성략을 받아들여서 금방 유교 사회로 변환한 것이 아니고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점점 더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하고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유교 사회로 점점 더 변환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형사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뭐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뭐 특별한 사건이 살인사건 같은 것이죠. 이런 그 형사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1차적인 조사는 실제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은 사또들이, 지방관들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옥정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살옥사건의 정황이라고 해서 옥정, 정을 파악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를 만들어서 뭐이 사건은 A가 B와 무슨 채무 관계가 생겨서 뭐 산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뭐 이런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적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거만이라고 그러는데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황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정황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법을 적용할 때 있어서 법조문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모든 케이스마다 모든 사건 정황마다 법조문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러저러한 법조문을 그 유사한 사건에 끌어다가 적용을 하는 이제 그걸 인율이라 그러는데 이제 법률을 갖다가 인용한다는 뜻인데요. 인율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법전을 이렇게 그 적용을 할 때, 리를 고려한다는 것이 이제 조선의 심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 지나가는 과객을, 지나가는 여행객을 갖다가, 강도 살인을 해서 돈을 뺏은 그런 살인 사건하고, 집에서 아들이 막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던 그런 사건들. 이런 건 조금 정황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누구한테 이렇게 구타를 당하거나, 상해를 입고 있어서 그 아들이 그거를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제 때려갖고 죽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은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범주로 다, 인정을 할수 있겠지만 그걸 둘러싸고 정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살인사건을 벌인 경우,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고 울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가 나가서 뭐 도둑질한 경우, 이제 이렇게 그 사건의 맥락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 인간적인 측면들,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느냐, 안 하느냐, 못 하느냐, 뭐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해야지, 그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그런 인간의 도리나 이런 정리나 이런 윤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리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의 팩트에 붙어 있는 그런 인간적인 측면들, 윤리도덕적인 측면들을 포함해서 정리를 고려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는 그냥 살인사건하고는 다르게 고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고려한다는 건 법조문을 적용할 때 이제 거기에 참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와 리와 법의 이제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적절한 판결문이 내려졌을 때 예, 그게 이제 사법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과 리와 법을 통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법해석 하는 것을 그걸 권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저울질인데요. 이런 저울질을 잘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아, 저런 놈은 괘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돼. 아, 저런 경우에는 참작을 해서 상황을 참작을 해서 정리를 참작해서 조금 낮춰야 돼. 이런 이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판결을 내릴 때이 판결이 시중을 얻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조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시중에 적절한 형태의

판결문을 얻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심리를 갖다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정조의 심리록에서 그가 매우 고민하면서 백성들에게 덕의 회복이라고 유교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서 회복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했던 그의 이제 정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784년 황해도에서 황해도 평산이라는 곳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두 친구가 이제 술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이제 즐겁게 뭐 술을 먹었던 겁니다. 이제 술을 막 먹다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였거든요.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제 막 욕을 한 겁니다. 그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여러 동네 여러 남자들과 뭐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식으로 뭐 음란했다는 식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친구 B가 A를 갖다 이제 우리 어머니를 이제 그 욕했다고 해서 때려 죽인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정조 임금은 이 사건을 이제 법조문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부모를 구하려다 상대를 죽인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 법조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나라의 모든 문물제도를 갖다가 이제 준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명나라 법률, 명률을 가지고 이런 형사사건들에 적용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명률이라고도 하고 명을 높여서 대자를 붙잡고 대명률이라고 이제 보통 알려진 그런 법전을 쓰는데 대명률에 보면 부모를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에 어쨌든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경우에는 18세기 들어와서 부모를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에 그걸 그냥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동일하게 사형에 처한다면 그러면 효자가 누가 효자로 나설 거냐? 효자가 없어질 거 아니냐?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속대전이라고 하는 영조대 와서 이 유교적 가치들을 훨씬 강조하면서 법조문을 갖다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국대전 이후에 여러 법전들이 만들어지는데 속대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중국 법률 법전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조선의 상황에 맞게 고쳐야 될 필요들이 있는 법전들을 이제 고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에 명나라 법률에서는 사형에 처하지만 조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효자인데 사람을 죽인 건 문제이지만 효자인데 그걸 감안해서 그걸 참작해서 유배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훨씬 더 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아버지 부모를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유배형, 사형에 처하지 않고 유배형이라고 하는 조금 낮춰서 처벌하는 방향으로 그 통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께서는 이때 어머니를 음란하다고 막 욕한 그 친구를 죽인 이 정대원이라는 황해도 평산 정대원이라는 사람을 유배형에 처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됩니다. 1785년 그 이듬해 경기도 부평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신복새 사건이라고 부평에서 두 친구가 술을 먹다가 한 친구가 그 다른 친구의 아버지를 이제 때리게 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를 때리게 되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이제 밀쳐가지고 이제 그 때려가지고 이제 죽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아버지를 구하다가 이제 상대방을 죽인 그런 사건이 됐는데 이 사건에서 정조는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경우를 계속 유배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석방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상대를 죽인 효자를 내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매질을 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고 다만 석방함으로써 이 왕인 정조 내가 백성들에게 효의 가치를 충분히 더잘 알도록 하고자 한다는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법률에서는 아버지를 구하려다가 부모를 구하려다가 상대방을 죽인 경우에 사형에 처하는 것을 조선에서 충분히 유배형으로 낮춰서 법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조는 이걸 더 나아가서 아예 유배까지도 보내지 않고 석방에 이제 하게 되는 석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법을 구부리고 이제 도덕적인 가치들, 유교적 가치들을 훨씬 더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후일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러한 정조의 판결에 대해서 임금께서 유교의 가치들, 도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법을 구부려서 마구 석방이 만약에 쉽게 일어난다면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려를 이제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판결이 다 그렇게 그 도덕적인 가치들을 강조하고 법을 막 구부리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조의 판결 중에 90%는 다 정과 리와 법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그 이른바 시중에 딱 부합하는 그런 판결들을 내렸다고 정약용 선생님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10% 정도 되는 것이 법을 구부리고 너무 지나치게 유교적인 가치들을 너무 강조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걱정을 하셔가지고 후일 흐뭇신사라는 책에서 정조임금의 판결이 아름답긴 하지만 훌륭하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황해도 제령 이경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경희는 이제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촌 조카인 최씨 부인이 자신의 이제 식솔들 막 여섯 일곱 명을 데리고 이경희라고 하는 이제 숙부의 오촌 숙부가 되는 거죠. 숙부의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이제 겹방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숙부가 제대로 된 대접을 해주질 않고 그 논밭에 떨어지는 나락을 주워 먹으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살수 있도록 그냥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최씨 부인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슬퍼하면서 뭐 어쨌든 그 나락을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숙부인 이경희가 최씨 부인한테 내가 너 나락을 주워 먹으라고 떨어진 그 나락을 주워 먹고 살라고 했는데 왜내 창고에 있는 쌀을 훔쳐 먹었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도둑으로 모은 겁니다. 내가 고발을 해서 너를 갖다 혼쭐을 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조카인 최씨 부인이 이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도 힘들고 뭐 슬프고 그런데 자신을 이제 도둑으로 몰아서 그 쌀을 훔쳐간 거에 대해서 처벌을 막 이제 하겠다고 그러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일곱 명, 자기 애들을 데리고 일곱 명이 다 물에 빠져서 이제 자살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정조 임금에게 올라갔을 때 정조는 사실은 이경이라는 사람이 최씨 부인과 그의 자식들 일곱 명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이런 경우에는 위핍률이라 그래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장을 쳐갖고 이제 석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법전이었습니다만은 정조 임금께서는 이때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숙부와 조카 사이에 그런 친척 사이에 그 나락을 주워 먹도록 하고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일곱 명이나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다니 이게 도대체 인정머리가 있는 것이냐 도대체 이것이 조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해서 이경희에게 괘씸죄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시 정조의 판결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조는 주범인 이경희가 비록 직접 칼로 찔러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최씨 부인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고 위협하고 공갈해서 일곱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니 이러한 사건을 범범하게 그냥 넘길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일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러한 정조의 판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덕적인 측면들, 덕성을 강조하는 측면들,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법을 지나치게 구부려서 그런 쪽으로 지나치게 나아간다면 큰 문제라는 취지로 이제 정조의 판결을 비판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그의 흐뭇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공평한 일이어야 한다. 비록 몸에 상처가 없더라도 그 정상이나 범행이 지극히 흉악하다면은 마땅히 살인으로 판단을 하고 비록 10명의 목숨이 동시에 떨어졌다 해도 진실로 그 정상이나 범행이 무겁지 않다면 그 죽음을 너그럽게 해야 한다. 단지 죄의 경중만을 논하면 되는 것이지 어찌해서 저 죽음의 다소를 따지는가? 최씨 부인 모자 일곱 사람이 일시에 물에 몸을 던졌으니 이런 사건을 듣고 누군들 회개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마는 비록 그렇다 해도 최씨 부인은 일단 제쳐놓고 생각하지 말고 홀로 이경희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자. 만일
그 개체

반드시 협박해서 죽이려는 데서 나왔고, 이경희가 반드시 협박해서 죽이려는 그런 계책을 세웠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사정이 부득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 것인지, 또세 번째, 그 정황이 일곱 사람이 모두 죽지 않을 수 없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세 가지가 다 합쳐진다면 이경희를 일곱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경희가 이 일곱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책임을 온전히 진다면 이것은 너무나 문제가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님의 주장이십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견해로는 최씨 부인이 살인한 것이 보이지 이경희가 사람을 죽인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도덕적 측면으로 이런 판결들이 치우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흠음신서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인명재천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방관은 그 중간에서 선량한 사람은 편히 살게 해주고 죄 있는 사람은 잡아다 죽일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지고서 삼가고 두려워할 줄을 몰라서 털끝만한 일도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 살려야 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면 그건 상당히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처리되어야 한다. 심지어 정조 임금의 판결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흠음신서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뭔가 그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런 교육들은 교화는 계속해서 조선 500년을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적 가치를 전체의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그걸 통해서 그 가치들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통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점점 더 강화하게 됩니다. 조선 초에는 이른바 지식인들, 양반들만이 유교적 삶에 이제 세례를 받아서 유교적인 군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500년을 흘러가면서 모든 사람이 유교에서 말하는 이제 군자가 되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유교의 대중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만한 사건들을 몇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1904년에 여주에서 있었던 김인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문에도 대서특필이 될 만큼 대단한 사건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9세기 세도 가문이었던 안동 김문의 후손들이 관련이 되어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서울 용산에 이제 별장이 있고 이들의 집은 이제 여주에 경기도 여주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김정규, 김인규, 김한규 이런 삼형제가 용산에 이제 별장을 두고 여주와 용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비서인 이춘경에게 이제 모든 집안일을 맡기고 별장 일도 다 맡기고 이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춘경이 용산 별장 문서를 훔쳐가지고 다 써버리고 자신의 빚을 이제 갚는 데 쓰고 뭐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춘경에게 이제 빚을 갚으라고 이제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 빚독촉을 받은 이춘경이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어떻게 계획을 꾸미냐면 이 안동 김씨 가문에 오랫동안 노비로 일했던 수십 년째 노비로 일했던 그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이 김인규를 살해해달라고 이 사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엄청난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춘경과 그 노비는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보고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 범인을 압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송할 즈음에 이 김인규의 첩과 그 아들이 감옥 밖에서 새벽에 숨어 있다가 칼을 품고 숨어 있다가 이춘경과 이제 그 노비죠. 그두 범인을 감옥 밖으로 꺼내오는 그 순간에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냥 살해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여주 촌민들이, 여주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살인 사건을 저지르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그 아들이 너무나 효자로구나라고 칭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

0: 그런 효자가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조선이 500년의 세월을 흐치면서 점점 더 이제 유교적인 가치들을 몸에 내면화하는 그런 사회로 전환하게 되고,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이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 백성들의 유교적 가치에 이렇게 말하자면 체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유교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서양의 법률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보다 현대화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서양식의 가치와 인권과 이런 문제들을 법전에서 수용하면서 서양의 가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우리의 그 심성 한 구석에는 또 이런 유교적인 가치들의 측면이 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교적 가치를 계속 강조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또 어떤 방법으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형벌 시스템이나 법률 제도나 이런 것들을 또잘 갖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조선 500년 동안 유교적 가치를 통해서 사회를 갖다가 질서를 잡으려고 했던 그 과정이 사실은 100년 전에 그 어떤 극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의 문화적 관성으로 우리들의 지금 그 문화 속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의 관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화의 관성들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 이렇게 구속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런 문화적 관성에서부터 또 벗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그 흐름들을, 역사의 흐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 그것이 역사의 공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조선의 죄와벌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감각에 대해서, 역사적 감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셨다면 저로서는 충분한 강의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자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 것이고 가능하면 저 형벌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아주 이상적인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주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루틴에 관련된 얘기죠. 아침 루틴, 점심 루틴. 자, 오늘은 저녁 루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퇴근 후의 상황을 좀 말하는 거겠죠?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여러분이 뭐 휴식도 취하고 저녁도 먹고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들 챙겨야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녁 되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러면 퇴근해야겠죠? 집으로 곧장 귀가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가족들과 저녁을 집에서 또 많이 먹습니다. 집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퇴근하다부터 가겠습니다. 요거 간단합니다. Get off work. 자, 물론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요거 추천합니다. Get off work. 자, 이게 구동사는 아니어서 강세를 요 앞에다 줘야 돼요. Get off work. Get off work. 잘안 합니다. Get off work.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를 들어볼게요.
1: Get off work. Get off work.
0: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물어보냐면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 가장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퇴근 몇시 하세요? When do you get off work? When do you get off work? 요거 기억해두면 딱 좋아요. 출근은 지지난 시간 했으니까 퇴근을 알아야겠죠? 자, get off work, 오케이? 집으로 곧장 가다죠. 그러면 go home, 집에 가다죠? 그러면 곧장을 어떻게 낼까요? Straight을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Go straight home, go straight home. 나저 퇴근하고 곧장 집에 가요. I go straight home when I get off work. Go straight home. 부사의 강세를 살짝 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Go straight home. Go straight home.
0: 자, 그다음에 집에서 저녁을 요즘에 거의 많이 먹기 때문에 가족들과 저녁을 집에서 먹다. 그러면 have dinner with my family. 이건 간단합니다. 자, dinner 앞에 eat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eat breakfast, eat lunch, eat dinner.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eat은 약간 먹는 행위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우리도 점심 먹다도 있고 식사하다도 있듯이 약간 저녁 식사하다의 느낌이면 have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have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eat보다는 Have dinner. Eat dinner 보다는 뭐라고요? Have dinner. Eat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100번 have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have dinner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Have dinner with my family. I normally have dinner with my family. Have도 먹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다의 의미. Have dinner with my family. 들어볼게요.
1: Have dinner with my family. Have dinner with my family.
0: 자, 문장에 넣을게요. 나는 퇴근하면 주로 곧장 귀가한다. 요즘 뭐 거의 다 그렇죠, 여러분. 뭐 어디 가기도 그러니까. 퇴근하면 곧장 귀가한다. 아까 붙이면 될것 같아요. Get off work 넣어주고, go straight home 넣어주고. 자, 그러면 집에 먼저 간다는 걸 앞에 써볼까요? 주로를 넣어야겠네요. I normally, I usually, I typically. 뭐몇 가지 있죠? 부사 넣을 수 있는 거. 자, 이거에 집중합시다. I normally go straight home. 퇴근하고 after I get off work. 이런 게 원어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요런 콜로케이션이 잘안돼 있잖아요. 입에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듯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I normally go straight home after I get off work. 간단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normally go straight home after I get off work. I normally go straight home after I get off work.
0: Very nice. Okay, very good. 자, 그다음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꼭 운동합니다. 인터넷 영상 같은 거 집에서 보는 경우도 있죠. TV 보는 경우도 있고,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운동하는 건 workout, exercise, 뭐 do yoga, go to Pilates,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운동하는 장소에 가시는 경우에 hit the gym. 요거 아주 깔끔한 표현입니다. 아주 뭐 인싸되는 표현이에요. 요즘 용어로 hit the gym. I hit the gym after work. I hit the gym after I get off work. 나저 퇴근하고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에? 체육관에. gym이라고 하죠? 헬스클럽이라고 잘안 하죠? hit the gym. hit the gym.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Hit the gym. Hit the gym.
0: 그래서 이제 운동한다는 표현이 많아요. 많은데, 어디 운동하러 가시는 케이스에는 요 표현을 추천드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영상 보는 건 watch video clips online. Watch video clips online. 그죠? 뭐, 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또 OTT 채널들이 많잖아요. 영화 보시는 분도 있고, 자, TV 같은 거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도 있고, watch video clips online. 영상 클립을 온라인상에서 본다. Watch video clips online. 나쁠 거 없어요? 자, 들어볼게요.
1: Watch video clips online. Watch video clips online.
0: 자, 그러면 책 읽는 건 간단하게 read books, read books 해도 되는데 books에 s를 넣어야 됩니다. 일반화시키려면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read book이 아니라 read books. I like to read books. I like to watch movies. 그 복수형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do some reading. 이것도 괜찮아요. Do some reading. I do some reading after work. I do some reading before I go to sleep. 우리도 독서하다가 있고 책 읽다가 있듯이 영어에도 표현이 하나일 리가 없어요. 둘 다 들어볼게요.
1: Read books. Do some reading. Read books. Do some reading.
0: 자, 내 친구들 중에 일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가.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Hit the gym 한번 써볼까요? Hit the gym.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Right after work. 퇴근하자마자예요. 간단하죠? Right after work. 일 끝나자마자 운동하러 가. 내 친구들 중 일부니까. 다는 아니고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0: gym right after work. 강세 여섯 군데 들어볼게요.
1: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0: 자, 혼자만의 시간은 alone time이라고 합니다. Alone time. Have some alone time. Have some alone time. 강세가 뒤에요. Alone. 재밌는 게 뭐냐면 me를 넣기도 해요. Me. Me. 저 목적격. I의 목적격. Have some me time. 이라고도 해요. 그렇게도 하는데 요런 걸로 갈게요. 일단은 have some alone time. 들어보세요.
1: Have some alone time. Have some alone time.
0: 저녁도 정말 나만의 어떤 시간, 뭐 밤늦게라도, 그렇죠? 밤늦게라도 나만의 어떤 시간, 한 시간 정도를 갖는다. 자, 영어 실력을 쌓다, 영어 공부하는 거, study English, 그건 너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하다 말고 약간 실력을 쌓다, 연마하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Brush up on my English. 선생님, 브러쉬가 왜 나옵니까? 저거 뭐 솔 같은 거 브러쉬랑 안 합니까? 맞아요, 맞는데 브러쉬 업 하면 이거 좀 달라져요. 그게 뭐 메이크업 할 때 브러쉬 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실력을 쌓다라는 얘기예요. 기술을 연마하다. 이걸 브러쉬업이라고 그래요. 브러쉬업, 브러쉬업. 또 전치사 붙어야 돼요. 업은 이 앞에 붙은 거고 on은 뒤에 붙은 겁니다. 브러쉬업, 항세 주고 on my English. 이건 그대로 외우세요. 브러쉬업 on my English. Well, after I get off work, I brush up on my English. 그죠? 그럼 뭐 우리 매일 10분 영어 방송을 본다든가 뭐 책을 본다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영어 실력 쌓는다. 자, 들어볼게요.
1: Brush up on my English. Brush up on my English.
0: 자, 집안이라고 가사 노동은 housework이란 건 다 아시는 단어일 테니까 do some housework. 이건 아시죠? 우리도 가사 노동이란 말이 있듯이 household chores. 저렇게 하면 약간 가사 노동 느낌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도 집안일이 있고 가사 노동이 있듯이 do some housework or do some household chores. 이렇게 해서 work and s 안 붙이고요. 여기 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건 관용적이에요. 들어볼게요.
1: Do some housework. Do some household chores. Do some housework. Do some household chores.
0: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한다. 오케이. Brush up on my English. 그죠? 저녁 때 루틴이 1시간 영어 공부한다. I spend an hour each day. 자, 보낸다는 spend. 투자하다? spend죠. 그냥 spend. 뭐 invest.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투자한다는 말이. 보낸다는 얘기니까. I spend an hour. 1시간. 매일 each day to brush up on my English.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볼까요?
1: I spend an hour each day to brush up on my English. I spend an hour each day to brush up on my English.
0: 자, 오늘 나온 문장 세 개는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곧장 귀가하다. 자, 저녁 루틴 go straight home. 들어보겠습니다.
1: Go straight home. Go straight home.
0: 운동하러 가다. 아주 세련된 표현 있었죠? Hit the gym. 어디 운동하러 갈 때 체육관에 hit the gym. 들어볼게요.
1: Hit the gym. Hit the gym.
0: 영어 실력 쌓다. Brush up on my English.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Brush up on my English. 마지막으로.
1: Brush up on my English. Brush up on my English.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녁 루틴에 관련된 얘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을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Cook versus chef. Cook versus chef.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ook 그리고 chef입니다. cook는 요리하다가 아니고요. 요리사를 뜻하는 cook입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단어 cook부터 할게요.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cook이라고 발음하시죠? 아닙니다. 이거는 으 발음과 더 가깝고요. 그래서 cook, cook. 좋아요. 이거는 look, book, tuck. 다 똑같은 발음이에요. 오케이, cook는 요리를 하는 모든 사람의 총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요리하는 사람은 cook. 오케이,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Cook, 일반적인 요리사. Coo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네, lousy라는 거는 서투른 하고 그냥 뭔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못하다. 그래서 my husband is a lousy cook.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반대로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my husband is an amazing cook. My husband is a great coo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음식하는 사람, 네, 남편이 요리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툴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다시 한번요.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그녀는 요리사로 일하고 싶었어. 네, 여기서 요리사, cook. She wanted to work. 그녀는 일하고 싶었어. 무엇으로? 요리사로. As a cook. She wanted to cook.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네, 마지막입니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이거는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스프를 망치기 마련이지.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리사가 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예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스프, broth나 스프 혹은 육수도 됩니다. 가 망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네, 다음 단어를 넘어갈게요. chef. 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셰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발음 제대로 하실 거면 셰프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chef.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F 발음 명확히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chef. chef. 네, 이거는 전문적인 요리사입니다. 네, 이거는 호텔이나 식당의 주방자를 셰프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요리사들은 그냥 쿡이라고 하고 뭔가 진짜 그냥 음식이 좀 되게 고급진 그런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식당 정말 음식 맛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는 보통 주방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셰프라고 합니다. 오케이, 예문들 통해서 볼게요.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My compliments to the chef.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Chef, 전문적인 요리사. Chef.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e dreamed of. 그녀는 꿈을 꿨어. 무엇에 대해서? Of becoming a chef. 그래서 주방장이 되는 것을 꿈꿨어.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o someone who wants to become a chef usually goes to culinary school.

Oka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compliments to the chef. Okay? 뭔가 되게 고급 식당에서 먹다가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우아하게 좀 세련되게 그 웨이터한테 이런 말할 수 있어요. My compliments to the chef. 이렇게 말하면 주방장님께 찬사를 보내요. 이런 말입니다. Okay? Compliment는 칭찬도 되지만 찬사도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네, 보통 주방장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장은 그녀의 직원들을 잘 훈련시켰어.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같이 해볼게요.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cook은 그냥 일반적인 요리사입니다. 보통 이런 뭐 그냥 식당에서는 cook들이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음식을 잘 만든다 그럴 때 I'm a great cook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셰프는 이거는 진짜 전문적인 요리사를 뜻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테마는 바로
1: Birthdays, 생일입니다.
0: Exactly, 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fond of birthdays.
0: Fond라는 것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리키는데요.
1: You like it. Yeah. I like birthdays.
0: 그렇죠.
1: I'm fond of birthdays.
0: I like birthdays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될 겁니다. I am fond of birthdays. 저는 생일을, 그러니까 생일이라는 것 전체를 좋아해요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Bluins who's from Austria.
0: 네, 블루인스 씨입니다. 자, 그럼 블루인스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Yep, Bluins 씨,
0: 나와주세요.
2: I've always been really fond of birthdays because I think they are the perfect excuse to ensure that your love

0: how they feel about you.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아낀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from loads of people in your life,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
1: The people around me, the people I spend time with.
0: 네. 영어에서는 이런 in your life, in my life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말로는 내 삶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people in my life, 주변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이 연락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래요.
1: All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It's a day where people send you all these lovely, uplifting messages about how they appreciate you and what you mean to them.
1: It's a day where people send you all these lovely, uplifting messages.
0: 네, 행복감을 주는
1: uplifting. Uplifting.
0: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1: Yeah.
0: 노래도 uplifting song 있을 수 있고요.
1: I was going to say that. 네. Uplifting songs. 네. There could be uplifting poems, uplifting movies.
0: 네.
1: Anything.
0: 여기서 행복감을 주는 이라는 것은 사전에 있는 정의를 가져오긴 했는데 아무튼 기분 좋게 해주는 건 다.
1: Yeah.
0: 그러니까 mood lifting 해주는 거죠.
1: It kind of lifts your mood up. 네. Right? Makes you feel better.
0: 그래서 it's a day, 어떤 날인가 하면 where people send you all these lovely uplifting messages. 사랑스럽고 행복감을 주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보내는 날이죠. 무엇에 대해서?
1: About how they appreciate you and what you mean to them.
0: About how, 여기서 how라는 거는 the fact that,
1: yeah.
0: 네, 뭐뭐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Right. 그래서 they appreciate you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고 네가 있어서 고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what you mean to them,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메시지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다 you라고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봤을 때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니까 거의 I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For sure.
0: 네.
1: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although I wish this wasn't just a birthday thing, and I try to make it a daily life thing where I would make sure that the people in my life know how much I appreciate them and how much I value them and what they mean to me.
1: And although I wish this wasn't just a birthday thing.
0: Just a birthday thing. 이따가 더 연습해 볼 건데요. 그냥 생일 것이라고 번역하면 말이 안 맞고 그냥 생일에만 하는 일.
1: Yeah, something that you do on the on your birthday only.
0: 네,
1: right?
0: 아니면 생일과 관련된
1: right.
0: 일인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this isn't just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I wish까지 나와서 this wasn't로 과거로 바뀌고 저는 이게 생일에만 하는 일, 즉 연락해서 나는 네가 있어서 고마워 이런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이 생일에만 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1: she says And I try to make it a daily life thing where I would make sure that the people in my life know how much I appreciate them.
0: 그리고 저는 노력합니다. I try to make it a 지금
1: daily
0: 이것을
1: life. 네,
0: daily life thing. 일상 속에서 하는 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대요. Where I would make sure 꼭 노력합니다.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 the people in my life 제 주변의 사람들이 know how much I appreciate them. 그들의 존재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생일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하려고 노력한대요.
1: So not just a birthday thing, but she wants it to be a daily life thing.
0: 그리고
1: she says, and how much I value them and what they mean to me.
0: 계속 이어지고 있죠. How much I value them, 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내가 여기는지, what they mean to me,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리려고 계속 노력을 한대요.
1: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Birthdays, I think, are a sort of yearly reminder to us all to express how we feel about our loved ones and to make sure that they're aware that they're so valuable, they're so worthy, and they're so loved.
1: Birthdays, I think, are a sort of yearly reminder to us all to express how we feel about our loved ones.
0: 생일은, 그러니까 앞에 although, 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면서 birthdays, 생일은 제 생각에 are sort of a yearly reminder, 1년에 한 번씩 상기시켜주는 존재라고 해요. To us all, 우리 모두에게 뭘 하라고 remind

0: 네, 오늘은 생일을 좋아한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fond of birthdays when it's mine.

0: I love festivities and exchanging gifts. I'm fond of any reason to celebrate with people.
1: 네, 자, 처음 메시지는 이거였죠.
0: Harry says, I'm fond of birthdays when it's mine.
1: 네, 생일을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내 생일일 때.
0: It's mine.
1: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일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Reem 씨가 이렇게 말했네요.
0: I love festivities and exchanging gifts. I'm fond of any reason to celebrate with people.
1: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festivity,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festivities라고 쓰였는데요. 이거는 축제 행사나 축제 기분, 분위기를 가리켜요.
0: Yeah, like 네. when you're celebrating something in a certain way, right? 네. Whatever you do to celebrate.
1: 네, 그래서 기념하는 어떤 분위기나 행사 일을 festivities라고 부르고 그런 자리, 축하하는 자리, 기념하는 자리, and exchanging gifts, mm-hmm. 선물 교환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Mm-hmm. I am fond of any reason,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이유가 있다면 좋아한대요. To mm-hmm. celebrate with people, mm-hmm. 사람들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 좋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0: All right, perfect. Well, me too, Reem. How about you guys? Anyway,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expert. 네, 이런 책이 있는데 Miss Sharp handed Shenoy the most boring looking book he'd ever seen. 자, hand, to hand 친구들. 여기에서는 our second vocabulary 건네주다. 이 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네주다 이런 뜻이 있는데 the most boring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지루하게 보이는 책인 거예요. 우리 시노이가 그래서 page 67 딱 보니까 Embry 여기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Alright, in this temporal prison, let's continue reading. Thank you, shouted Shenoy, and he ran into the corridor. Now, we need a blast of radiation, said Toby, banging a fist on the photocopier. How are we going to do that? Light is radiation, isn't it? Said Shenoy. Correct, said Bug, jumping up from behind the photocopier, waving a spanner. I've given it a little extra boost. Shenoy slid the wafer-thin ember onto the top of the copier and pressed scan. The display read, warming up. It seemed to take forever until a bright beam of light whooshed across the temporal prison. Alrighty, 자, 엠버를 꺼내기 위해 복사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It says here, 자, 토비가 그래요. We need a blast of radiation. 좀 폭발적인 방사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light is radiation. 우리 시노이가 그러죠. 이 빛이 방사선이잖아. 그래서 바로 여기 it says here photocopier를 쓰는 거예요. 복사기를 쓰는 거예요.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그가 왜 이 photocopier에 갔냐면요. I've given it a little extra boost. 네, here comes our third vocabulary word. Boost, 강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친구들, 이 빛을 좀 더 강화시킨 거예요. 더 밝게. 네, that's why. To get Ember out. Alright? 자, so here it's warming up. 이제 이게 스캔을 빨리 복사를 해야 되는데 It's taking forever.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친구들, forever는 영원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It is like taking so long.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stop and think. The copier took a long time to start working. 자, 복사기가 작동을 시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Yes, that is true. It took forever. 네, 이렇게 말이 나왔죠. Alright, so, 아, 과연 이 photocopier, 복사기가 도와줄까요? Okay, so we need that strong light, right? So, join me next time to finish our book, The Day of the Baffling Books. Alright, let's see what happens. How are we going to save Ember?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직업 관련된 내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합니다. 약간 슬기 씨 생각이 나면서 바로 연예인과 매니저입니다.
1: 아우.
0: 오 와우.
1: 매니저가 없어요, 저는요.
0: 아, 매니저 있으시잖아요. 옆에. 자, 바쁜 스케줄에 지친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과 매니저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아하.
0: 저는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슬기 씨가 연예인이니까 맞는지 한번 나중에 컨펌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렇죠. 저는 지금 뭐.

0: 이렇게 현장 날 때는 사실 매니저 없이 거의 혼자 오고 그러거든요.
1: 오케이.
0: 예. 제 일정을 봐주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1: 네.
0: 가끔 뭐 일정 전달할 때나
1: 아하.
0: 그럴 때만 뭔가
1: 오케이.
0: 뭐 매니저 느낌이 날까요?
1: 그래도
0: 예.
1: 뭔가 공감을 할수 있지
0: 그렇죠.
1: 않을까.
0: 과거에는 제가 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1: 얘기 좀 많이
0: 예, 그럼요,
1: 해주세요.
0: 그럼요.
1: 오케이.
0: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와,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0: 뭔가 매니저가 무슨 offer 같은 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아하. 아,
0: 아.
1: 스케줄을 보장받기 위해서, 오케이.
0: 그렇죠.
1: 이번에는 못 이기는 척 뭔가,
0: 네.
1: 일정을 강행하는 느낌?
0: 그렇죠. 아, 역시 확실히 아시네요.
1: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이런 상황이 저는 있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강행이에요. 오케이, 해!
0: 저는 원해요. 이런 느낌이요.
1: 진행시켜요.
0: 아,
1: 진행시키세요.
0: 진행시키는군요.
1: 저는 무조건 진행이에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자, 오늘 문장들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또할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꿔 볼 거고요.
1: 네.
0: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새해 기록계
0: 도전!
1: 도전!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아, one more interview?
2: Just one more.
1: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2: Sorry, remember, I only speak English.
1: 영어 하는 게더 지쳐요.
2: What's
1: 진짜.
2: wrong? What's wrong?
1: 한국말하는 매니저로 바꾸라니까.
2: One more interview,
1: Sorry.
2: just one
1: Okay.
2: more, okay?
1: Okay. I see. Later, I can interview because I was so tired.
2: You don't want to do it now? Not now?
1: Yeah, no, not now.
2: We cannot miss this.
1: 응?
2: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1: Mayu
2: Mayu
1: 매거진?
2: Magazine, yes.
1: 그거 famous, right?
2: Very
1: Oh
2: famous.
1: my god.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2: Is that yes or no?
1: 아, okay.
2: Okay.
1: Okay,
2: But?
1: okay. But you have to give long holidays.
2: To you,
1: Yeah.
2: after this,
1: I was so tired, but I can do interview. So you, okay?
2: long holiday. Okay.
1: Your 10 days.
2: Ten?
1: Yes. Thank you. Admire you. Yeah.
0: 거절했다가 결국 다른 분이 그 기회
1: 네. 그래서
0: 가져가셨다고.
1: 내가 강행이에요.
0: 그래서 미국.
1: 저는 항상 강행. 오케이, 진행시켜.
0: 그분
1: 진행.
0: 미국까지 진출했대요.
1: 아이고,
0: 아이고, 어떻게.
1: 글로벌 스타가 됐네.
0: 영어 해야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1: 무조건이에요.
0: 그럼요, 무조건입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4: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4: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일단 매니저가
1: 네.
0: 조금 지쳐있는 연예인에게 인터뷰가 딱 하나 더 남아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인터뷰해야죠, 인터뷰해야지. 왜냐면 지금 본인을 위해서 기사를
0: 아하.
1: 예쁘게 써주실 기자님들이 지금
0: 그렇죠.
1: 대기하고 계신데요.
0: 기회를 잡았는데.
1: 그럼. We have one more to go.
0: 네.
1: 우리는 가야 돼.
0: 가야 돼요.
1: 우리는 가.
0: 가야 될
1: 근데
0: 뭐가
1: 하나
0: 있어요?
1: 더. 인터뷰. 인터뷰네, 인터뷰.
0: 스펠링 기대하겠습니다.
1: 오케이. 저 이거 알아요. 저
0: 와우.
1: 왜냐면 제가 interviewer이었잖아요. interviewer.
0: 맞네요.
1: reporter 같은 게
0: 맞아요.
1: interviewer잖아요.
0: 그막 연예계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가서 막
1: 그쵸.
0: 인터뷰하고 하셨죠?
1: interviewer, 그래서 interviewee 이런 거를 제가 너무 어려운 단어였는데 그때
0: 와.
1: 조금 알게 됐죠.
0: 도움이 되네요.
1: 네.
0: Alright. So interview. So I have one. You have one. We have one more
1: 예.
0: interview. 근데 마지막에

0: to go까지 나왔거든요.
1: 가야 된대는데요?
0: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정답 interview. Very, very nice.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 view이기 때문에
1: 네.
0: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1: 네.
0: So,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만 올리고 바람을 뿜어주세요. 자, 갑니다. View, interview.
1: Interview. Interview.
0: Very nice. 자, so we have one more interview.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1: 네.
0: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one more interview. 인터뷰 하나 더 가지고 있대요.
1: 여기서 끝나도 사실 되죠.
0: That's right. That's perfectly fine. But then, to go를 넣게 되면,
1: 예.
0: 가야 할 것이라는 거는 결국 뭐가 더 남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1: 아.
0: Okay? So, 하나의 더 인터뷰가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그게 남아있어요. 왜냐면, 거기 그만큼 가야 되니까. 그쵸? Okay. So, have something to go 이러면 해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는 느낌. Alright?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1: Yes.
0: 챕터 10개를 하는 거예요. 챕터 1에서 챕터 10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챕터 9까지 마쳤어요.
1: Yeah.
0: 이랬을 때 아, 우리 남아 있는 거 챕터 하나 더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한 개 더 많은 챕터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We have one more chapter.
0: 자, 근데 가야 될
1: to go.
0: To go. 우리가 가야 될 거니까 남아 있다는 걸로 의역이 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Makes sense, right? So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right?
1: Yeah.
0: 자, how about this? 너는 상대방한테 해볼게요.
1: 네.
0: 너는 25분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25분 더 지나면 끝이야.
1: 아하.
0: 이런 느낌이야. 너는 가지고 있다. 25분 더.
1: You have more.
0: You have 25
1: more.
0: More.
1: 25 minutes
0: more. More minutes예요.
1: 아.
0: 25
1: more minutes
0: 가야 돼?
1: To go.
0: To go.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이거는 보세요. 어떨 때 많이 쓸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 자, 운동할 때.
0: Exactly.
1: 예. Yeah.
0: Personal trainer가
1: 네.
0: 그 트레드밀에서 이제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때, 아, 자, 25분 더 남았어요.
1: 예.
0: 이걸
1: 자, 지금부터가 칼로리 타는 시간이에요. 지금부터 하시죠. 지금부터 조금 더 할게요.
0: 이제 시작이야.
1: 속도 2 올릴게요.
0: That's right.
1: 더 올라가요.
0: 그때 이렇습니다.
1: 아,
0: 네, 더 올라가요.
1: 야.
0: Okay? So to go가 아, 가야 될 거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구나.
1: 그러네요.
0: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1: We have one more chapter to go.
0: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1: You have 25 more minutes to go.
0: 그렇죠. 만약에 제가 가르치다가
1: 네.
0: 문장 하나를 더 배워야 된다면
1: 아하.
0: 아마도 저는 Oh, we have one more sentence to go.
1: 오!
0: 이런 식으로 또 쓰겠죠.
1: 아, we have one more sentence는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근데
1: to 거기, go까지.
0: To go까지.
1: 음.
0: Alright,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1: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너무 지친 나머지 연예인이
1: 네.
0: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1: 아이고.
0: 저 지쳤어요.
1: 어떡해. Can we just do it later? 그거를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끊어도 되겠는데요?
0: 어? Later?
1: Can we just do,
0: do it?
1: It?
0: Yeah.
1: Later?
0: 언제? Later에?
1: 네, 다음에. I am 지쳤어요.
0: 네.
1: 근데 지쳤어요가 제가 항상 이게 나오면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0: Yeah.
1: So 그래서 나는 정말 tired해요.
0: Okay.
1: 피곤해요.
0: Uh-huh.
1: 그러니까 다음에 할게요. 말 되거든요.
0: 어떻게 보면 가장 basic한
1: 네.
0: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before we open it, 그 보통 인터뷰를 하시면
1: 네.
0: 그 연예인분들 중에 너무 지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당연하죠.
0: 마음이 좀 안 좋고 하겠어요.
1: 너무 안 좋은 게 왜냐하면 인터뷰 매체가
0: 와.
1: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다른
0: That's
1: 뭐 이렇게
0: right.
1: 매체 인터뷰들도
0: That's
1: 많다 보니까
0: right.
1: 비슷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0: 다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1: 네, 그래서 저는 때론 짤한데 그래도 또 저는 제 할 일을 또 해야 되니까.
0: 뭔가 그 자리에서 듣는 것 같아요. 진짜
1: 에이.
0: 상황. Okay, so I'm tired. 정답은 다른 걸 좀 가져오긴 했습니다. 바로 exhausted.
1: 맞아, 이게
0: 들어갔죠?
1: 생각이 안 나요.
0: Yes. 에이. 안 써봐서 그런 것뿐이에요. 사실 tired가 피곤한이죠. 피곤한인데 진짜 exhausted는 정말 하고 지쳐버린이라는
1: 네.
0: 형용사입니다. 이게 스펠링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회화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1: Exhausted.
0: Exhaust. 약간 Z의 발음의 느낌으로 해서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Exhausted, exhausted,
1: exhausted, exhausted.

0: 이거는 실제로 지침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Exhausted. Alright. 자, 참고로 전에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던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지쳤다라고 할 때 틀려도 되니까 한번 보세요.
1: 아.
0: 뭐가 있어요? 무슨 out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끔 쓰시는 분을 제가 실제로 봤어요, 한국에서.
1: 오, 잠깐만요.
0: 네, 완전히 근데 막 달아 빠졌다라고 하거든요.
1: Burnout.
0: 어, burnout. 오케이.
1: 아니, 뭐 아웃이 저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웃 하면은 왠지 burn이 나오면은
0: 네. burnout이 왔다. 근데 burnout이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에요.
1: Wear out. 아, worn out.
0: Yes. worn out. 왜냐면 형용사로 지금 만드는 거니까.
1: 맞아요.
0: 그렇죠? So exhausted, tired 다 형용사예요, 지금.
1: 네?
0: So worn out. 이거는 wear를 PP 형태로 바꾼 겁니다. So worn out. 얘도 완전히 달아서 지쳐 있는 느낌. Drained. 진짜 배수구에 물이 쭉 빠진 느낌이에요. Drained. 그리고 beaten 두드려 맞은 느낌인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암기가 안 되거나 아직은 어색하거나 하면 사실 tired, exhausted 충분히 괜찮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worn out, drained, 물이 빠져 있는 느낌, 에너지가 빠진 거죠. beat 이런 것들
1: 네.
0: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Can we just do it? 이러면 지금 하자는 얘기 같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나중이라고 하려고 뭘 붙였어요?
1: Later.
0: Later, right? 나중에.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얘 없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문장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할 수 있어.
1: You can do it later.
0: 그렇죠. You can do it later. You don't have to do it now.
1: 네.
0: 자, 그리고 메시지를 한다라고 할 때 동사로 그냥 메시지를 쓰거든요.
1: 예.
0: 나한테 나중에 메시지해. 메시지를 줘라. 메시지는 그냥 동사로 쓰세요.
1: Message me later.
0: That's it. Hey, message me or text me.
1: Text me.
0: Late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1: 네.
0: Later 그냥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1: 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0: Message me later.
1: Message me later.
0: Right.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네. 지친 느낌.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1: Oh,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Okay.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에 두 문장으로 또 나눠져 있는데요. 아, 이건 놓칠 수 없어요. Mayu Magazine과 하는 그런 인터뷰인가 봐요.
1: 이게 굉장히 famous한 건가 봐요.
0: 요, 잘 되면은 네. 그냥 완전 그냥 슈퍼스타.
1: 탁 되는 거예요.
0: 아, 바로 됩니다.
1: 눈 떴다 감으면은 이제 완전 그냥.
0: 떴다 감나요?
1: 감았다
0: 뜨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곳인가 보네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1: We cannot miss this. 아하. 놓칠 수가 없네요.
0: 안 된다.
1: It's with Mayu Magazine이네요. 아, Magazine.
0: 말만 해봤지 못, 이게 스펠링을.
1: 맞아요. 메가, 메가진. 메, 메가.
0: 기다리겠습니다. 네.
1: Magazine. 왠지 okay. 이거 같아요, 마지막은.
0: Alright. M-A-G-A-Z-I-N-E.
1: Magazine.
0: 정답. Surprisingly. 맞습니다. Magazine. Magazine. 근데 우리가. 왜, 그 약간 외래어처럼도 그냥 매거진 많이 쓰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실제로, 어떤 이제 매체 이름이
0: right.
1: 무슨 무슨 매거진 많아요.
0: 많죠.
1: 예. Right.
0: 그래서 얘도 I am Mayu Magazine이 그 뭐 브랜드 네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을 대문자로 쓴 것 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Yes. Magazine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잡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We cannot miss this. miss 하는 게 뭐죠?
1: 놓치다.
0: 놓치는 거. 아,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했는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썼어요?
1: Cannot.
0: Cannot. 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줄인 게 뭐죠?
1: Can't.
0: Can't. 자, 그런데 can't 쓰는 것보다 cannot을 쓰면 not이 눈에 확 보이죠?
1: 더 강조가 되나요?
0: 맞습니다.
1: 아하.
0: So we can't miss this. 이것보다 we cannot. miss this.
1: 예.
0: 특히 보통 이렇게 풀어버리려면 not에 억양 주는 사람이 많아요. We cannot do this.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don't를 푼 거는 뭐죠?

0: not.
1: 돈낫이요? 잠깐만.
0: 아니, 뭐, 아, do not.
1: 깜짝 놀랐네. 돈낫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0: do not.
1: Do not.
0: Yes.
1: 맞아요. 뭐 주어에 따라 뭐 does not이 될 수도 있겠고 뭐 do not. But don't는 확실하게 do not이죠.
0: 근데 저 궁금한 게 can not은 붙여서 쓰는데 do not은 띄어서 쓰는 이유가 있나요?
1: 띄었습니다. 왜냐면 발음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D-O-N-O-T 하면 뭐 do not, 뭐 don't,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떨어져 있고요.
0: 강세에 따라서
1: 이렇게 don't를 부를 때도 여전히 do not 해서 not의 억양 많이 줘요. 오케이, you do not do that 이런 느낌으로요. 훨씬 강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0: Yes.
1: 그래서 cannot 동사원형 뭐뭐 할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뉘앙스에는 절대라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you can 이거보다 조금 강조하면서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 여기에.
0: You cannot come here.
1: 그러니까 come in here 하면
0: come in here.
1: in을 쓰면 안쪽이라는 거 더 강조해줘요.
0: 아, 네.
1: Okay, so you cannot come in here.
0: Yes.
1: 여기는 뭐 관계자들만 들어오는 곳이다. 뭐 이러면서.
0: 네.
1: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우리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돼.
0: She cannot.
1: 거짓말하다 우리에게
0: lie to me to us.
1: To us, right?
0: Yes.
1: She cannot lie to us. 뭔가 화가 난 느낌.
0: 네.
1: Okay. So 억양도 그렇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연기가 많이 살아야죠. 강조니까. 자, 읽어볼게요. You cannot come in here.
0: You cannot come in here.
1: She cannot lie to us.
0: She cannot lie to us.
1: 그러면 아까 don't 줄인 그게 do not을 줄인 거라고 했었죠.
0: 네.
1: 자, 저는 여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를 강조한다면 I don't work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0: I do not work here.
1: 그죠? I do not work here.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0: 네.
1: Alright, 읽어볼게요.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0: Oh,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1: 그죠? 여기서 it이라는 거는 the interview를 얘기하는
0: 예.
1: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는 Mayu Magazine과의
0: interview.
1: 것이다. 그렇죠. 자, 마지막입니다. 대신, 오케이, 받아들인 거예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0: 마치 내 딸 같네요. 대신 엄마
1: 뭐,
0: 나
1: 뭐 하자, 그러면?
0: 오늘 젤리 먹게 해줘야 돼.
1: 조건이 있어요, 항상.
0: 아, 그럼 너무 지치거나 이럴 때는
1: right.
0: 이렇게 보상이
1: 아니,
0: 있지
1: 보상.
0: 않으면 그럼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1: 지치죠.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이것.
1: 오케이. Okay. 일단은 어디서 끊어주면 좋을까요?
0: You owe me부터 해볼까요?
1: You owe me 해요.
0: Owe me.
1: 뭐를요?
0: 빚졌어. 너 빚졌어.
1: 맞아요.
0: Some 조금의 좋은 휴식?
1: 오케이.
0: Okay. 아, 휴식이에요? 휴식 근데 되게 긴데 vacation인데 너무
1: 아니,
0: 짧네요.
1: 그럼 휴가 아닙니까?
0: 네. 아, vacation 휴식이.
1: 힌트 드릴까요?
0: 오케이. Rest.
1: 예.
0: Good rest.
1: 오케이. Vacation 쓸 뻔했는데
0: 네.
1: 도와드렸습니다.
0: 가까스로.
1: Right.
0: 네.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Perfect. Rest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얘기를 하죠.
0: 네.
1: 약간의 괜찮은 나쁘지 않은 rest 좀 줘야
0: 예.
1: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rest보다도 당신은 나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0: 빚지고 있어요.
1: 빚지고 있죠.
0: 네.
1: 오케이. 그 동사는 바로 owe가 되겠습니다.
0: 이 노래잖아요. I owe you.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당신 이렇게 빚지고 있어.
0: 예.
1: 이런 얘기죠.
0: 한글로 번안이 안 되는 이유가 있네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owe someone something. 이러면
0: yes.
1: 이 사람한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빚지다인데
0: 예.
1: 이미 빚지고 있는 상태를 강조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어요. Some good rest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역이 되면서 나중에 좀 쉬게 해줘야 돼요.
0: 네.
1: 오케이? 예약해놓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 나한테 약간의 돈을 빚지고 있어. 너 나한테 돈 좀 빚지고 있어.
0: You owe me some money.
1: There you go. Hey, you owe me some money. Did you forge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그에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
0: 아.
1: 자, 이거 기억나세요? Something의 반대 기억나세요?
0: Nothing.
1: Yes? 그거 활용하세요.
0: 아.
1: 그녀는 그에게 빚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 빚지고 있다.
0: 아, she owe him nothing.
1: 그거예요.
0: 아.

0: right? 이래서 좀 헷갈리죠. 저번처럼 something nothing, right?
1: 예.
0: So she owes him nothing. 그러니까 owe가 아니라 owes입니다. 그것도.
1: Owes.
0: Right?
1: 아,
0: she owes him nothing. 이러면은 nothing이라는 걸 빚진 거니까 결국 빚진 게
1: 없다.
0: 없다. 이렇게요. owe가 일반 동사예요.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면
1: owes
0: 해줘야 됩니다.
1: 음흠.
0: 오케이?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owe me some money.
1: You owe me some money.
0: She owes him nothing.
1: She owes him noth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저는 아, 이거는 정말 외워도 안 아깝겠다 하는 거를 제가 좀 우르르 가져왔거든요.
1: 어, 뭐죠?
0: 네, 이거는 교재 필기에 두시는 거 강력 추천을 드리는데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뭘까요?
1: 사과를 빚졌네.
0: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You owe me an apology, man. 뭘까요? 결국 당신은 나한테 사과를
1: 안 했어.
0: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빚지고 있다는 거. 빚졌으니까 갚아야죠. 나한테 apology를 줘라.
1: 사과해.
0: Yes.
1: 이 얘기군요.
0: 당신 사과해야 돼요. 그거를 물론 이제 you should apologize to m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1: 네.
0: you owe me an apology.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요. 요것도요. Do I owe you anything? 이게 뭔지 아세요?
1: 내가 뭐 빚진 거 있니?
0: 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 맞아요.
1: 네.
0: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뭔가를 이렇게 해줬는데 나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무료인가?
1: 아.
0: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근데 Do I owe you anything?
1: 아.
0: 저 돈 뭐 드려야 되나요?
1: 오.
0: 이런 뜻으로 진짜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1: 네, 이거는 우리도 되게 많이 쓰는 말인데.
0: That's right. That's
1: 애매할
0: right.
1: 때 있거든요. 이게 무료인지 아니면 사용료가 있는지.
0: 맞아요.
1: 그럴 때.
0: 그럴 때 Do I owe you anything?
1: 아.
0: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 뭐냐면 What do I owe you?
1: Oh, what 이거는 do I owe you?
0: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나 내야 되는 돈.
1: 아.
0: 특히 이거는 일반적인 뭐 쇼핑 몰에 있는 정식 스토어보다는 그런 카트 같은 데 있죠.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corn dog 흔히 핫도그라고 하는 걸 먹었어요. 그래서 okay, so what do I owe you?
1: 오와.
0: 얼마 제가 빚지고 있는 거죠?
1: How much is it 보다 조금
0: exactly
1: 고급 표현?
0: 맞아요.
1: 아.
0: Right? Okay. So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뭐 암기해라 이런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 교재 필기해 놓고서 참고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멋있는데요?
0: 진짜 많이 쓰이죠, 어우가.
1: How much is it이 아니라 What do I owe you?
0: 오,
1: 너무 있어 보여요.
0: What do I owe you? How much do I owe you? 이런 거를
1: yeah.
0: 외국까지 가봤는데
1: 그러게
0: 한번 해보시는 거
1: 한번 써보는 거 챌린지다 진짜.
0: 못 알아들어도 네. 그때 바꿔서 How much is it? I mean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Right? Okay. 자 읽어볼게요.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그냥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저 지쳤어요.
1: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0: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1: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2: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3: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2: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0: Ne, 입으로 하는 이명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자, 첫 번째 단순하게 later를 문장 뒤에 넣어보겠습니다.
1: 네.
0: 나한테 나중에 문자해, 메시지해.
1: Message me later.

0: 그래.
1: message me later.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너 그거 나중에 해도 돼. 할수 있다.
0: You can do it later.
1: You can do it later. 자, 그거 그냥 나중에 할수 있을까요? 우리로 잡을게요. 우리 그거 그냥 나중에 해도 될까요? 할수 있을까요?
0: Oh, can we just do it later?
1: Yes. 읽어보겠습니다. Message me later. You can do it later. Can we just do it later? Alright. 자, 다음은요. Owe someone something.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빚진 게 없어. 그녀는 그에게 nothing을 빚졌어.
0: Oh,
1: Owes.
0: she owes him nothing.
1: 그렇죠. There you go. 두 번째, 너 나한테 돈좀 빚지고 있어.
0: Oh, you owe me some money.
1: You owe me some money. Remember that. 이러면서. 세 번째, 알겠어요. 대신 나중에 제대로 된 휴식을 줘야 돼요. 자, 일단은 오케이 하고 나서,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약간의 괜찮은 휴식을 빚지고 있다.
0: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Yes, you owe me some good rest. 읽어보겠습니다. She owes him nothing. You owe me some money.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베리 굿.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3: Can we just do it later? I'm exhausted.
2: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3: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e have one more interview to go.
5: Oh, can we just do it later? I am exhausted.
4: We cannot miss this. It's with Mayu Magazine.
5: Okay, but you owe me some good rest.
4: All right, I promise.
5: Yeah. Oh, really?
4: 5 minutes.
5: Okay, fine. Okay, okay. Oh, yeah, hello. Okay, nice to meet you.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네, 다른 건 볼 게 없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1: There you go. 집에서 뭔가 막 돌려보면서 영화를 볼까 하는데 아, 이게 그나마 낫다. 그러면서 딴 건 볼 게 없다.
0: 아하.
1: So I have nothing else to watch.
0: 야.
1: 아,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인데 에? 정말 단어 하나입니다, 여러분. Later.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나한테 그냥 나중에 전화해.
0: 아하. 여러 번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에 이제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오늘은 경찰이란 직업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경찰이 차를 세운 시츄에이션이에요.
1: 아, 그러면은 뭐 범법 행위가 조금 있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그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렌트해 봤어요.
0: 네. 그랬을

0: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게 꼭 무슨 뭐 과속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뭐 예를 들어 등이 하나 나갔다든가 이럴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랬을 때 내용,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절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네. 아, 보통은 이제 말을 아예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시츄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떨리거든요. 뒤에서
1: 네.
0: 막 울리면서.
1: 그렇죠.
0: 예, 그리고,
1: 엄청, 뭐지, 누가, 뒤차가 빵만 해도, 뭐야, 나야?
0: 그럼요,
1: 나한테 한 거야?
0: 그럼요.
1: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경찰관님께서 이렇게 딱 오셨다 그러면은,
0: 똑똑똑 이러면서.
1: 너무 주눅들죠.
0: 완전히
1: 아우,
0: 얼어버려요. 자, 일단 요런 질문이 미션 1이고요. 그리고
1: 예.
0: 두 번째 미션은,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오늘
1: 네.
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이 나갔다. 이거는, 이것도 잡나요? 미국에선 잡아요.
1: 오.
0: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저는 또 약간 딱지 끊기는 과정인 줄 알고.
0: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죠,
1: 예.
0: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뭔가 대처는 해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오케이. So,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 왜절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2: Do you speak English?
1: 왜? Why stop? Why stop? Me.
2: Why did I stop you?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is okay. I stop.
2: Your brake lights are out.
1: Light? 어머머머. 진짜네?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1: Seatbelt?
2: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 belt.
1: 아우!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Seatbelt 하고 있었어요. You stop and 딸깍.
2: What?
1: You stop. You say stop. Stop, stop. So at that time 딸깍.
2: You were wearing your seat
1: Yo,
2: belt.
1: yo, yo, yo. 블랙박스. 블랙박스. See.
2: I don't believe you.
1: 아, 부끄럽네요.
0: 아니, 큰일 날 뻔했어요.
1: 네.
0: 제가 딱두 가지 말씀드리면,
1: 네네.
0: 미국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뭐 누군가 세웠다, 그리고
1: 네.
0: 경찰이 세우면 두 가지는 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뭐냐면 본인의 권리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1: 그쵸.
0: 왜 내가 여기 멈춤을 당했느냐라는 거는 해야 되지만,
1: 이유를 여쭤봐야죠.
0: 네, 또 하나는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1: 아.
0: 조금만 만약에 협조를 안 하는 자세를 보이면 그 사람들이 경계 태세에 돌입하면서 엄청나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막 밀어붙여요.
1: 사실
0: 네.
1: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조금,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haci면서 이제 뭐 벌금을 쭉 예,
0: 네네.
1: 이렇게 매겨
0: 오케이,
1: 주시죠.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네. 약간 무서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1: 그렇군요.
0: 협조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겠죠.
1: 아유, 무조건이죠.
0: 네. 그래서 우리 청취에도 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4: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Okay,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절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일단은 지금 윙 하면서 그 갓길이라고 하죠. 그렇죠?
1: 그렇죠.
0: 영어에서는 shoulder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차를 세운 상황인 거예요.
1: shoulder 어깨예요?
0: 네, 맞아요.
1: 아, 그걸 갓길이라고
0: 네.
1: 그러는군요.
0: That's right.
1: 자, why did you? 왜
0: Why did
1: 그랬어요? 예, 네, 당신 왜 그랬어요? 나를 풀 오버 했어요. 풀 오버가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경관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 경관님이니까
1: 경찰을 부르는 단어가 들어가면
0: 그쵸.
1: 되겠죠.
0: 근데 폴리스맨 이러면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폴리서. 아, 이런 말 없나요?
1: 폴리서요? 굉장히
0: 오케이.
1: very creative.
0: 예, 큰 힌트가 됐고요. 예, 자, 그럼
1: 바로
0: 폴리스맨.
1: 자연스럽게 맨으로 넘어갔네요.
0: 예, 이렇게
1: 오케이. 자,
0: 갈게요.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틀린 단어는 아닌데요.
0: 음?
1: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바로 why did you pull me over?
0: 아,
1: officer.
0: 오피셜.
1: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자, 경찰이라고 할때 원래는 cop도 가능은 해요.
0: 네.
1: cop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죠?
0: 그쵸. 택시랑 비슷해가지고 항상 헷갈려요.
1: Oh, that's cab, right? 자, let me show you. 자, police officer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0: 네.
1: 이게 경찰이라는 그 경찰관을 얘기를 할때 가장 무난한 표현입니다.
0: 아, 폴리스맨보다요?
1: Right. policeman, policewoman 이거는 너무 한쪽 성별을 지칭하는 게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 안 쓰는 건 아닌데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0: 그렇군요.
1: policeman, policewoman 뭐 이것보다는 police officer 그냥
0: officer.
1: 줄여서 맥락에 따라 officer 하면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0: 이거를 내가 어디서 보긴 했는데 떠오르질 않아서 폴리서가 된것 같아요.
1: 아,
0: 예.
1: police, officer이랑 섞였군요. 오케이.
0: 맞아요.
1: I
0: 예.
1: got it, I got it.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police officer보다는 cop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0: 오.
1: 그쵸? 자, 둘다 경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명을 얘기를 하는데요.
0: 네.
1: police officer 같은 경우에는 직업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my father is a police officer. 이렇게 직업명으로도 가능하고 호칭할 때 있죠. 부를 때.
0: 네.
1: officer 이렇게 부를 때도 잘 어울려요. However, 여기 cop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명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예를
0: 예.
1: 들어 my son is a cop. That's fine. 괜찮은데 excuse me, cop 이거 엄청 어색해요. 네. 그래서 cop은 호칭할 땐 쓰지 않는 걸로.
0: 네.
1: 직업으로만. 그래서 두개 중에 헷갈린다고 하면 그냥 이걸 쓰는 게 안전하죠.
0: 얘만 조금 더 머릿속에
1: Right.
0: 저장해 두는 게,
1: That's right.
0: 네.
1: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많아요. 부르는 거. 뭐 police officer, officer. 남자일 경우에는 그냥 sir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뭐 여성분이라면 뭐 ma'am 가능하겠고요.
0: 네.
1: Okay.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여기 멈춰 세운다라고 하는 거 슬기 씨가 왜냐면 동사가 모르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아마 guess를 한것 같아요.
0: 네.
1: Right? Okay. 자. pull someone over 이라고 하는 거. 바로 누군가를 멈춰 세우단대요.
0: 오.
1: 이거는 길 가다가 걸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멈춰 세우는 거, stop 시키는 거랑은 달라요.
0: 예.
1: 얘는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경찰관이 세운다라고 할때 거의 딱 정해져 있는 표현입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옆쪽으로 이렇게 pull 시킨다. 이게 끌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사실은 원래 목적 안 쓰고도 I pulled over 할 수도 있어요.
0: 네.
1: 내가 세웠다. 옆에 갓길에. 또 가능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나를 세운 거죠.
0: 그쵸.
1: 그렇기 때문에 pull someone over. 누군가를 멈춰 세우다.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무조건 아셔야 돼요.
0: 네.
1: 자, 우리 한번 영장 만들어 볼게요. 캅을 활용을 해서
0: 오케이.
1: 그 캅이, 그 경찰관이 나를 멈춰 세웠어. 어떡할까요?
0: The cop
1: 과거로?
0: pulled me over.
1: 그렇죠. The cop pulled me over. 이러면 옆으로 세웠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0: 네.
1: 자,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그들이 널 세웠니? 멈춰 세웠니? 그들이 널 멈춰 세워서 pullover 시켰어?
0: Did they pull you over?
1: Very
0: 와우!
1: nice. 오케이. 두 동사로 질문 만드는 거 약간 취약했었는데,
0: 그쵸.
1: you're getting better, very nice.
0: 약간 알러지 있었거든요.
1: 그렇죠.
0: 예.
1: So, did they? 그들이 과거에 뭐 했니? Did they pull you over 했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pull someone over. 아, 물론 stop이 더 포괄적이긴 해요. stop은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멈춰 세우는 게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뭐 차로 세울 때도 가능한데, 이 pull
0: 그쵸.
1: over는 specifically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찰관이 특히나 옆으로 세우게 만드는 거. 오케이?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0: The cop pulled me over.
1: Did they pull you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1: 본문 갈게요.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Oh,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1: Alright. 자, 이랬을 때몇 가지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우선 브레이크 등이 나갔어.
0: 아, 그쵸. 사실 이 브레이크 등이 없음, 나가면요.
1: 네.
0: 운전 중에 정말 위험해요.
1: 엄청 위험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 lights 관련해가지고 은근히 sensitive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뒤에 브레이크 등이 나가던가 심지어 그 license plate 그거 번호판에도 불이 들어오잖아요.
0: 맞아요. 그 불 나가도
1: 걔도 안 돼요.
0: 자동차 검진할 그렇습니다. 때 다시 받아 와야 돼요.
1: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게 길에서 보면 밤에 깜빡하고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러가 아니겠지만
0: 그쵸, 깜빡해요.
1: 그런 것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민감하긴 해요.
0: 아, 오케이.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직 벌금은 아닌데
1: 거기는 뭐
0: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First of all, 우선 이거 진짜 고등학교 때 엄청 외웠어요.
1: Okay.
0: First of all, above all, all 이런 거 여러 개 있어요.
1: 덩어리로.
0: 예, you are or out. 아, 브레이크 등이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은 이거는 브레이크는 너무 영어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1: 오.
0: 등은 방금 내가 힌트를 얻었어요.
1: 뭐였죠?
0: 라이트.
1: 오케이.
0: 네, 브레이크 등이 하나가 아니니까. 라이트?
1: 그죠.
0: 예. 네.
1: 그리고 여기서도 힌트가 좀 있잖아요.
0: Are.
1: Yes, exactly. Yes. Okay, so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너무너무 비슷했는데.
0: 예? 네?
1: You know what went wrong? That's right.
0: 맞잖아요.
1: 아니요. B-R-E-A-K로 쓰셨잖아요.
0: 제가요?
1: You did. You want to go back?
0: 오!
1: 제가 바로 증거로.
0: 이걸 왜 이렇게 썼죠?
1: 이런 경우 엄청 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생각하면 브레이크라고 하면은 브레이크 약간 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B-R-E-A-K. Take a break 할 때 그거 맞아요. 스펠링. 틀린 스펠링이 아니라 네. 뜻이 다르죠. 이 브레이크는 휴식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 브레이크를 얘기를 할 때 차를 세우는 그 제동장치라고 하나요? 그것은 네. B-R-A-K-E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와 이런 게 있었나 할 수 있는데요. 거의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틀려요. 진짜예요. It's okay. It's okay.
0: 전 브레이킹 라이트라고 고치려고 그랬거든요.
1: 그건 또 뭐 별로 이렇게 상황을 좋게 하진 않는데 So B-R-A-K-E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0: 완전 처음 봐요. 예.
1: Right. 그래서 네. 뭐 당연히 여러 개면 S를 붙여주면 되겠죠. Okay, so 제가 그래서 이거 실수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틀리니까 네. 이렇게 주의해 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이 나갔다라고 할 때
0: 네.
1: 꺼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 어떤 단어를 썼죠?
0: Out.
1: Okay, 아 뭐가 out 됐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something is out, alright, especially the lights. 그래서 불이 나간, 뭐 꺼진 정도가 네. 되겠습니다. 보통 out이라고 얘기를 하면 꺼진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뭔가 고장났을 때라든가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이유, 하나만의 이유가 아니라는 게 first of all에서 나오죠.
0: 우선.
1: 네, 그래서 지금 슬기 씨도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0: 맞아요.
1: First of all, 뭐뭐뭐. Second of all, 뭐뭐뭐.
0: 네.
1: And lastly,
0: 뭐
1: 이렇게 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자, first of all, 우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뭔가 이유들을 여러 개 나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니, 왜 내가 안 좋아? 너 나 왜 안 좋아해? 이랬을 때
0: 예.
1: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넌 내 타입이 아니야.
0: 아.
1: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선 그러면 어떻게 해요?
0: First of all,
1: 넌 나의 타입이 아니다.
0: You're not my type.
1: Oh my.
0: Yes.
1: 이 얘기 들으면 이유가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일단 우선 난 돼지고기를 안 먹어.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1: 그렇죠.
0: Yeah.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And second of all 하고 계속 연결도 가능하겠죠.
0: 네.
1: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 are not my type.
0: First of all, you're not my type.
1: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0: First of all, I don't eat pork.
1: Alright,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이유를 댈 때, 그 다음에 라고 하려면 first가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요?
0: Second.
1: Yes. Yes.
0: Yeah.
1: And second of all. 이렇게 또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근데 보통 있잖아요. 브레이크 등이 나갔을 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경찰관이 이걸 주고 나서 만약에 당신이 며칠 내로 이거를 고쳐오면 그거를 뭐 리시트랑 보내면은 영수증 보내면은 우리가 없애주겠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0: 그렇군요.
1: 네네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0: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First of all,

0: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1: 네, 아,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2: 네?
1: 좌석 벨트도 안 하고 계셨고, 이거는 위법 상황이죠.
2: 때도 박도 못 하겠네요.
1: 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2: 네,
1: 없습니다.
2: 요거는 네. 벌금 또는 범칙, 아니, 그 뭐죠? 그거? 벌점.
1: 맞아요.
2: 예, 그렇게 들어가야
1: 이게,
2: 돼요.
1: 근데 벌점까지는 미국에서는 아니고, 그거는 보통 moving violations라고 해서,
2: 네.
1: 뭐, 차선을 뭐 넘어가거나 오. 스피딩을 할 때는 보통 벌점이 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벌금으로 끝납니다.
2: 아, 그래요?
1: Alright, so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이렇게 돼 있고 좌석 벨트 안 하고 있었다.
2: 네.
1: 뭐가 빠졌을까요?
2: 자,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벨트겠네요. 오.
1: 좌석 벨트.
2: 저는 이거를 맨날 외워요. 뭐냐면 우리 비행기 타잖아요. 비행기 탔을 때의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1: 네.
2: 그때의 단어 Fasten your seatbelt.
1: 오.
2: 그게 너무 듣기 좋잖아요.
1: 아, 기분 좋아요.
2: 예. 여행 가는 설렘과
1: 설렘,
2: 더불어서.
1: 설렘.
2: 예. 원래는 막 좌석 벨트 하기까지가 seat. 잠깐만요.
1: 아하.
2: seat belt.
1: 오.
2: 예. 이거죠.
1: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2: 예.
1: Alright. 자, 맞는지 볼게요. 좌석 벨트, seat belt. 정답입니다.
2: 아.
1: 띄어도 되고. 부셔도 돼요.
2: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좌석 벨트라고 하는 거, 진짜 좌석이 시트잖아요. 그리고 벨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좌석 벨트, 안전 벨트 둘 다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잖아요.
2: 네.
1: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좌석 벨트가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안전 벨트 뭐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같이 써볼게요. 이건 안전 그리고 벨트를 정말 써주시면 되죠. 안전, safe.
2: 아, safe belt?
1: 명사로 써야 되죠.
2: Safety?
1: 자, 아예 명사로.
2: 아, safety.
1: 쏘리. 네.
2: safety.
1: Okay.
2: Safety belt.
1: Okay.
2: 예.
1: 자, 노력했습니다.
2: 알라이트. 아니란 얘기네요.
1: 거의 맞았어요.
2: 아, 이가 빠지면 네. 안 되는구나.
1: 근데 이런 실수가 또 있죠. 이런 패턴이 막 뭐가 없어지는 패턴이 많으니까.
2: 이 원래 없애잖아요.
1: Right, right.
2: 잘 없애잖아. 나 이 좋아하는데.
1: 이 좋아하는데.
2: 네.
1: Alright, 여기서는 없애면 안 돼요. So safety belt 하면 이것도 안전 벨트가 되겠습니다. Alright. 자, 여기 보세요. 당신은 wearing 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랬죠. 일단 부정을 했잖아요.
2: 네.
1: 근데 여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진행으로 썼습니다. 오케이? 자, 한참 뭐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진행형을 쓸 때 비동사 ing인데요.
2: 네.
1: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면 과거에 한 순간에 한참 그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You know what I mean?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I was eating. 나 먹고 있었어. 과거에 한 순간에 한참 먹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다만 not을 써서 안 하고 있었다.
2: 네.
1: Right? 그래서 당신은 wearing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진행형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부정문으로 not을 써본 것 뿐입니다.
2: 네.
1: 이거 한번 try 해볼게요. 그래서 과거 한 시점 한참 안 하고 있었다.
2: I'll
1: 예를,
2: try.
1: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2: 네.
1: 그녀는 그녀의 좌석 벨트를 안 하고 있었다.
2: 아, she is not, she was,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그렇죠.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2: Yes.
1: 자, about this. 우리 저희요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공부하고 있으라 그랬잖아. 그랬는데 저희 비디오 게임 안 하고 있었어요. 우리 공부하고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right?
2: We were not playing game.
1: 아하. Playing a video game.
2: 아, playing a video game.
1: So we were not. 오케이. 만약에 하고 있었으면 we were playing이라고 했겠죠? 하지만 아니니까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2: 네.
1: 아, 만약에 그 이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에는 난 넌 걸 하지 마세요.
2: 네.
1: 그냥 과거 진행형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부정형으로 바꿔 보는 거죠.
2: 근데 우리는 항상 비동사 부정을 쓸 때 isn't, aren't 이렇게 쓰니까요. 그냥 비동사 뒤에 과거일지라도 not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1: Oh, yes, yes. 그리고 이거 줄여서 she wasn't 해도 돼요.
2: weren't.
1: Right, we weren't 해도 되고요. 오케이. 읽어 보겠습니다.
2: 네.
1: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2: She was not wearing her seatbelt.
1: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2: We were not playing a video game.
1: 본문할게요.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자, 이랬을 때 억울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2: 지금 푼 거예요?
1: 네.
2: 지금 푼 거군요.
1: 지금 푼 거예요.
2: No, I was it the whole time.

0: 그래서 그런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where 나온 김에 오랜만에 where의 과거형, PP형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 Yeah.
0: 교재 필기해 주세요.
1: Where were
0: 과거형, PP형.
1: worn?
0: Oh, nice.
1: Yes.
0: You got it.
1: Mm-hmm.
0: 이렇게 right? 입은 상태다, 입은 상태였다, 그 다음에 PP 형태.
1: 네.
0: 꼭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Mm-hmm.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1: 네.
0: 얼마 동안 하고 있었다고요?
1: Whole time.
0: The whole time.
1: Yes.
0: 얘는 덩어리입니다. 고정된 표현이에요.
1: The whole time.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이렇게 강조. 왜냐면 whole 자체가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Right? 자, 그래서 the whole time.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처음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Let me just show you, right? So 여기쯤 나눠서 자, 보세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이거 무슨 말일까요?
1: 나는 내내 잤었어.
0: 자고 있었어.
1: 그래서,
0: 너의 전화 안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막 한 3시간 동안 연락했는데 그래서, Oh,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아우, 깨어나겠다.
0: 자, 그렇죠. 네.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이건 뭐라고 해석할까요?
1: 난 내내 웃고 있었어.
0: 그렇죠. 나 내내 웃고 있었어. 뭐 예를 들어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웃겼던 거예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1: 추천하는 거죠.
0: Right. So,
1: 네.
0: Oh,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Yes.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여드렸으니까 낭독 같이 해볼게요.
1: 네.
0: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Uh-huh.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확률상 원어민들은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쓰는 게 있습니다. 전체란 뜻이에요.
1: 이거 아니에요? Every?
0: 자.
1: 전체? 올! The whole time.
0: The whole time. 비슷하지만
1: 다 틀렸어요?
0: 다 틀렸습니다.
1: 아,
0: entire. The entire time.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은 있는데 왜냐하면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안 쓰더라도 스쳐서 들었을 때 아, 대충 이런 느낌인가 보다.
1: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0: 옵션 많이 깔아두면 좋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There you go.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저를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두 번째는요?
1: 응?
0: 아니에요. 내내 하고 있었어요.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2: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3: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입했던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pull someone over.
1: Yeah.
0: 요거 활용해서 한번 해볼 텐데 목소리 키워주세요.
1: Yeah.
0: 그래요. 경찰이 날 멈춰 세웠어. 그 cop이 나를 멈춰 세웠다.
1: The cop pulled me over.
0: There you go.
1: Mm-hmm.
0: 두 번째. 그들이 널 멈춰 세웠니?
1: Did they pull you over?
0: Did they pull you over? 세 번째입니다. 아니, 절 왜 멈춰 세우신 거죠, 경관님? 왜 절 멈춰 세웠어요, officer?
1: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cop pulled me over. Did they pull you over?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자, 다음은요.
1: 네.
3: The whole time.

0: 여기 좀 억양을 많이 주세요.
1: 예.
0: 자, 난 내내 자고 있었어. 나 자고 있었어. 내내.
1: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0: You got it.
1: Yeah.
0: 두 번째. 저는 그걸 내내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하고 있다는 건 왜 하고 있었다.
1: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You got it. 걔는, 그녀는 내내 웃고 있었어.
1: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0: Perfect.
1: Yeah.
0: 읽어볼게요. I was sleeping the whole time.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She was laughing the whole time. 네,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3: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2: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Why did you pull me over, officer?
4: First of all, your brake lights are out. And you were not wearing your seatbelt.
1: No! I was wearing it the whole time.
4: No. Your brake lights.
1: It's rear.
4: Seatbelt.
1: Huh? Check out the black box.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네.
1: You can't go wrong with black shirts.
0: 그렇죠. You can go wrong. 잘못될 수는 없는 거야. With black shirts.
1: Yes.
0: Very nic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The whole time.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원래 말이 많던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녀는 내내 조용했어.
1: 오호.
0: 네, 이 문장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머릿속에 떠다니는 문장들을 조합해서 얼른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네, 안녕하세요.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your strength in an English interview, job interview? 자, 장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참 우리가 뭐 자랑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고 좀 창피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인터뷰에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you've got to show them that you are good at a very particular thing. So we're going to do that today.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I've prepared for you. 저는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능숙합니다.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저는 가능한 해결책을 재빨리 살펴보고 바로 행동합니다.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Alrighty, so let's find out that middle sentence.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Alrighty, so you are good at solving problems. 네, 문제들이 항상 있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그걸 잘합니다. That's what we're saying today.

All right.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자, 중요한 거는 quickly and efficiently. 자, 저는 문제를 빠르고, 네, quickly, 효율적으로, efficiently, 네, 해결하는데 능숙합니다. So, I'm good at, 네, I'm sure you've heard of this phrase, I'm good at, 뭐뭐를 잘하는 거죠. Right. So, I'm good at solving problems. 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잘하는데 중요한 건 빨리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We have no time. Okay?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자, next one.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있을 때 막, 어머,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Right? How do we say that? When there is a problem, I'm able to keep my cool. When there is a problem, I'm able to keep my cool. 자, when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을 때, I'm able to, 뭐뭐 할 수 있어요? To keep my cool.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Keep your cool. 자, 뭐 cool as a cucumber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cool 할 때는 그냥 어, 나 멋져 이게 아니고요. 이게 화가 났을 때 열이 나죠. 반대말로는 이게 시원한 게 it means to be under control and to be calm, not angry and not excited and emotional. So to keep my cool is 침착하고 under control. 네, 아주 네, 조금 쿨할 수도 있겠죠? Alright.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저는 가능한 해결책을 재빨리, quickly 살펴보고 바로 행동합니다. So, 빨리! 어, okay. Solution. 자, 해결책을 빨리 이렇게 보고,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and act right away. Right away means very soon, immediately, 거의 뭐 바로, 네, 그런 뜻이죠. Al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When there is a problem, I'm able to keep my cool. Calm down.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Alright, the first one is I'm good at. 네, 우리가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나 or like 대학교, 중학교, I'm not quite sure, but you probably have heard this expression, I'm good at. 그럴 때 뭐를 잘하다. 네, 그래서 뭐 I'm good at skiing, 뭐 I'm good at 뭐 playing the piano 이런 answer도 있겠지만 이 business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그 잘 정확한 행동, 이 사무실 안에서 뭐를 잘하는지, that's the key point. I'm good at getting things done. I'm good at getting things done. 저는 일을 잘 처리합니다. 네, 다 좋아하죠.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최고죠. I'm, 그래서 저는 그걸 잘해요. I'm good at getting things done. 어떤 분들은 시작을 하는데 끝을 못 내요. That's not good. You get it done. Next, she's good at handling difficult people. 자, she's good at handling difficult people. 일할 때 많은 관객 이렇게 같이 일하는 회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해외에서든지 어떤 회사도 같이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가 있죠. So she's good at handling difficult people. 그녀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다룹니다. 이것도 this is a good skill. All right? So you're good at handling difficult people. You're good at getting things done. You're good at solving problems. So this expression, 잘하다, but more specifically, what in the office? All right, next one, key phrase, keep your cool means 침착하다, to be under control, to be calm, okay? In a very kind of difficult situation. I know you're angry, but keep your cool. I know you're angry, but keep your cool. 자, 당신이 화났다는 건 알지만 침착하세요. 네, 우리가 어떻게 화나면은 이러죠, right? So keep your cool. Keep your cool. 화가 나도 keep your cool. Nothing bothers him. He always keeps his cool. Nothing bothers him. He always keeps his cool. 자, 아무것도 그를 괴롭히지 않는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 끝났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식사 다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공부 다 하셨어요? 시험을 보고 있을 때는? 시험 다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대방이 하고 있던 행동을 마쳤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상대방에게 뭘 다 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inish 어떠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많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식사를 다 끝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렇죠, 식사 다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거를 바로 Did you finish 무엇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뭘 다 했는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렇죠, Did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다 끝내셨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동사에 finish를 많이 넣어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Did you finish 어떠한 일? 무엇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대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보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상대방이 끝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Did you finish 어떠한 일? 무엇? 하면은 그걸 다 끝내셨나요? 라는 질문 오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0: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식사 다 하셨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식사라는 거는 meal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your meal? 이렇게 물어보면, 식사 다 끝내신 건가요? 식사 다 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id you finish your meal?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your meal? 해가지고 식사 다 끝내신 건가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 Did you finish your meal?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피자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피자 다 드셨어요? 피자 다 먹은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바로 피자를 넣어서 Did you finish the pizza?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갈게요. 시작. Did you finish the pizza?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the pizza?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음식을 넣어서도 얘기를 할수 있고, 아까 앞에처럼 그냥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빨래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럴 때 빨래 다 하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빨래는 뭘까요? 바로 laund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the laund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빨래 다 끝내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id you finish the laundry?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제 그 코인으로 이제 동전으로 하는 이제 빨래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질문들이 되겠죠. 그래서 빨래 다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들, Did you finish the laundry? 혹은 your laundry?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요. 일다 끝내신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은 work를 많이 넣으니까 Did you finish your work?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일다 끝내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id you finish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your work? 혹시 일다 끝내신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봤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을 때 혹시 그거 다 끝내셨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Did you finish? 하고 나서 일, 되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었죠. Did you finish?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id you finish your meal? Did you finish your meal? Did you finish the pizza? Did you finish the pizza? Did you finish the laundry? Did you finish the laundry? Did you finish your work? Did you finish your wor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래 다 했어요? 라는 질문? 그쵸?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끝내는 거는 그 시점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 그걸 다 끝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언제? when을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빨래 다 하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When did you finish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언제 끝내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래 언제 다 하신 거예요?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 한 번만 더. 시작.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고 얘기를 해서 언제 그거를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 When did you finish?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일다 끝내신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When did you finish your work?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다 끝냈다 라고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할수 있지 않나요? 일을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피자를 전부 다 드신 거예요? 왜요? 피자가 8조각이죠. 그럴 때, 피자, 그거 전부 다 먹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거나, 일을 그럼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뭐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바로 all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하고 나서 all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을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이 뒤에 all 뒤에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그거를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드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일을 전부 다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id you finish all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all your work?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명사로도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거 다 끝내셨어요? 라고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거, 그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This, that, it, them,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did you finish yet? Did you finish the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all이라는 거를 그 앞에 쓰시는 것이 아니고, 대명사 뒤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끝내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inish it all? Did you finish them al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살짝 여러분에게 좀 트릭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명사의 어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보고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들을 그 상대방이 끝냈는지, 그거를요, 이제 끝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Did you finish? 무엇?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your 10 minute happiness. 자, 매일 딱 10분이죠.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함을 찾는 트라이어긴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흔히 말하는 호불호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번은 맨 처음 경험이 안 좋아서, 두 번째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자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엇이든 맨 처음에 무엇을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실 때에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첫 경험을 무조건 공부하거나 힘들거나 다 외우는 걸로만 하시면 그게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오늘도요, 예, let's make it more fun. 좀 더 재밌는 그런 시간 준비해놨으니까 함께 출발하시죠. 자, 뭐가 나온다고요? Coming up,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Right.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데 무작정 영어로 옮긴 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쓰이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는 요가를 배우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he hates it. 싫어하는 거죠. 그럼 제일 강력한 거고요. Does not like it. He doesn't like it.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약간 약한 거죠. 얘보다 더 약하게 말씀하시려면 그리 관심이 있진 않아.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리 뭐뭐하지는 않아. 그는 뭐뭐하지는 않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영어로는요? 당연히 he's not. He's not 하고 어떤 상황이 나오겠죠? 뭐 피곤하다, 관심 있다,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let's go and check out more examples. Try them out. 스텝 1. 기억나세요? 그는 뭐뭐 하지 않아 라고 할 때 he's not.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보신 듯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응용되죠. 그는 관심이 있진 않아. 바쁘진 않아. 어우, 까탈스럽지 않다니까. 까다롭지 않아. 고집이 있지 않아. 자, 시작은 다 뭐로 하시면 돼요? He's not. He's not. 자, 그가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은 뭐예요? Interested이죠. 빨리 하면 interested. 아니면 interested. He's not interested. 그는 관심이 없대. 이런 뜻이죠. He's not interested. 자, 그 다음에 바쁘지 않아. 그러면 바쁜이 뭐예요? 바쁜 거. Busy. 그래서 he's not busy.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까다롭지 않아. 까다롭다가 어려운 거죠. 개좀 사람이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He's not difficult.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도 difficult questions, difficult problems라고 하지만 똑같이 someone is not difficult 하면 문제가 까다롭지 않다.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difficult. 맨 마지막에 그는 고집이 있진 않아. 자, 이런 단어도 한번 같이 정리해봅니다. stubborn이라는 단어예요. S-T-U-B-B-O-R-N에서 stubborn, stubborn. 자, 네 가지 읽지 마시고요. 바로 동작과 함께 정리하셔야 오래오래 갑니다. 그렇죠? That'll stay in your brain forever. 자, 여기 보지 마세요. 저 보시고요. 그는 관심이 있진 않아. Your turn! 네, 맞습니다. He's not interested. He's not interested. 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그는 그리 바쁘지 않아. Your turn. 네, he's not busy. 네, he's not swimming. 이거 아니에요. he's not busy.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리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He's not difficult. He's not difficult. 됐죠? 맨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고 고집이 세다니까. 자, your turn. 맞습니다. He's not stubborn. 아시겠죠? He's not stubborn. Stubbor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당연히 step 2. 늘려볼게요. 그는 요가를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있진 않아. 그럼 앞에 나왔던 he's not interested.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할 때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푹 퐁당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in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말할 때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he's not that 여기에 그리라는 단어 하나 that 하나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that이 무슨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he'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요가를 하는 데 관심 있잖아. in doing yoga. 뭐 이런 식으로 in 다음에 ing가 쓰이는 이유는 요가를 배우다에 이런 말은 없잖아요. 요가를 배우는 것에 그러니까 것의 느낌을 살린 것이 ing다. He'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자, 그 다음에는요. 그는 주말에는 그리 바쁘지 않아. 아까 나왔죠? He's not that busy. He's not busy인데 거기다 that 집어넣어서 He's not that busy. 그리 바쁘진 않다니까. 그래서 바로 언제요? 주말에. 주말이 딱 한 번만 있나요? 1년 내내? 아니죠. 52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weekend에 S를 붙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he's not that busy on the weekends.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는 그리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럼 아까 나왔죠? he's not difficult에 그리가 붙었으니까 he's not that difficult. 이게 that 강조죠? 이거 하나만 쓰셔도 되게 응용이 많이 됩니다. 그 친구는 그리 잘생기진 않았어. He's not that handsome. 누가 잘생겼다고 계속하면. 그 친구는 그리 나쁘진 않아. He's not that bad. He's not that sad. 슬프진 않다고 그리. 그리의 느낌이 바로 that이에요. He's not that difficult. 뭐하기에? 만족시키기에 해서 이 표현 많이 쓰이죠. Difficult to please 아니면 hard to please 해서 만족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제발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만족시킬 땐 제발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사로 만족시키다. 만족시키기에 that difficult, 그리 어려운 사람은 아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내용 그러면 직접
해보시는 시간입니다.

Let's try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그는 요가를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있진 않아.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일단 시작하면 좋아할 텐데. 자, 그렇다면 관심이 없다. 그리 i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그죠? 했더니 아니 일단 시작하면 once he starts it,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의 뜻이에요. 이것도 꽤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He will love it. 그래서 줄이면 he'll love it처럼 들립니다. 자, are you interested in reviewing what we have learned today many times? Then come over and visit our website ebse.co.kr. 여러분, 오늘 정말 열심히들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0: 일은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예의, 예의예요. 예의란 말 많이 들어봤죠?
3: 네! 네.
4: 예의는 존댓말을 쓰거나 인사를 90도로 하기로 배웠어요.
2: 아, 그런 행동들이 바로 예의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 예의는 존경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나타내는 발음 말투나 몸가짐이란 뜻이에요. 어른께는 예의 있게 말해요. 식사할 때는 어른이 먼저 드시고 먹는 게 예의래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친구들은 평소에 예의를 잘 지키고 있나요?
5: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2: 그래도 제니 스스로가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 제니는 예의를 잘 지키고 있어요. 민준이는요?
6: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정자에 앉아 계신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잘해서 칭찬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2: 오,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예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예의 바르게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한 다음에 밥을 다 먹은 다음은 잘 먹었습니다 해요.
2: 식사 전후에 인사하는 것도 바로 예의 바른